0: 누구에게 도전해본 적이 있나요?
1: 놀이터에서 멀리뛰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멀리뛰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한번 도전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가 너무 잘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졌어요.
0: 그랬구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알겠지요?
1: 네!
0: 우리 민준이는 줄넘기를 잘하지요? 민준이 줄넘기에 도전했던 친구 있나요?
2: 강당에서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줄넘기 잘 못하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했는데 제가 70개나 해서 제 친구가 놀라가지고 약간 뒷걸음질을 하긴 했는데 딱 69개에서 딱 멈췄어요. 걸려가지고 그 친구가.
0: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도전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도전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실패. 실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못한 거예요.
0: 실패는 일을 잘못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일을 망침이란 뜻이에요. 친구를 위한 깜짝 파티 계획이 실패했어요. 라든지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큰 목표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거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 경험담이 혹시 있나요?
1: 옆돌기를 잘해가지고 학원 첫날에 한손 옆돌기를 배웠는데요. 그때는 잘 못해가지고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도전하다 실패했어요.
0: 그랬구나.
2: 형이랑 같이 씨름을 해봤었는데 형과 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형을 쓰러뜨릴 뻔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졌어 실패했어요.
0: 그랬구나. 이런 실패 후에 들었던 생각이나 깨달은 점 등이 있을까요?
1: 그날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0: 네, 듣고 싶네요.
1: 팔 운동을 많이 하자. 아하.
0: 그래서 제니는 팔 운동을 많이 했어요?
1: 네.
0: 와.
2: 아무리 제가 실험을 잘한다고 우겨도 금메달을 딴 실험 선수한테는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형님이 금메달리스트구나.
2: 네.
0: 멋져요. 실패의 반대말은 뭘까요?
1: 성공이요.
0: 제니가 말한 것처럼 성공. 성공이 실패의 반대말입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것을 이룸이란 뜻이거든요. 실패와 성공에 대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1: 해는 성공의 엄마이다.
0: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1: 아하!
0: 이 말을 한 사람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평생 천 가지가 넘는 물건을 발명하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을 때 마침내 전구처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탄생시켰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도전과 실패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네.

0: 않거나 이를 망침.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제니가 발표해 줄까요?
3: 수학 시험에 도전하다. 실패가 성공의 엄마이다.
1: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도전했다 라고 써주면 더 좋겠어요.
2: 아하!
1: 으흠. 우리 민준이 발표해 볼게요.
4: 새로운 도전은 항상 어렵다. 실패가 무섭지만 꼭 성공하고 싶다.
1: 무섭지만 모두 붙였습니다. 꼭을 앞뒤로 띄어 써줘요. 성공하고는 붙여 써줘요. 잘했어요. 오늘은 도전, 실패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크고 작은 실패를 겪더라도 계속 도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똑똑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친구들, 안녕!

도전.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일으킴. 실패. 일을 잘못해 뜻대로 되지 않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도 석당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까? 라라한테 물어보자. 그래. 라라야, 알려줘.
1: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1: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퀴즈 풀어볼까?
2: 그래.
1: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를 잡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아, 혹시 고기를 잡자? 잡다?
3: 오,
4: 연필을 잡다?
0: 아니, 백호를 잡다?
3: 오, 잡다도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 연필을 잡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노화를 잡아서 칭찬을 할 수도 있고,
0: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1: 잡아야 할 게 너무 많지? 오늘의 관용어 라라를 잡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방해할 때 쓰는 말이야.
3: 범인을 잡다 아닐까?
0: 범인?
3: 범인.
0: 범인. 오, 그럴싸한데?
3: 어떤 도둑질을 하고 있어. 경찰관이 왔어. 그래서 그 행동을 방해해서 잡는 거지.
0: 오, 그럴싸한데? 혹시 생물을 잡다 아닐까? 예를 들어 뭐 맛있게 먹으려거나 박물관을 전시하려고 생물을 잡는 거 말이야.
3: 그럼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건가?
0: 그니까 환경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환경 오염을 막자는 속담 아닐까?
3: 아, 그렇구나.
1: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을 그려봐요. 노아야.
0: 응?
1: 노아는 왜 정답을 생물이라고 생각했어?
0: 내가 요즘 TV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생물을 너무 많이 잡아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대. 그래서 생물을 많이 잡지 않고 환경 오염을 막자는 거야. 예를 들어 개미를 재미로 짓밟지 말고,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속담인 것 같아.
1: 그럼 노아는 그런 생물을 잡는 일을 방해해야 한다는 뜻인 거야?
0: 응.

0: 그렇구나. 그럼 예진이는 왜 답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어?
1: 범인은 우리한테 해로운 사람이잖아.
2: 그렇지.
1: 그래서 그런 걸 잡는 건 착한 선행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이 범인을 잡는다더니 와 드디어 잡혔다 만세 이럴 수 있는 거지.
0: 아, 범인을 잡아서 범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방해해야 한다는 말인 거지?
1: 그치.
0: 좋아. 그럼 예진아.
2: 응?
0: 범인을 잡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까?
1: 쓰레기를 막 버리는 친구한테도 범인을 잡는다고 하잖아. 너도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어. 이제 그만 버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렇구나. 좋아. 그럼 노아는 생물을 잡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가깝게 쓸 수 있을까?
2: 내 친구가 젤리를 먹고 나서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생물을 잡지 말자. 생물을 잡지 말아야지 우리도 살 수 있고 지구도 살 수 있다고. 얼른 귀찮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말이야.
0: 좋아.
1: 우리 둘 다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2: 맞아, 맞아.
1: 아까 쓰레기 얘기도 그렇고.
2: 응.
1: 오, 이 그림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2: 사람들이 생물을 잡고 있는 거야. 불쌍해.
0: 좋아. 그럼 오늘도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명해 볼까요?
2: 좋아.
1: 나는 범인을 잡다라고 생각했어.
2: 왜?
1: 경찰관이 타령을 하려고 하는 이 범죄를 막은 거야. 방해한 거야. 그것도 이 멋지는 노아 경찰관이.
2: 내가 막았다.
1: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2: 아.
1: 자, 그러면 우리 상상력이 아주 아주 풍부한 노아는 과연 어떤 걸 생각했을까?
2: 나는 생물을 잡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환경을 나쁘게 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1: 맞아.
2: 환경이 오염되고 있대. 여기에도 엄청 많은 동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 애들을 다 잡아갔대.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 오염하는 것을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생물을 잡다라고 생각했어.
1: 오, 그랬구나.
0: 좋아.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발목을 잡다야. 발목은 발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야. 발목은 우리가 움직이거나 서 있을 때 몸의 균형과 수평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지. 다양한 인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발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도 해. 그런데 만약 두 발목을 잡거나 묶어둔다면 어떨까? 실제로 옛날에는 죄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어. 발목을 묶어두면 움직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지. 이렇게 발목을 잡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 발목을 잡다라는 관용어는 어떤 일에 꽉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어떤 약점을 꼬투리 삼아 이를 방해할 때도 쓰이지. 만약 친구들과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평소에 잘 걸리지 않던 감기에 걸려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4: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싶은데 감기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얼른 나아야지.
0: 라고 말이야.
2: 아, 발목이었구나.
1: 노아야,
2: 응?
1: 우리가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속담공부 열심히 하자.
2: 그래, 수학은 못하더라도 속담공부는 잘할 거야. 오늘의 관용어는 발목을 잡다.
1: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는 뜻.
2: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집채만한 호랑이는 뜨거워서 펄쩍펄쩍.
1: 아이쿠야!
0: 소금 장수와 호랑이.
2: 기분 좋은 오늘 함께할 친구들을 소개할게. 시원이.
3: 응.
2: 지인이.
3: 응.
2: 예은이.
3: 응.
2: 강준이.
3: 응.
2: 그리고 나. 구슬이.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해보자.
4: 그래.
2: 이야기 나와라. 뿅뿅.
4: 뿅뿅.
0: 옛날 옛날 호랑이 고개가 있었으니 구불구불 호랑이 줄무늬에 두실두실 호랑이 엉덩이를 닮아 호랑이 고개.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해서 호랑이 고개라고 불리었어요.
5: 호랑이를 잡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0: 하지만 집채만한 호랑이를 잡으려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6: 없긴 왜 없어? 나 소금 장수가 잡아오리다. 용기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내 보여주지.
0: 호랑이 고개로 간 소금 장수는 가도 가도 호랑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6: 아휴, 밤이 깊었네. 쉬어갈 곳 어디 없나? 어? 웬 불빛이? 아, 동굴이 아주 아늑해 보이네.
0: 동굴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세상에나 만상에나 동굴이 벌떡 일어서는데.
6: 아!
5: 동굴이 아니라 호랑이? 아! 아이고, 아이고!
0: 소금 장수는 한참을 굴러가다 호랑이 뱃속에 쿵 떨어졌어요.
6: 여기 어디? 아, 뭐 생각보단 쉽게 들어왔네. 호랑이 뱃

0: 속 구경이나 좀 해볼까?
1: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서도 천하태평이에요.
2: 엄마!
0: 어이? 나 말고 또 누가? 오호라, 당신도 호랑이 뱃속 구경 왔소?
2: 구경은 무슨 곧 죽을 목숨인데. 다 끝났단 말이오. 다 끝났어.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도 있지 않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고.
2: 말도 안 돼요. 무슨 수로 여길 나간다고. 다 끝났단 말이오. 다 끝났어.
0: 근데 그거 기름 아니오?
2: 맞는데 왜요? 내가 기름 장수라오.
0: 얼커니 그 기름 좀 빌립시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몹쓸 호랑이 혼쭐을 내고 나가야지.
2: 에휴, 소용없다니까. 이깟 기름으로 뭘 어쩌려고.
0: 잘 들어요. 내 계획은 기름 훅, 불 활활, 호랑이 안 뜨거, 호랑이 꼴까닥 꽥.
2: 활활 뜨거 꼴까닥 꽥? 대체 무슨 말인지.
1: 소금 장수는 기름에 불을 붙여 호랑이 뱃속에 훅 던졌어요. 호랑이 뱃속에 불이 붙자 집채만한 호랑이는 뜨거워서 펄쩍펄쩍.
3: 아이쿠야!
1: 호랑이 뱃속에선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대굴대굴. 호랑이는 뜨거워서 강물을 벌컥벌컥.
0: 아이쿠야! 물벼락이 웬 말이야!
1: 호랑이 뱃속에선 호랑이 폭포가 콸콸콸.
2: 아이고, 나 죽네. 거보슈, 내가 끝났다고 했잖소.
0: 끝나긴 왜 끝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2: 아유, 듣기 싫어요. 이제 진짜 진짜 다 끝났어.
0: 나한테 진짜 진짜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소금 장수거든.
2: 그깟 소금으로 어떻게 호랑이를 물리친다고.
1: 소금 장수는 소금을 꺼내더니 불에 댄 호랑이 뱃속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불에 댄 자리에 소금을 뿌리자 호랑이는 아파서 펄쩍펄쩍. 기름 뱃속에서 호랑이 똥구멍까지 대굴대굴 대굴대굴.
0: 꽉 잡아요. 셋, 둘, 하나.
1: 호랑이 똥구멍으로 피웅 하고 나올 수 있었답니다.
4: 호랑이를 잡은 소금 장수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0: 내가 뭘 했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2: 정신만 차리면 진짜로 살 수 있네. 살 수 있어.
0: 옳다니.
5: 소금 장수랑 기름 장수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6: 그러게.
7: 소금 장수가 용이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8: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 솔직히 말하자면 맞는 것 같아.
5: 만약에 너희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9: 무서워.
10: 무섭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어떻게든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이 먼저일 것 같아.
5: 그러면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쉽게 포기했던 적 있었어?
10: 나도 무엇을 하다가 조금 어려울 때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 그 뭐지 게임이었어. 그래서 아, 나 안 해 하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아니야, 끝까지 해보다 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 깼어.
5: 멋지다. 친구들, 만약에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8: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될 것 같다.
7: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면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잘하면 그 후에 칭찬받고 좋은 일이 있을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공부나 그런 걸 아주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다 잘 되더라.
5: 그래 친구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고 침착한 태도를 지니면서 생활해보자.
8: 그래.
5: 친구들, 소금장수와 호랑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똑똑 문해력 박사 게시판에 남겨줘.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1: 나 초콜릿도 왔는데 엄청 재밌어. 롤러코스터 세 번이나 탔다. 부럽지?
2: 우와, 밥에 초콜릿 들어갔구나. 부럽다. 응?
1: 초콜릿 퍼레이드 완전 환상이야. 너도 보고 싶지?
2: 우와, 퍼레이드 멋지다.
3: 바비가 초콜릿에서 찍은 사진 계속 보내네?
2: 그러게.
3: 응? 또 왔다.
1: 초콜릿가 얼마나 재밌냐면 완전 진짜 엄청 재밌어. 부럽지?
2: 알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3: 바비의 자랑 좀 심한데?
2: 그치? 출수님.
0: 너?
2: 이럴 땐 어떻게?

0: 해야 돼요? 친구가 자랑이 너무 심해서 짜증날 때요.
1: 그야 뭐.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에겐 이 핫초코가 있으니까.
0: 흥, 난 부럽다고요.
2: 나도.
3: 곰송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랑에는 자랑.
0: 자랑?
3: 예. 하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 예.
0: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3: 예예 어때요? 우린 지금 동물원에 와 있는 겁니다.
2: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0: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3: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2: 냉무새 인형?
3: 자, 여기는 바로 동물원.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에? 예, 예.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좋아요. 자, 여기 보시고. 에, 좋아요, 좋아. 예.
0: 근데 이게 무슨 동물원?
2: 그러게.
0: 응?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3: 그쵸.
2: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 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3: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0: 동정배님 최고! 예!
2: 아기 호랑이 엄청 귀여워.
0: 우리 코코동물원에서 뱀이랑 사진도 찍었다. 유린이 당근을 아주 잘 먹더라.
2: 부럽지?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0: 그러게, 궁금하네.
2: 응? 어? 바비다.
4: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0: 오랑우탄?
2: 오랑우탄 여기 있어.
0: 근데 얘가 나무 위에 산다잖아.
2: 아,
0: 우리 밖에 나가서 진짜 나무 위에 있는 것처럼 사진 찍자.
2: 그래, 공통령님.
0: 힘들겠네. 우리끼리 살짝 갔다 오자.
2: 그래.
3: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야, 뭐야? 다들 어디 갔지? 헤차. 밖에 나갔나? 아, 저기 있네. 곰초이, 수아, 나만 두고 어디 가냐고? 곰초이,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응? 잠깐만. 누가 우리를 부른 것 같은데?
1: 뭐야? 가자.
0: 아닌가?
2: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3: 어? 이 소리는? 이 소리는?
2: 살려줘! 제발!
3: 안 돼! 곰통령님이 위험해!
2: 더는 못 버티겠어!
4: 한낱 곰 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여긴 천국인가요?
3: 제품이 천국 같다면야 천국이겠죠.
2: 곰철수님!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쩌다 베란다에서 떨어지신 겁니까?
2: 그게 곰초이랑 수아를 부르다가 그 친구들이 저만 놔두고 어딜 갔거든요.
3: 뭐? 어딜?
0: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1: 안 돼?

0: 조수님.
1: 아,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나?
0: 얼마나 많은데요?
1: 수백 명이다, 수백 명.
0: 그렇게 많이?
1: 그러니 앞으로는 높은 곳에 절대 올라가지 말도록. 오케이? 네. 오케이?
0: 오케이.
2: 아휴, 우리 모두 오늘 큰일 날 뻔했군요.
0: 그러게요. 밥은 자랑하러 갔구만. 여기 너희 없으니까 좀 심심해. 너희는 아직도 같이 노는 중? 부럽다.
3: 우리도 너 없어서 심심해.
4: 빨리 와, 바비야. 얼른 같이 놀자.
5: 알았어. 기다려.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0: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야, 자.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진짜 롤러코스터다! 나 진짜 롤러코스터 탈래!
1: 처음 타요? 롤러코스터!
0: 오! 우와! 안녕하세요!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롤러코스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성남에 맞으시죠?
0: 저를 아시나요? 뚜뚜뚜마, 뚜뚜뚜뚜마. 처음 타요, 씽씽씽. 예, 제가도 탄다맨입니다.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그래도 탄다맨이신데, 그냥 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0: 어떻게 타면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2: 저희 고수님이 있으시거든요.
0: 고수요?
2: 네, 여기 계시네요, 고수님.
0: 고수님, 안녕하세요.
3: 잠깐만요.
0: 저 아시나요?
3: 네.
0: 오늘따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고수님, 저도 고수님처럼 롤러코스터 잘 타고 싶어요.
4: 그러면 좋아하는 게 세 개의 관문 도전해 보실까요?
0: 세 가지 관문이요?
4: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출발!
4: 출발!
0: 도전, 도전, 도전! 고수님, 고수님.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인가요?
4: 그렇죠.
0: 여기서 제가 뭘

0: 하면 될까요?
1: 첫 번째 고문의 미션은 탄다성 노래 부르면서 타기.
0: 아, 탄다성 부르면서 타기?
1: 네.
0: 아, 제가 바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 네.
2: 안녕.
3: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

0: 고수님, 고수님.
1: 네.
0: 어, 여기가 두 번째 관문인가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뭔가요?
1: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0: 아,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1: 네.
0: 그러면 소리만 안 지르면 되네요?
1: 그쵸.
0: 표정은 좀 바뀌어도 되네요?
1: 네.
0: 아, 이 정도야 자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도전!
1: 도전!

0: 또 실패하셨네요.
1: 아, 저 진짜 성공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무조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무서울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1: 저 탄다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무조건 도전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럼 가시죠.
1: 가시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은 뭔가요?
2: 저처럼 무표정으로 타기.
1: 네, 알겠습니다.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1: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1: 무표정!

0: 아, 저는 고수님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1: 정말요?
0: 네, 저도 다음에 탈 때는 고수님처럼 무표정으로 한번 타보려고요.
1: 올 탄다면 할 수 있다. 화이팅!
0: 화이팅!
1: 안녕!
0: 안녕! 어, 근데 롤러코스터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롤러코스터! 최고속도 시속 117km! 롤러코스터는 경사가 심한 레일 위를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오르내리게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말해. 높이와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 놀이기구들 모두가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는 출발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열차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움직여.
0: 에너지? 에너지 파워! 이런 거 할 때 그 에너지?
2: 맞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 자리, 그러니까 위치가 높이 있을 때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열차의 위치가 낮아질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 보이지? 마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가 바뀌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롤러코스터의 원리 눈으로 확인! 여기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롤러코스터 레일이 있어. 먼저 높이가 낮은 레일 앞에 장난감 자동차를 놓고 구슬을 떨어뜨려 볼게. 그럼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 어때? 구슬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멀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 바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원리야!
2: 맞아! 구슬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열차를 떨어뜨리면 빠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야. 특히 마지막에 탄 롤러코스터는 열차를 매우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다음 90도 각도로 바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서 더 무섭게 느껴졌을 거야.
0: 아하! 나 이제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어! 물체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고 위치가 바뀌면 운동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그 원리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거야!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볼까?

0: 줄까? 안 줄래? 안 줄 건데? 안 줄 거야. 잡으면 줄게. 한번 잡아봐. 못 잡겠지. 그럼 괜찮아? 일어났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바닥을 잘 봐야지.
1: 빠야야 비밥.
2: 집을 나온 크롱은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0: 포비!
3: 크롱,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데 금방 끝낼게.
0: 안녕. 그런데 뽀로로는?
3: 크롱, 잠깐만 기다려줘.
0: 크롱.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3: 자, 크롱, 조금만 비켜줄래?
0: 크롱.
3: 자.
0: 크롱.
3: 청소 끝.
0: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딘가에.

0: 토빈의 집을 빠져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1: 크롱, 크롱.
2: 크롱 왔네. 들어와. 여기 앉아.
1: 크롱. 크롱. 크롱.
2: 그림 그리던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줘.
1: 크롱. 크롱. 루핀. 어? 크롱, 크롱.
2: 아직 덜 그렸는데. 어? 아, 먹어도 돼.
1: 크롱, 크롱.
2: 많이 먹어.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2: 크롱,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어, 그거 아닌데.
1: 크롱, 크롱.
2: 팔을 조금 더 올려야지.
1: 크롱.
2: 맞아. 그대로 조금만 더 있어.
1: 크롱.
2: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됐다. 크롱, 수고했어.
1: 크롱. 크롱.
2: 크롱, 과일 좀 더 줄까?
1: 크롱, 크롱.

0: 벌써 가려고?
1: 크랑크랑.
0: 잘 가.
1: 크랑. 크랑크랑크랑.
2: 안녕.
1: 크랑크랑.
0: 뽀로로는 어디 가고 혼자야?
1: 크랑크랑.
0: 에디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1: 에디. 크랑.
3: 크렁은 패티를 따라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0: 에디야!
4: 들어와. 어서 와.
0: 안녕.
1: 크랑크랑.
4: 안녕.
0: 안녕. 그런데 뭐 하는 거야?
4: 금방 보여줄게. 로디, 시작해볼까?
5: 응.
4: 뭐가 문제였지? 아, 저것도 한번 시험해보자.
5: 너
1: 이제 그만
6: 나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1: 크랑크랑.
4: 벌써 간다고?
0: 크랑.
1: 크랑.
0: 우리 집에 가서 배드민턴 칠까?
1: 크랑.
4: 크랑.
0: 예?
1: 크랑. 크랑. 크랑크랑.
0: 응, 안녕.
1: 크랑크랑.
3: 크롱은 놀이터로 갔어요.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0: 어? 어? 눈 온다. 크롱! 크롱! 어디 간 거야, 크롱? 크롱! 호비야!
7: 뽀로로, 무슨 일이야?
0: 혹시 크롱 못 봤어?
8: 아까 왔다 갔는데
7: 집에 안 왔어?
8: 그래? 다른 데 가봐야겠다. 안녕. 어떡하지?
7: 가보자.
8: 응.
7: 우리도 같이 가.
3: 호비와 해리도 뽀로로와 함께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0: 루피야.
9: 안녕.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8: 혹시 크롱 안 왔어?
9: 크롱? 낮에 돌아갔는데.
8: 다른 데 가보자. 크롱이 아직 안 돌아왔대.
9: 뭐? 그럼 나도 찾아볼게.
8: 애기야!
4: 얘들아, 안녕.
8: 혹시 크롱 못 봤어?
4: 낮에 왔다 갔는데.
9: 패티네 집에 가보자.
0: 크롱? 아까 놀이터에 갔는데?
10: 놀이터?
11: 뭐여야.
3: 뽀로로가 생각난 크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1: 크롱. 크롱.
10: 크롱.

0: 크롱! 크롱! 여기도 없네.
1: 얼마나 찾아.

0: 가자. 크랑크랑.
1: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더 사이좋게 지내세요.
0: 크랑.

0: 토토로와 패티의 대결.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반짝반짝

0: 패티 대답해.
1: 뽀로로죠.
2: 둘 다 운동을 참 잘하네.
3: 맞아.
1: 고마워.
0: 내가 패티보다 낫지.
1: 어?
0: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나 멋지게 타느라 늦은 거야. 나도 멋지게 탔거든. 아닌 것 같은데.
2: 저기 얘들아.
1: 어?
2: 이제 축구하러 갈까?
0: 그래.
4: 재밌겠다.
0: 오, 좋아.
5: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왔어요.
0: 야! 어림없지.
1: 야!
0: 어?
4: 뽀로로! 여기야, 여기!
0: 어, 혼자 할 수 있어!
4: 여기라니까!
0: 내가 할게.
1: 난 같은 편인데.
0: 거기서.

0: 내가 더 멋지게 넣었어. 와,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 이번엔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0: 야, 가자라.
2: 우리가 나온 것도 모르잖아.
0: 계속 저러네.
3: 끝이 안 나겠어.
4: 아, 좋은 생각 있어.
0: 뭔데?
4: 모여봐. 이게.
0: 뭐야? 돌려줘.
2: 너희 누가 더 운동 잘하는지 알고 싶어?
0: 응.
4: 대결로 정하자. 어때?
0: 대결?
2: 어떻게?
3: 우리가 준비해 줄게.
0: 좋아.
1: 다음 날, 뽀로로와 패티가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0: 루피!
5: 들어와.
0: 안녕.
2: 딱 맞춰 왔네.
0: 뭘 하면 돼?
2: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돼. 더 빨리 만들면 이기는 거야.
0: 뭐? 그건 요리잖아.
2: 맞아. 아니야. 몸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걸.
0: 그래?
2: 그렇다니까.
0: 알았어. 해볼게.
2: 그럼 준비. 야.
0: 이렇게 하면 우와. 내가 더 빠르네.
1: 다음은 포비와 해리, 크롱이 준비한 대결이에요.
3: 이번엔 장작 패기야.
0: 뭐? 운동이 아니잖아.
3: 그렇지 않아. 장작을 패려면 힘이 세야 하잖아.
0: 맞아. 그런가? 더 많이 패는 쪽이 이기는 거야? 알겠어. 응.
3: 그럼 시작!
0: 흐, 흐, 짝! 짝!

0: 될 리가 없지. 패티 대단해. 야! 야! 야! 말도 안 돼. 내가 더 많지. 뽀로로가 이겼어.
1: 크랑크랑.
2: 축하해.

0: 우리 왔어.
1: 어서 와.
0: 이번엔 무슨 대결이야?
1: 응, 발명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돼.
0: 뭐? 그게 대결이라고?
1: 그럼, 날 도우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하거든.
0: 알았어, 일단 해볼게. 뭐부터 하면 돼?
1: 우선 망치랑 못 좀 갖다 줘.
0: 알았어. 가져왔어. 나도.
1: 드라이브도 좀 주고.
0: 알았어.
1: 이것 좀 잡아봐.
0: 이렇게?
1: 저거 치워주고.
0: 응. 또 뭐 하면 돼?
2: 뽀로로와 패티는 열심히 애기를 도왔어요.
1: 완성!
0: 애기, 누가 이겼어?
3: 나지.
1: 그게 잘 모르겠는데.
0: 뭐? 빨리 정해줘.
1: 아이, 그럼 물 좀 가져다 줄래?
0: 물? 어? 자, 여기.
1: 아, 좋아. 이번엔 뽀로로가 이겼어.
0: 아자!
4: 그런 게 어딨어?
0: 역시 내가 낫다니까.
1: 잠깐! 아직 하나도 남았어.
0: 뭐?
3: 정말?
1: 응?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포비네 집으로 먼저 옮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0: 그 정도야 쉽지.

0: 0점이네?
1: 정말?
0: 어쩌지?
2: 얘들아.
1: 어?
2: 잘 왔어.
0: 방금 파티 준비 끝났거든.
1: 파티?
3: 크랑크랑! 어서 와!
0: 이게 다 뭐야?
2: 다 너희가 한 거야.
0: 우리가? 이 모닥불은 너희가 가져온 장작으로 만든 거고,
1: 이건 너희가 만든 반죽으로 구웠어.
0: 우와.
1: 그럼 저건?
3: 저건 불꽃놀이 기계야. 자, 봐. 둘다 고마워.
4: 고마워.
2: 나도 고마워.
0: 정말 멋져.
1: 아니야.
0: 우리가 뭘.
1: 자, 그럼 이제 먹을까?
4: 좋아.
0: 와, 맛있다. 정말.
1: 아, 공정이면.
4: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 거야?
1: 당연히 나지.
0: 아니야, 나라고.
1: 나라니까. 나야.
0: 또 저런다.
5: 뽀로로, 패티, 이제 그만.

0: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7주 다이노카 추격 작전.
1: 카르노님, 제가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올 기발한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2: 짜잔!
3: 뭐야, 게임기잖아.
1: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카로노님께 직행하는 특수 포털로 달려가지.
2: 안 돼!
1: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3: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1: 저만 믿으십시오, 카르노님!
4: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5: 맞아, 맞아! 저번엔 아예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2: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6: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2: 네.
7: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2: 오, 진짜? 그럼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7: 지야! 당연하지!
2: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7: 당연하지!
2: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7: 지야!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2: 역시 디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7: 나만 믿어라, 볼트!
6: 어이가 없군.
2: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0: 감히 수지의 초수를 훔쳐봤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계단은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초스 다시 사놔.
3: 회원들, 지금 블랙 해머가 구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2: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대통령 미니특공대.
1: 나와라 미니특공대.
0: 멈춰.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3: 다이노크가 제멋대로 움직여!
0: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4: 셋! 상황 파악했다!
5: 녀석들은 특수 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6: 네, 사령관님!
7: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 볼까?
0: 쉽게 잡힐 줄 알고!

0: 틀림없지. 야하!
1: 놓쳤다. 내가 막을게.
0: 맥스 부탁해.
1: 불치, 넌 내가 구한다.
2: 에?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3: 알겠어. 아차! 지금이야!
2: 됐어, 성공이야.
3: 여기도 실패했어.
0: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4: 이제 그레이트 군과 볼트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2: 우리가 꼭 파이노크를 막아야 해.
0: 디바, 살려줘!
4: 볼트,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0: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카르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나 틀렸어.
3: 저거다. 저걸 떼어내야 해.
2: 어디?

위치! 빅해! 어?

0: 나
1: 볼튼! 어?
2: 얘들아!
3: 괜찮은 거지? 볼튼! 성공했다! 성공했어!
4: 야! 거의 다 왔는데!

0: 뉴시티 멸망의 카운트다운.
1: 이 행성 파괴 미사일의 위력으로 다이노이드 녀석들과 매니트 꽁대를 지구와 함께 날려버리고 그레이트 코일을 차지하겠다.

0: 지구를 파괴하면 그레이트 코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군요.
1: 오, 좋구만.
2: 자, 이번에도 미니특공대 녀석들이 우릴 방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게.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말아라.

0: 뭐야? 무슨 일이야?
1: 카르노 군단인가?
2: 지붕이다. 빨리 가보자.
3: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도 안 찍어? 나 망했어, 망했다고.
4: 야, 여기서 뭐해? 잠도 안 자고.
3: 큰일 났어, 어떡해.
1: 수지, 무슨 일이지?
3: 내일까지 학교 숙제로 별자리 사진을 4장 찍어가야 하는데 나 별자리를 하나도 몰라서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찍었어. 어쩐지.
1: 슬퍼하지 마라, 수지. 내가 별자리 사진 찍는 걸 도와주겠다. 저쪽을 보겠나? 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바로 독수리 자리다. 그리고 독수리 자리 위에 보이는 저 별자리, 저게 바로 백조자리다. 그 옆에 있는 저 별자리는 검은고 자리지. 그리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북두칠성이다.
3: 우와, 티라, 너 별자리 진짜 잘한다.
5: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데?
1: 아, 우리 다이노이드 행성도 저렇게 밝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네.
3: 네 덕분에 숙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티라. 너무 멋있어.
1: 멋있다고? 지금 나한테 반한 건가?
6: 수지, 그녀에게 별도 달도 따주리.
3: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1: 아이고.
2: 그런데 저 북두칠성 옆에 빨간 별은 뭐지?
1: 그게 무슨 소린가?
2: 봐라. 북두칠성에 저렇게 새빨간 별이 어디 있나?
1: 뭐지? 저런 건 본 적이 없다.
4: 호출이다. 본부로 가보자.
7: 알겠다.
4: 사령관님! 이게 다 무슨 일이죠?
7: 시간이 없으니 곧장 설명하겠네. 현재 카르노 군단이 지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네.
8: 뭐라고요?
7: 이걸 보도록.
1: 이건 카르노 군단의 행성 파괴 미사일? 저항이 거센 행성에만 사용하는 무기다. 다이노이드 행성을 멸망시킨 것도 저 미사일의 힘이었어.
2: 저 미사일이 지구를 타격했다간 지구는 끝장이야.
7: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미사일에 부착할 수 있는 궤도 수정용 추진장치를 개발했네. 이 장치가 출력을 발휘하면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질 걸세. 그래야 미사일을 지구에서 빗겨나가게 할 수 있네. 자네들은 지금 즉시 이 추진장치를 미사일에 부착하게. 이번 작전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네.

0: 본부!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작전을 시행하겠다!
1: 작전을 수행하라!
2: 추진장치 설치 지점 좌표 확인!
0: 추진장치 설치 개시!
3: 이 녀석들!
4: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0: 추진장치 절대 뺏겨선 안 돼!
4: 당장 내놔!

0: 멀리까지 왔는데 일러줘라. 네,
1: 이대로 지구와 함께 끝장내버려라.
2: 둘째, 군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
3: 사령관님, 현재 미사일의 속도를 봤을 때 곧 지구 표면에 닿을 겁니다.
4: 미사일이 폭발하면 블루시티뿐만 아니라 지구가 초토화될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5: 사령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파괴하겠습니다.
3: 가능하겠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사령관님. 미사일 충돌까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1: 알겠네. 볼트, 반드시 해내게. 지구의 운명이 걸린 일일세.
3: 네, 꼭 지구를 지켜내겠습니다.

0: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소환! 미사일의 추진구를 얼려버려!
1: 밖에서!
0: 이야! 사령관님, 미사일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즌 타이거!
2: 저게 뭐지?
3: 어머, 저게 뭐야? 어, 저게 뭐 이상한 게 보여?
2: 어? 뭐가 있어?
0: 저. 프로즌 타이거, 내가 갈게! 미사일 충돌까지 60초! 미사일입니다! 도망쳐! 40초! 20초!

0: 세군들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1: 드디어 끝났군.
2: 우리가 해냈어.
3: 아, 다들 고생했어.
4: 카르노 군단, 너희가 아무리 지구를 위협해도 우린 반드시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1: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0: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0: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1: 찾으셨어요?
0: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1: 고맙습니다.
2: 자, 차례대로.

0: 네,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2: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버가 되었다니 말이야.
2: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2: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3: 지금 뭐가 웃겨요?
4: 이안, 세나, 메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5: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길어. 온통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타이어로 봅니다. 소리쳐 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나리를 찾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불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네.

0: 나리, 나리는 찾았나요?
1: 아니요, 아직.
2: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1: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2: 나리야,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0: 나는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딘가에. 저기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1: 아이오 로보.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1: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0: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1: 아, 여러분, 구해주세요.
0: 아,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2: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2: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0: 어?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 어, 설마?
1: 엄마, 아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5: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2: 하,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3: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4: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얘들아, 비단벌레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
1: 실종 사건?
2: 비단벌레는 어떻게 생겼어?
0: 비단벌레는 보석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야.
3: 와, 이런 곤충은 처음 봐.
4: 정말 신기하다.
0: 자, 빨리 찾으러 가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1: 출동!
2: 아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3: 비단벌레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4: 어? 저건 뭐지?
0: 비단벌레잖아.
3: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5: 고고다이노? 저는 주주예요.
4: 사라진 비단벌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5: 괴물이 데려갔어요.
1: 괴물?
5: 어젯밤에 다들 무서워서 못 움직이니까 다 잡혀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혹시 괴물이 어떻게 생겼어?
5: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0: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5: 머리에 빨간 벼시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부리랑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도요.
0: 벽과 부리,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 다 그렸어.
2: 누군지 모르겠는걸.
3: 어? 어? 저 깃털!
0: 그림과 똑같은 걸 보니 범인의 깃털이 아닐까? 깃털을 따라가 보자.
5: 저도 같이 갈래요.
0: 좋아, 빨리 가보자.
2: 네? 어? 어? 검은색 깃털이 있는 둥지가 있어.
3: 우와, 보석들이네. 엄청 많아.
2: 우와, 보석들이 움직인다.
0: 보석이 아니라 비단벌레들이야.
5: 얘들아, 나야, 주주.
1: 주주야.
0: 얘들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0: 에이, 뭐야. 괴물이 아니잖아.
1: 이 그림이랑 너무 다르잖아?
2: 아마 보석인 줄 알고 비단벌레를 데려왔나 봐.

0: 사람이 많거든. 다들 기절했어.
1: 어떡해, 어떡해.
2: 내가 유인할게. 안 키워, 여기야.

0: 렉스가 위험해. 얘들아, 같이 하자.
1: 응.

0: 알렉스, 괜찮아?
1: 응, 난 비단벌레들을 대피시킬게.
2: 안 키우는 우리에게 맡겨.
1: 잘했어, 레스큐 킹.
3: 렉스!
1: 얘들아, 빨리 대피하자. 얘들아, 빨리 일어나줘.
3: 다들 겁을 먹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1: 어떡하지? 이러다 따라잡히겠어.

0: 작전 성공! 여길 봐!
1: 어? 내 보석!
0: 조금만 더! 주주야!
2: 내가 도와줄게요!
0: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구해줘서 고마워.
0: 우리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 주주의 용기가 구한 거야.
4: 맞아.
0: 너 정말 용감하더라.
5: 주주야.

0: 보트를 타요.
1: 어?
0: 보트 선생님!
2: 자.
0: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해.

두 번째, 불꽃 참화.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 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몰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빙글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조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1: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 그니까, 노새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마마.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1: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아! 손이 왜 이렇게 커?

0: 오, 대박. 오.
1: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2: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

0: 몰라.
1: 어?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2: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3: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0: 어? 이 소리는... 어, 오름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순례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신뢰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3: 배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이야.
6: 조그마 왕님.
7: 저입니다.
6: 알지?
3: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7: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8: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9: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10: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1: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12: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11: 변하기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람!
4: 어떡해.

0: 춘숙을 열어야 하는데. 근데
1: 나 어떡해.
2: 저기 땅
3: 당장 쳐봐.
0: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5: 번개맨,
3: 우린 악당이 아니다.
6: 야옹이다.
3: 뽀삐 뽀삐 뽀삐 야옹.
7: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6: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7: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1: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2: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2: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핑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3: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3: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얍!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던 출동!

0: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2: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3: 그래, 좋아, 아빈!

0: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2: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2: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3: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2: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6: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2: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3: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2: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6: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2: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7: 아이고, 목이야.
8: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집접. 어서 출발하라고.
6: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9: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6: 다행이네요.
9: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6: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9: 그래, 너희만 믿을게.
6: 기가 빌더, 출동 준비하자.
10: 알았어, 아민.
3: 알았어.
2: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6: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2: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휘가봇이 나설 차례야.

0: 모습은 출동!
1: 알았어, 아비!
0: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보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4: 그래, 방패 준비 완료!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우리한테 맡겨?

0: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변화의 시대.
1: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0: 엔진이 말을 안 들어.

0: 잡으세요!
1: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좋다!
2: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카드봇입니다!
3: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2: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4: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2: 이러한 기대에 메탈카드봇들은 부응해주었어요. 메탈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5: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6: 나도 자랑스러워, 준.
7: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8: 언제부터 숨긴 거야?
7: 숨기다니?
8: 시침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7: 그러니까 그건...
8: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왜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9: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7: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1: 나도!
8: 이게 말이야? 어떤 사람이 유명해질 수가 있냐고?
7: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3: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10: 나도 동감이야.
7: 블루컵!
3: 근무 중이야?
10: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7: 와일드 가디!

0: 안녕 얘들아.
1: 크레스트!
2: 일찍 왔네?
0: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3: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4: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3: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5: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6: 너도 참 많이 변했어.
3: 월세다.
2: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7: 주 내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8: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9: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0: 이런 발전은 좋네.
3: 발전 좋아하네!
10: 아까부터 예쁘 아저씨 왜 저러셔?
2: 싫은. 어?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던.
3: 어디서
11: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8: 자, 여기요.
3: 고맙다.
8: 드릴게요.
0: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8: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0: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3: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8: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봐.
12: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3: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13: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14: 사이좋게 좀 지내지.
11: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3: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온 김에 누가 이길지 내기였대.
14: 내기?
3: 어, 그거 재밌겠는데?
13: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3: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전희석이 더 좋아 보여.
15: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4: 난... 못 부르겠어.
3: 페르로, 너는 어떤가?
2: 아니, 꽃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아,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5: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2: 어? 아, 준!
8: 페르로,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2: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8: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2: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2: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3: 아, 신거 있어?
9: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 받아고 온 일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3: 베르로 어머니 말이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12: 그런 게 어디서, 아버지?
2: 엄마.
13: 뭐야, 무슨 구야?
15: 어쩔 수 없고.
3: 이렇다면 로크러시, 어? 네가 이겼는데?
8: 야호! 얘네 뭐하냐?
2: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6: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2: 거긴 어때?
8: 다들 바빠졌어.
2: 클레임 노바는?
15: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린 메탈카드본 최대급을.
8: 메탈카드본 체인지 업! 클레임 노바 동일!
3: 괜찮아, 준?
0: 무슨 일이야?
8: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2: 아무렇지도 않은데.
8: 아! 어?
2: 자.
8: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16: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13: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3: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7: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8: 뭐? 벌써?
17: 얼른 돌아가들.
5: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6: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7: 차였다고 돈풀이하긴.
17: 시커!
8: 뭐, 또 보면 되지.
12: 마스크바!
3: 이거 아쉽구만.
0: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2: 다음 주에 봐.
8: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9: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8: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9: 아까 페르로가 한 말.
8: 어?
19: 페르로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8: 응.

0: 글루타. 이 통신일들은 모두에게 알린다.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조공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 설마 메탈카드 못이야?
2: 이제 막 복귀 중인 또 출동이군.
3: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4: 고마워요.
3: 또 오세요.
1: 뭐지?
5: 말썽피우지 말랬지, 펜텀호란!
1: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3: 못 보던 애들인데.
1: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4: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3: 네?
4: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긴 홀드. 여긴 메탈카드봇들이 4K 앞으로 해서 대치죠.
6: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0: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7: 여긴 내가 해볼라. 빅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6: 시끄러워. 왜?
7: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6: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1: 셋. 크러쉬.
8: 자자. 딸꾹 피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6: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1: 여.
9: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전자석 아닌가.
1: 메가 엠블럼 괜찮아?
10: 너도 봤지? 그 눈.
1: 웨폰 카드들. 설마 그 녀석들?
11: 엠블라, 펜이가 괜찮니?
4: 여기 메탈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봉쇄 요청한다.

0: 꼼짝마!
1: 이상 멘탈 가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0: 시끄러! 너 불타라자! 블루 컷!
1: 스타라이징 샷!

0: 블루팝! 왜 그래, 블루팝!
1: 모르겠어. 뜨거워!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R.E.D. Mr. Ben.
1: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on Elmo's trike go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0: 달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진지한 얼굴로 노래를 하듯 플로우를 타는 소년. 현란한 기술이 없이도 귀에 콕콕 박히는 멜로디와 가사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남다른 스웨그를 가진 소년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음악하고 있는 윤해설 솔트라고 합니다.
2: 본명 이름은 뭐야?
1: 정재훈이요. 제 음악을 여러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14살 실력파 중학 래퍼 정재훈 군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재훈 군을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3: 특정 내용들을 복습을 할 건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비주얼 싱킹이란 말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기술이라 써져 있죠?
0: 무대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달리 조용히 수업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4: 야, 사은 주성 가자.
0: 쉬는 시간 종이 울리고 친구들을 모아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 재훈군. 그곳은 바로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개방된 음악실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때 아닌 랩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약간은 아쉬운 친구들의 실력.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재훈 군이 움직입니다.
1: 내가 해볼게.
5: 그래.
0: 친구들 사이에서 랩 좀 하는 애로 통한다는 재훈 군.

0: 당하고 정확한 랩과는 또 다른 트렌디한 창법을 구사한다는데요.
1: 저보다 조금 잘해요.
2: 재훈이 랩은 어떤 것 같아?
1: 감수성이 풍부한 싱잉 랩이에요. 그래서 너무 듣기 좋아요. 다른 센 랩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랩을 싫어해도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싱잉 랩, 편안한 노래.
2: 싱잉 랩이라는 게 원래 있어?
1: 네, 싱잉 랩이라고. 랩은 다른 거, 센 트랩, 붐뱁 그런 거 말고 싱잉, 노래로 감수성 풍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재훈이가 하는 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2: 재훈이가 혹시 랩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3: 네, 학기 초에 이제 반 편성되고 저희 반에 오자마자 이제 제가 아이들 개인적으로 걷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거기에 랩과 자신의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자세히 써와서 제가 딱 너무 눈에 띄어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 집에 뭐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부모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기도 너무 이쪽에 꿈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알고 있었습니다.
0: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어딜 놀러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재훈이네 집. 작업실에 오자마자 책가방을 던져놓고 컴퓨터를 켰는데요.
4: 이거 한번 들어봐.
0: 그동안 골라둔 비트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재훈 군.
5: 부산네.
1: 좋은데 나 이거 쓸래.
0: 친구 마음에도 쏙 들었나 봅니다.
1: 형이 좀 바꿀게. 바로 하자면요.
5: 그래. 가서 써놓은 거 있어.
1: 가서 써놓은 거 있지.
5: 나도 있어.
0: 재훈이가 고른 비트에 직접 써온 가사를 맞춰보는 친구들.
1: 잠깐만, 이거를 수정해야 돼.
0: 비트에 맞게 가사를 수정하고 입에 잘 맞나 불러보는데요.
1: 랩들이 너무 많아 갱. 공유계는 래퍼 뭣도 없어 야. You are fake 가짜 래퍼들은가.
4: 이거 비트를 할 때 처음 도입부에 이거 베이스가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때 딱 살짝 강조를 해주고 가사는 좀 조금 세게. 오케이?
1: 알았어.
4: 녹음해보자 이제.
1: 그래?
0: 랩의 기본은 비트의 구성을 잘 해석하는 것. 야무진 재훈 군의 진두 지휘 아래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1: 공유계는 래퍼 뭣도 없어 야. 다른 너네 그냥 다 접어. AB보다 랩 못하면 너네 그냥 다 접어.
4: 이게 숨 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할 때 아파 보여 너무. 그리고 박자 숨 차서 그런지 자꾸 엇박타. 첫자 건물부터
0: 귀엽이 다른 보여줬어. 랩을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재훈 군의 작업실이 인기인 이후 서로가 준비한 곡에 대해 조언을 얻고 직접 써온 가사를 바탕으로 녹음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4: 뭐 가끔씩 저희 집 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평소대로 와가지고 녹음하고 제가 디렉 봐주고 작업하려고 왔어요.
1: 저희가 하는 거 보내면 믹싱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좀 막히는 부분 플로우 잡아주고 하면서
5: 잘...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해주고 부족한 부분 피드백 해주고
0: 이번엔 곡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피처링 녹음을 진행합니다.
5: 수잔을 지워 구구다란다 몇 잔을 따 대신 잡아도 모범 대시시 이건 아플 ABC
4: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노래처럼 많이 흘려봐야지.
0: 작업할 땐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듀서 재훈 군. 리드미컬하게 가사를 표현하는 플로우와 반복적으로 단어를 배치하는 라임을 비트에 적절히 섞어 조화로운 곡을 완성시킵니다. 친구들과의 음악 작업은 이제 방과 후 당연한 일상이 됐다는데요.
2: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
6: 얘네들은 집에 장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서로 다 친하니까 뭐 놀면서 어디 PC방 같은 데 갈 바에는 집에서

0: 랩을 하자 해가지고 대부분 우는 거죠.
1: 뭔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작업을 막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나중에?
0: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서로 팀을 결성하거나 크루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평소 놀던 대로 하면서 공연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좀 같이 놀아줬으면 해요. 저는 나중에 계속 끝까지 음악 안 그만두고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2: 즐거운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여운 3살 배기 여동생 규빈이와 태어난 지 5개월 남짓된 우찬이, 또 든든한 지원군인 부모님은 재훈이에게 항상 힘이 되는 존재인데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보인 재훈군. 그러다 2년 전 자유로운 랩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됐답니다. 이후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어린 두 동생까지 챙기는 기특하고 착한 아이죠. 다음 날 오후 재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3: 다녀왔습니다.
2: 집에 오자마자 어?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4: 오빠 빨리
5: 오빠 내려올 거야. 오빠 금방 온대.
2: 아, 바로 작업실이었네요. 애타게 부르는 동생도 뿌리치고 곧장 작업실로 올라온 이유는 바로 최근 만들고 있는 곡을 서둘러 완성하기 위해서인데요.
3: 난 그래 진짜 rockstar, popstar.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냈잖아. 이제 고생 안 하고 다 살아가도 돼. 내가

0: 과연 한국의 랩 음악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1: 기본적으로 어디선가에 영감을 받으면은 그거와 비슷한 비트를 최대한 찾아요. 그리고 찾고 나서 거기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가 적어보고 거기를 멜로디 라인을 짜면서 그 멜로디 라인에 맞게 조금씩 더 다듬어 가면서 그거를 다 완성을 했을 때 딱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믹싱까지 끝내면 한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단순히 래퍼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사를 써서 부른다는 재훈군.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를 매일같이 적어가고 있다는데요. 직접 가사를 적어 완성시킨 곡만 무려 80여 곡. 14살 아이의 시선에서 느끼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고민이 담긴 가사가 또래 친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죠.
2: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운 거야?
1: 그냥 저 혼자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유튜브 보고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 힘든 점이나 한계점 같은 건 없어?
1: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니까 좀 더 자유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2: 혹시 재훈이가 만든 곡 들어보셨어요?
3: 잠깐 한번 들어봤어요.
2: 어떠셨어요?
3: 좀 놀랐어요, 사실은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하는구나. 난 사실 전혀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거든요. 좀 한편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좀 대견스러웠어요.
4: 아이 키우면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행복이었어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랩을 해서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꿈을 이뤄서 행복하게 랩을 하는

0: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부모님 덕에 행복하게 음악 작업을 하는 재훈군. 그 사이 또 다른 지훈군이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2: 컴퓨터 잘 되니?
3: 네.
2: 요즘에 뭐 그 랩 작사 작곡 하고 있어? 한번 해봐라. 할머니 한 소절만 배우게.
1: 랩에 도전장을 내민 할머니.
4: 오늘 벌써 진심을 담아서 근데 넌 나를 버려.
1: 오, 남다른 힙합 스웨그를 뽐내시는데요.
4: 오랜만이라서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안 돼.
5: 금방 네. 하시네요? 네.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네.
2: 많이 들었어요. 얘가 차에서 이제 많이 틀어놓거든요. 하라면 또 부를 수도 있어요.
5: 아, 이런 컴퓨터도 할머니가 사주셨다고?
2: 네. 조건을 이제 내걸었죠. 일단 내 앞에서 랩을 해봐라. 근데 사실 못 불렀으면 내가 안 사줬죠.
5: 아, 근데 어떠셨어요?
2: 네. 괜찮았죠.
1: 응원만도 감사한데 고가의 장비까지 척척 지원해 주셨죠.
5: 재윤이는 어떤 손주예요, 어머니한테?
2: 착해요. 네. 애기도 잘 보고 동생도 잘 보고 네. 집안일도 잘 거들어요. 도끼처럼 난 됐으면 좋겠어요.
1: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두 동생을 맡게 된 재훈이.
5: 얼른 갔다 올게.
6: 안녕하세요.
7: 오빠. 희민아, 오빠 노래 들을까?
6: 이거 아니야.
7: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들어봐.
1: 어우, 그런데 재훈이의 자작 랩을 격렬히 거부하는 두 동생.
7: 알았어, 알았어.
1: 그래, 바로 이거지. 좋아하는 인기 래퍼의 곡을 틀어주자 흥이 폭발한 꼬마 힙합걸 큐빈이. 어머머, 막내 우찬이도 울음을 뚝. 우리 재훈군 자존심에 스크래치 좀 났겠는데요?
7: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제 노래를 좋아할 때까지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5: 원래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8: 네. 원래 그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재훈이가 자기가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동생도 들어야 된다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 배에다가 맨날 힙합 음악을 들려주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엉덩이만 실룩실룩 하더니 이제는 뭐 막 빨라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막 몸을 흔들고 그래서 너보다 더 힙합 수익이 있다고 얘가 저희가 그래요.
1: 며칠 후 재훈군을 다시 만난 곳은 젊음이 넘치는 홍대거리. 비트가 지배하는 이곳은 힙합 전용 공연장입니다. 청소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건전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말마다 홍대를 찾는 재훈군도 모처럼 힙합 공연을 즐기는데요. 친력파 래퍼들의 무대가 이어지며 점점 무르익는 분위기. 그런데 공연을 보던 재훈군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9: 안녕하세요. 14살 청주에서 음악하고 있는 솔트라고 합니다. 네. 비트 주세요.
1: Hello, the hills. 오늘 공연의 최연소 뮤지션으로 정식 초대를 받은 건데요.
10: 학생분들이나 뭐 언더신에 있으신 분들을 이제 많이 수용하고 이 문화를 좀 키우고 싶어서 제가 공연을 기획하게 된 그런 공연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객분들도 어찌 됐건 여기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갖춰져야 저희가 이제 하시는 분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력 이 되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잘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해도 좋다라고 네, 해서 공연을 같이 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각곡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멋있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팝 공연장의 최연소 래퍼 재훈군의 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뚫어져라 무대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재훈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멋진 재장래 무대를 마치고 공연장을 나서던 그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공연한다 그래서 보러 왔어.
0: 최근 뜨겁게 떠오르는 신예 래퍼 제달씨입니다. 서정적이고 독창적인 가사로 주목받는 실력파 래퍼죠. 그런데 제달씨가 여긴 웬일일까요?
3: 멋있더라. 나 온 줄 몰랐지.
1: 네.
0: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재훈군.
4: 이번엔 다 보셨어.
1: 진짜요?
5: 상상도 못해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0: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두 사람.
3: 보면서 내내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 공연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아 저도 공연 찾아다니고 내가 설 수 없겠냐 이런 거 했었는데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 벌써부터 자기 꿈을 저렇게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1: 음악이 되게 스킬풀하지 않고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엄청 그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들리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6: 엄청 재밌는 책을 읽거나 엄청 잔잔한데 재밌는 영화를 봤을 때 뒷맛이 오래 남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책도 있고 막 그렇잖아. 드라마도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 나랑 이제 만났으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뭔가 섞어서 음악을 하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그걸 찾아볼 테니까 너도 그걸 찾아보고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같이 그걸 정하고 거기다가 네가 가사나 뭐 곡이나 멜로디 메이킹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재훈이가 어떻게 짧은 시간인데 잘 배운가요?
3: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만 하면 그게 뭐 노래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거 한 곡으로 모든 게 막 완성되고 막 이렇게 끝나버리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냥 저랑 같이 하는 시간 그리고 저랑 같이 만드는 무언가가 재훈이한테 좋은 자극이 되기만 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는 얘기나 말투나 저한테 해주는 얘기들이 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조언들 들으면서 딱 존경심이 딱 들더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0: 주어진 미션을 과연 잘 해내고 있을까요? 학교 갈 때도 돌아올 때도 집에서도 온통 미션 생각뿐입니다. 재훈아, 쉬엄쉬엄 해. 걱정되는 마음에 영상 통화를 건 래퍼 제달.
3: 그 음악 좀 들어봤어? 내가 추천해 준 거?
1: 네.
3: 어땠어?
1: 그거 첫 번째로 보내주신 거 그거는 그게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3: 되게 세련되지?
1: 네. 지금 조금 더 알아보기는 했는데 시티팝 느낌을 해보고 싶어서
3: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준 얘기 바탕으로 좀 그 집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메이킹을 하면 좋을지 그냥 스케치 정도 그려오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우리 작업실에 와서 구체적인 메이킹을 좀 더 하면서 같이 다듬어 보자.

0: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게 되더라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1: 할수 있겠어?
0: 일단 안 되더라도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오늘 자는 건 포기를 하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2: 재훈이의 작업은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제달시의 작업실에서 다시 만난 재훈이.
3: 느낌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녹음해봐.
0: 네.
4: I wanna be something. 내가 어릴 때 꾸던 꿈.
2: 밤을 꼴딱 새며 준비한 곡을 차분히 불러보는데요.
4: 많은 거를 이루게 시간이 부족해.
0: Serve.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3: 한번 들어볼게.
4: I wanna be something. 내가 어릴 때 꾸던 꿈은 TV에 나와서 나를 보여주는 거.
2: 과연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요?
4: 많은 거를 이루게 시간이 부족해.
3: 그럼 이 소리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다이나믹함을 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랩을 똑같이, 너가 지금 했던 랩이랑 똑같이 부분 부분 쳐주는 게 바로 더블링이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노래가 좀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거지. 어떤 그 너가 랩을 해놓은 박자 이외의 부분에다가 들어가는 거를 나는 이제 애드립이라고 칭하거든.
4: 시간이 부족해.
3: 이런 거 있지. 그냥 편하게 숨소리 같은 걸 쳐서 녹음해왔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커지거든, 녹음하고 나면.
2: 조금 어설프지만 애드립 성공!
3: 뭔가 목소리를 쌓고 뭐 더블링을 넣고 화음을 넣는 게 어떤 방식인지, 내가 기존에 작업해서 낸 앨범들을
4: 모두 두고 싶어. 내 숨을 참은 다음에
3: 더블링을
4: 감은 다음에 쓰러지듯 단계
3: 난 저 하얀 파도 안에 커지게 딜레이를 좋아하는 이렇게. 그리고
4: 목소리는 먹먹해져
3: 이런 걸 넣어주는 거야. 별거 아닌 그냥 코러스지. 근데
2: 더블링부터 코러스 넣는 방법까지 그동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한 수업이 이어집니다.
3: 붙여서 풍성해지지. 이게 추가돼.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리가 뭔지, 그리고 이 소리가 여기서 어떤 그 얼마의 크기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네가 맨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을 바탕으로 믹스를 하다 보면은 계속 답이 생길 거야.
1: 어때요? 좀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네,
3: 너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하룻밤, 뭐 이틀밤 사이에 가사 한두 개를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새벽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저한테 가사도 보내주고 작업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쏟더라고요. 되게 대단했어요.
2: 자, 이제 모든 준비 완료! 재훈이의 열정이 담긴 가사에 제달 씨의 노하우가 더해진 콜라보레이션 곡을 공개합니다!

0: 재훈이가 너무나도 큰 재능을 갖고 있죠. 그 열정.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재능이고, 그게 있다면 재훈이가 자기 음악으로 꿈을 펼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죠.
1: 랩이란 어떤 거야?
2: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매일 하고 좋아하고 그런 제 일상이죠, 이제.
3: 재훈이의 멋진 꿈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4: 오늘은 그럼 재훈이가 랩이라는 우리 단어로 너의 관심사에 대한 것들 마인드 랩에서 이제 이미지 구상을 한번 해볼 거야.
2: 남이 그려주는 거는 제

0: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카 큐. 네, 저희 삼돌이가 또 다시 또 이곳에 왔네요.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1: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 첫 촬영이 바로 여기서 자이로 드롭을 타는 거였는데.
2: 와 왜 이렇게 빨라?
0: 역시 파도와도 아찔합니다. 네.
1: 다시 타러 가도 안 탈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1: 그렇죠. 준비한 게 있죠.
0: 사실 놀이공원에 오면은 무서운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는 법.
1: 네. 저희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무섭지 않게 즐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멋지다.
1: 아, 우리 돌아보자. 우와. 저건 뭐야? 자이로스핀? 저 구경 좀 할까? 아, 근데 아, 이 정도는 너무 좀 시시하지 않아?
2: 더 무서운 거 사야죠. 우리 자이로드롭보다 더 시시할 것 같아.
1: 그래, 우리 막 우리 더 무서운 것도 딸 줄 알잖아.
0: 맞아요. 갑시다 그러면.
1: 다음에 또 딸 것도 가보자. 우유도. 이쪽으로 가면 많을 텐데.
2: 아, 이것도 시시해. 시시해.
3: 아, 선풍기.
1: 선풍기. 아, 선풍기. 딴 데 가보자, 딴 데.
2: 우리가 일단, 이따가 그 퀘스트 할 놀이기구를 정해야 되잖아.
1: 그치.
2: 근데 일단,
1: 무서운 걸 타야 돼, 무서운.
2: 맞아요, 그것도 맞고.
1: 왜냐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이니까.
2: 그 실내에 롤러코스터도 있거든. 롤러코스터도 타자.
1: 그래,
2: 그러면 왔는데.
1: 바이킹 어때, 바이킹?
0: 좋아요.
1: 바이킹도
0: 좋아요.
1: 그래, 그럼 바이킹 타러 가는 걸로 하자.
2: 오, 손에 땀나시.

0: 이야! 와, 내가 드디어 탄다. 롤러 코스터. 와, 진짜 오랜만이야. 와.
1: 저는 최근에 와서 탔는데.
0: 아, 재밌다. 근데 좀 떨리는 게 아침부터 롤러 코스터를 탈 생각이 좀.
2: 갑자기 저번에

0: 어, 여기.
1: 리딩. 리딩. 아?
2: 자, 이제 저희가, 저희 셋은 제가 봤는데, 이제 매니저 형께서 이제. 매니저 형!
0: 어, 훌수다.
3: 형!
0: 무섭다.
2: 자, 권희의 혈압이 어떨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건강 상태도 체크해봤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평균 값을 내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타러 갈까요?
1: 타러 가시죠.
0: 갑시다.

0: 아침부터. 아유. 어?
1: 와. 이제 우리가 탄 데가 더 재밌을 거야.
2: 돌아가십니다.
0: 네.
1: 가속도 오, 때문에.
0: 어떻게 재밌어? 무슨 재밌어? 오.
1: 오. 헐. 간다.
0: 간다. 으아, 안녕. 오, 어떻게
1: 건너. 살아서 돌아올게요.
0: 재밌겠다. 으아. 뭐야.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1: 아, 이거. 이거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섭다. 아, 근데 이거. 아, 재밌어. 무서운 거 아니다. 재밌다.
0: 오! 이번 이게 앞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번 이게 앞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1: 와.

0: 와, 머리가 너무 흔들린다. 와.
1: 아휴.
2: 세상 재밌어.
3: 재밌잖아.
2: 근데
3: 어땠어?
2: 지혜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3: 어땠어?
2: 지혜가 더 무서운데?
4: 앞에가 안 보여.

0: 그럼 바꿔서 한번 타보자.
1: 네.
0: 혹시 또 모르자.
1: 그럼 바로 저희 앞에 타면 되나요?
0: 어, 앞에 타.
1: 네, 타겠습니다.
0: 뒤에 나, 뒤에서 막 13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1: 출발! 아,
0: 이걸 연속해서 두 번이나 타다니.
1: 깜짝이야.
0: 우와. 난 이 종소리가 그렇게 싫더라.
1: 오! 오! 아, 근데 앞이 좀 약간, 앞이 스릴이 있긴 하다.
2: 와, 이거, 어우, 한 번에 올라올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1: 오, 빠르다.
2: 원래 이렇게 빨랐나?
1: 앞에 타니까 더 빠르네요.
2: 그니까.
3: 어, 뒤에서 기다려야 되네.
0: 그래, 앞에 가서.

0: 무섭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앞에는 보이잖아.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1: Oh my god. Yeah, finish. Nice.
2: Finish.
0: 재밌다.
1: 뒷자리가 더 무섭네.
0: 맞다. 뒷자리가 더 무서워요.
1: 맞아.
0: 확실해.
1: 우와, 어이구.
0: 진짜 속이 안 좋아.
1: 제가 타보니까 확실히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뒷자리가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 확실해, 이거는.
0: 형, 뒷자리가 더 무섭죠?
3: 뒷자리가 더 무섭지 않아요?
0: 저 확실히 느꼈는데?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때려 들어가는 거야.

0: 심박수가
1: 엄청 차이가 나요.
2: 와, 이거 1500가 넘는 수치인데.
0: 이 결과로 보면은 확실히 뒷자리가 무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야, 뒷자리 탑시다.
0: 뒷자리가 무섭네요. 예. 이게 몸소 체험하니까 진짜 그냥 뒷자리가 무서워요.
2: 아, 그냥 딱 네. 느끼실 수 있어요.
0: 네, 뒷자리가 무섭습니다.
3: 롤러코스터의 뒷자리가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의 스릴감은 짧은 시간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질 때 더 커져요. 롤러코스터는 기차의 중간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부터 급격히 빨라지는데 이때 앞자리는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요. 반면에 뒷자리는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 기차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뒷자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0: 비행실 처음 먹어보러.
1: 아니 나는 여기 놀이공원 여기는 처음 와봐.
2: 엘사는 처음이에요.
0: 나도 처음.
2: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디든.
0: 좀 무섭다.
1: 아 무서울 것 같은데.
0: 내 친구가 저번 주에 여기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1: 아, 근데
0: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
1: 일단
2: 들어갑시다. 일단
1: 갑시다.
2: 그 다음은 들어가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1: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그나마 공포를 좀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가져왔잖아요. 했죠, 네. 아이템. 건이가 준비한 아이템은?
2: 헤드폰입니다.
1: 헤드폰.
2: 제가 공포영화 볼 때 청각에 의해서 무섭더라고요.
0: 맞아.
2: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거예요.
1: 괜찮다. 이거 좋은 방법이다. 영정이는?
3: 저는 큐브를 가져왔어요.
1: 뭐 안에서 큐브 할 수 있나? 이게 어두워가지고 막
3: 손전등으로 비춰주시면서 하는 건데 뭔가 집중을 다른 곳에다가 쏟고 있으면 안 무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이게 사실 오감 중에 80%를 차지하는데 시각이.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그냥 안대를 준비했어.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안 보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매니저 형께서 계시니까 형!
3: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1: 자, 건이 이제 헤드폰
3: 쓰고
2: 가보겠습니다.
1: 나와?
2: 네, 나와요.
1: 출발!
2: 출발!
1: 무서울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나갈 것 같아.
0: 오, 깜짝이야.

0: 땡.
1: 뭐야?
2: 이거 눈 가리는 게 더 무서워. 이거 어디 나올지 모르겠다. 뭔 소리야?
1: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0: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1: 우와.
2: 괜히 피 맞춘다고 해가지고. 뭐야? 큐브를 빨리 맞춰버려야겠어. 안 되겠어. 손에 땀나.
3: 춤을 맞춘다.
1: 안녕하세요.
2: 혹시 나는 겁이 없을까?
0: 어때?
1: 에이, 별거 아닌데?
0: 별거 아닌데, 빨리 가자.
4: 아니, 심지어 큐브를 다 맞았어.
0: 바로. 자,
1: 심박수인가?
0: 어,
1: 심박수군요.
0: 심박수가
5: 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0: 권익이 40이 나왔어. 많이 놀랐구나. 되게 많이 놀랐네.
5: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1: 아, 평소보다 40이 높게 나온 거야?
0: 너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웠구나.
5: 네.

0: 신기하다.
1: 근데 영주이가 되게 제일 안정적인 뭔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2: 큐브. 네. 여러분들 큐브를 하셔야 됩니다.
1: 큐브가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 그런가 봐요.

0: 다행이다.
1: 왜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커?
2: 예, 제일 큰 거 아니에요?
1: 우리나라 한일 끝까지
2: 가서 돼요? 아, 탄다.
1: 아, 나이스. 좀 높이 올라가서 무섭거든요. 형 빨리 여기 타야 돼요. 밴디짜리.
0: 재밌겠다.
1: 재밌겠죠? 아,
0: 이거는 우리 셋 다 뒤에 타는 거구나.
1: 아, 이 심장 박도. 내 롤러코스터가
0: 이게 더 무서워.
1: 난 잠깐 높이 올라가는 거 같아.
2: 나 그냥
1: 다 무서워. 심장 박도 91이에요.
3: 97이야?
1: 저 97.
0: 나는
1: 97. 형, 저 똑같아요, 다.
2: 94.
3: 아, 이 종소리가 너무 좋아.
1: 재밌어.
3: 오, 벌써.
1: 오.

0: 오빠. 그거 안 되는데.
1: 와. 와. 와. 에이 뭐야? 에이 뭐야?
0: 아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2: 나
0: 와, 드디어 끝났어.
2: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막 이게 막 간질간질한 거.
0: 맞아 맞아. 그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3: 바이킹을 타면 왜 이상한 느낌이 날까요? 바이킹은 시계추처럼 공중에서 왕복 운동하는 놀이기구예요. 배 밑에 달려있는 롤러가 배를 밀어 올려주면 다시 중력에 의해 내려오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배가 떨어질 때 무거운 배와 가벼운 사람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0: 근데 권위는 대박이야.
1: 오히려 권위는 많이
0: 53.4야.
1: 권위 이게 더 무서웠어?
2: 높은 거를 무서워해서 높았잖아요.
1: 그러네. 아, 권위는 그럼 이게 더 무서웠네.
2: 네.
0: 권위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1: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바이킹을 조금 더 안 무섭게 타는 방법.
0: 즐길 수 있는 노하우들 있죠.
1: 그래서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0: 하나, 둘, 셋, 둘, 셋.
1: 산초타기!
0: 산초타기가!
1: 역시.
0: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척이 되게 힘든데?

0: 어, 귀여워.
1: 네. 어, 귀여워.
0: 와우! 와우.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훈련하게 이제, 또. 와우, 멋있어, 멋있어.
2: 장갑 끼실게요.
0: 아, 장갑 끼게요.
2: 장갑 끼실게요.
0: 완전 풀 세팅이네.
2: 이거 우리 제작
0: 상남자 스타일. 어떡해. 어떡해.
3: 오, 와, 상남자 스타일.
0: 왜래? 쿨한 척 하려면은 눈이 보여야 돼가지고. 쿨한. 어, 진짜 창피해. 그거 사람들이 쳐다봐.

0: 아이고 우리가 이제 저걸 또 타러 가야 된다는 게 참
1: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아니야 근데 우리 이 방법 썼으니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0: 이 친구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릴렉스.
2: 아 여기 치열이 봐.
3: 부탁해요.
1: 아닙니다. 한번 타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팀이야.
0: 별다리 몇 겁니다.
1: 지시죠.
0: 심박수가 태호랑 영종은 비슷해요. 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1: 그러네요.
0: 아, 건이가
4: 내려갔어요.
0: 거의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1: 영상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데.
0: 우와 대박이야.
1: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실 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0: 명상을 하세요.
1: 명상을 하세요.
0: 명상을 하세요. 오늘 와 역대급 정말 네. 엉뚱한 실험들
1: 해봤죠. 정말 재밌는 퀘스트였어요.
0: 네. 근데 진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저희의 비하인드 영상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0: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4: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자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0: 지난 시간에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모아서 짜잔! 첫 번째 꽃이 아주 예쁘게 활짝 폈어요. 오늘은 두 번째 꽃을 피우기 도전! 특히 키키랑 야외에 나가서 신나게 놀면서 생각들을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볼 겁니다.
1: 키키가 가는 곳에 꽃부가 빠질 수 없죠.
0: 당연하지. 자, 그럼 바다로.
1: 오, 신나다. 바다로.

0: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했어. 준비 운동 끝. 우리 친구들도 바다에 풍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 운동부터 하는 거 알고 있죠?
1: 어프, 어프. 워프의 수영송 씨. 힘내어 싫어.
0: 오, 좋아.
1: 바다에 바로 풍.
0: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워프. 바다에 풍덩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차근차근차근 적셔가며 들어가야 돼.
1: 어?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왜요?
0: 심장에 차가운 바닷물이 철썩 닿는 순간 심장이 아유 깜짝이야 하기 때문이지.
1: 심장이 아유 깜짝이야? 응. 그건 안 되지. 심장에서 먼 곳부터면 아, 다리!
0: 맞아!
1: 다리에 물 묻히고
0: 잘했어!
1: 팔에도 묻히고
0: 잘했어!
1: 얼굴에도 묻히고 마지막으로 가슴!
0: 맞았어! 좋아, 그럼 준비됐으니까 바다로 고고!
1: 고고! 우와, 신난다!
0: 아, 어떡해. 우리 워프 추워서 어떡해. 아유, 쉬자, 쉬자. 아유, 너무 차가운 바닷물에 오래 있었어. 그럼 춥단 말이야. 어떡해.
1: 자.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0: 야, 이렇게 햇볕에 몸을 쫙 말리니까, 아, 따뜻해지는 거지. 왜? 왜? 왜? 다시 추워?
2: 배고파요?
0: 에이, 장난꾸러기. 자, 걱정하지 마. 짜잔, 키키가 준비한 점심.
2: 우와, 맛있겠다.
0: 그렇지. 아니, 아니, 잠깐만. 워프, 여기 손부터 닦자. 빨리 와. 얼른 와.
1: 괜찮아요, 괜찮아.
0: 안 괜찮아. 아, 이리 와, 이리 와. 우리가, 아니, 아니, 이거 좋은데. 이거부터 닦자. 손부터 닦자. 뭐야? 또 장난이지? 어?
1: 아니 그게 아니라 배가
0: 배? 왜?
1: 빵 맛도 이상하고
0: 빵 맛이 이상해? 어디? 어? 괜찮아? 곰팡이잖아!
1: 약 먹었더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0: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 여러분도 여름에는 특히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여름엔 기온이 높아서 몸에 나쁜 식중독균이 우글우글 늘어나지. 그래서 음식이 쉽게 상하는 거야.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는 거지.
1: 곰팡이 식중독균! 우리가 막아내자.
3: 막아내는 방법 하나, 물은 끓여 먹기. 둘, 고기와 생선은 익혀 먹기. 셋, 깨진 계란은 사용하지 않기. 넷, 녹은 냉동식품은 다시 얼리지 않기.
1: 우리 모두 음식 재료 잘 관리해서

0: 오, 식중독 균과 곰팡이 리치차.
1: 장군, 나쁜 균들이 장군님의 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균들을 막아낼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0: 내 손도?
2: 안 돼!
3: 좋아, 그럼 보글보글 비누칠로 막아볼까요?

0: 여기 워프 워프.
1: 우와, 여기 워프 이리 와. 자, 워프, 우리 아까 바다에서 많이 재밌게 못 놀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아주 재밌게 캠핑하자.
2: 우와, 신난다. 빨리 돌아요, 빨리.
1: 아니야. 일어나. 여기 그냥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진드기한테 물릴 수 있단 말이야.
2: 문다고요?
1: 어?
2: 뭐가요? 뭐가 물어요?
1: 어,
2: 귀신이에요? 막 앙 물어요? 아픈가요?
1: 잠깐, 진정해봐.
2: 그런데 뭐가 문다고 하셨죠? 진드기?
3: 풀밭에는 진드기가 살고 있어. 풀밭에 함부로 누웠다가 진드기가 몸에 붙을 수 있지.
1: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병에 걸리거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2: 안 돼요, 안 돼. 친구들, 풀밭에서는 돗자리 꼭 깔고 앉자.
1: 좋아. 자, 그럼 슬슬 캠핑을 시작해볼까?
2: 키키,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1: 어떻게?
2: 아, 놓쳤다. 물렸어요.
1: 이리 와봐.
2: 아니야.
4: 안 돼, 긁으면.
2: 간지러워.
1: 안 돼.
5: 절대 긁으면 안 돼요.
3: 모기한테 물렸을 때 긁거나 침을 바르면 상처가 덧날 수 있어. 물린 곳은 우선 비누로 싹싹 씻어내고 차갑게 또는 뜨겁게 찜질하기.
1: 살살 이렇게 약을 발라야지.
2: 약 바르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1: 그렇지. 야외에 갈 때에는 구급약과 안전용품 챙기세요.
0: 워프랑 도전! 워프!
2: 캠핑 갈 때 약을 넣어갈 나만의 안전가방이 있다면 근사하겠지? 종이봉투로 캠핑 안전가방 만들기 시작! 워프! 종이봉투, 테이플러, 가위, 끈, 테이프를 준비해줘. 자, 그럼 첫 번째, 종이봉투의 끈을 제거해줄 거야. 자, 가위로 싹둑. 우와. 짠. 그 다음 종이봉투의 양쪽을 반 정도 잘라줄 거야. 싹둑. 이쪽도 싹둑. 반대쪽도 해야겠지. 반대쪽은 빠르게 싹둑. 그 다음 안쪽으로 접어줄 거야. 이렇게 접고 앞쪽도, 옆쪽도. 우와, 벌써 가방 같은데? 자, 그 다음 어깨에 매기 좋은 길이로

0: 준비해줘. 워프 어깨는 어느 정도일까? 요렇게? 오! 이 정도가 좋겠군. 짠! 다 잘랐으면 스테이플러로 끈을 달아줄 거야. 스테이플러로 끝! 오! 반대쪽도 스테이플러로 그 다음 테이프로 안쪽을 고정시켜줄 거야. 여기도 쭉쭉쭉 반대쪽도 짜잔! 캠핑 안전 가방 완성! 우와! 아, 여기에 약을 넣어볼까? 오! 약 넣고 또 약 쏙! 이것도 쏙! 친구들 나 어때?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만들어서 자랑해봐. 와빠.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쑥쑥 싹싹 손 깨끗이 씻어서 나쁜 균 막고 벌레 조심, 건강 조심, 안전수칙 잘 지켜서 더 건강하고 더 신나는 여름방학 보내자. 우와.

0: 꽃이 또 폈네.
1: 꽃, 여기도 꽃.
2: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할까?
1: 응? 단짝 친구? 그게 뭐야?
0: 단짝 친구는 항상 함께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돕는 사이를 말하지.
1: 아하, 그럼 내 단짝 친구는 캐비겠구나. 수업 시간에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 캐비가 알려주거든.
2: 맞아. 판다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함께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져.
1: 내 단짝 친구는 워프야.

0: 많이 도와주거든.
1: 아, 그렇구나.
0: 자, 그럼 이제 단짝 친구가 모두 정해진 건가?
1: 아니, 순우! 순우가 아직 짝이 없잖아.
2: 내 단짝 친구는... 내 단짝 친구는...
0: 순우야, 그냥 원래대로 앉겠다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제 뚝! 그만 울어.
2: 나는 자리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고. 너희 모두에게 있는 단짝 친구가 나만 없잖아.
1: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모두의 소중한 단짝 친구라고.
3: 맞아.
4: 순호가 올 때가 됐는데.
2: 안녕하세요, 선배님.
4: 순호야, 너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2: 그게 사실 학교에서 오늘 단짝 친구를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만 단짝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저를 위로해준다고 모두가 저의 단짝 친구라고 말해줬지만 솔직히 정말 제가 단짝 친구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4: 그랬구나. 그럼 순호, 내가 너의 단짝을 찾아줄까?
2: 네? 선배님이요? 정말요? 제 단짝 친구를 찾아주신다고요? 좋아요!
4: 좋았어! 그럼 오늘은 단짝 찾기 훈련이다. 따라와.
2: 네! 단짝 친구!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4: 순호야, 진정해. 순호야, 너는 이 수습 비밀 요원이기도 하지만 학생이기도 하잖아.
3: 그쵸, 선배님?
4: 이 학생인 네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단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있니?
3: 에? 아니,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단짝이 있다고요?
4: 어!
3: 잘 모르겠는데요.
4: 짠! 이게 바로 그 단짝이지.
3: 이거 그냥 제 필통이잖아요.
4: 어, 누가 봐도 필통이지. 그 안을 열어봐.
3: 아니, 안을 열면요. 연필, 그리고 지우개. 이거 매일매일 제가 쓰는 건데요.
4: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연필도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니?
3: 오, 우와? 연필은 그냥 연필 아닌가요? 오, 연필에도 종류가 있었나?
4: 그럼 연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봐봐. 연필은 짜잔! 이렇게 9H부터 6B까지 있는데 자, 여기 6H 연필과 그리고 4B 연필을 줄 테니까 한번 글씨를 써봐.
3: 오, 지금 바로

0: 씨 진화기가 달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6H는 글씨색이 연하고 그리고 4B는 글씨색이 굵고 진하게 써졌어요.
1: 그래, 맞아. 이 H 앞에 숫자가 높을수록 색이 연하고 심이 단단해. 반대로 이 B 앞에 숫자가 높을수록 색이 진하고 심이 무르단다.
0: 선배님, 그런데 이 많은 종류의 연필들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1: 먼 옛날 1795년에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화가인 니콜라 자크 콩테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0: 우와, 화학자인데 그림도 잘 그렸나 봐요.
1: 맞아. 처음에는 숫덩이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꾸만 숱이 부러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야. 답답하기만 하던 어느 날 흑연이라는 광물이 그림을 그리기 좋다는 소문을 듣게 돼. 하지만 흑연 역시 아무리 말려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흙을 구워서 만든 접시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곧바로 흑연을 진흙과 섞어서 구운 다음 나무판을 끼웠더니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연필이 만들어진 거지.
0: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연필이 그렇게 탄생을 한 거군요. 선배님, 그러면 지우개는요?
1: 좋은 질문이야. 놀랍게도 있잖아. 바로 짠! 식빵을 지우개처럼 사용했지.
0: 우와! 식빵이요?
1: 옛날 사람들은 이 글을 쓰다가 잘 지우기 위해서 이 식빵을 잔뜩 준비했는데 이 잘 지워지지도 않고 이 가루만 잔뜩 생기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고무 조각을 문지르면 글씨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 하지만 고무 조각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지운 흔적이 남았던 거야.
0: 그럼 지금은요?
1: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글씨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발명해 사용하고 있단다.
0: 연필과 지우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구나! 선배님! 오늘 제 단짝 친구 찾아주기로 하신 건데 왜 자꾸 연필이랑 지우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정말!
1: 순호야!
0: 네!
1: 필통 속에 항상 함께하는 존재인 연필과 지우개. 생각해봐.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0: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죠!
1: 그렇지. 그럼 지우개로 다 지우고 나면?
0: 연필로 다시 쓰죠.
1: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연필과 지우개. 반짝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지.
0: 정말 그렇네요.
1: 자, 그럼 이제 학교 친구들을 떠올려봐. 학교 친구들은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지?
0: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고 했어요.
1: 그게 바로 단짝 친구 아니야?
0: 정말 그렇네요, 선배님!
1: 그럼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순호가 잘 도와줘야 돼. 우리가 단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0: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배님의 단짝 친구가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0: 선배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 비밀 임무를 하다가 좀 다치고 말았어. 기록장을 써야 하는데 큰일이구나.
0: 선배님!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기록장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어? 순호, 네가? 고마워. 그럼 나 병원에 잘 다녀올게. 부탁해.
0: 네! 선배님, 조심히 가세요!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
1: 순호야.
0: 선배님, 괜찮으세요?
1: 순호 덕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 이것 봐, 멀쩡해.
0: 우와, 정말 다행이네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기다리면서 기록장을 열심히 정리했어요.
1: 우와, 어디 한번 볼까? 우와, 순호야, 완벽한데? 내가 아플 때 이렇게 힘이 되어주다니 정말 고마워.
0: 선배님, 그럼 우리 이제 단짝 친구가 된 거 맞죠?
1: 그럼 단짝이지. 이로써 두 번째 비밀 요원 시험 과제도 통과다.
0: 우와, 그러면 두 번째 배지도 붙이면 자, 우와, 이제 여덟 번만 더 통과하면 되겠네요.
1: 여보세요? 아, 네, 제임스 박입니다. 지금 바로 달려가죠. 순호야, 난 출동이다.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고.

0: 얘들아 안녕? 내 연구실에 또 왔네. 반가워. 지난번에 이 괴짜 박사가 소개했던 괴짜 박사의 최애 발명품 꿈틀꿈틀 기억나지? 이 꿈틀꿈틀을 쓰고 잠이 들면 이 잠자기 전에 생각했던 것을 꿈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신기하지 신기해. 아무래도 이 최고의 발명품이 되겠어. 이 괴짜 박사가 만들었지만 말이지. 근데 이게 뭐야? 경주, 신라 천년의 역사? 경주 이야기? 이거 딱 봐도 재미없게 생겼어. 뭐 뻔한 얘기 하겠지. 시시해. 관심 없어.
1: 박사님, 경주에는 아름다운 국가유산이 많아서 경주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오늘도 박사님에겐 꿈틀꿈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얍!
2: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과연 괴짜 박사는 꿈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도 신비로운 역사 속으로 떠나봅시다.
0: 경주? 경주? 지금부터 순호가 경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경주는요, 우리나라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예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접해 있고 포항, 영천, 울산 등의 도시와 이웃해 있죠. 친구들, 경주는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경주는 신라의 유일한 도읍지였거든요. 도읍지가 뭐냐고요? 도읍지는 쉽게 말해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주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국가유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1979년에 경주를 세계 10대 유적지 중 하나로 선정을 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경주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양동마을이에요. 수백 년 된 기와집과 초가집, 그리고 정감 있는 돌담길이 아름다운 마을이지요. 특히 조선시대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유네스코에서는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대요. 다음으로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보문관광단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예요. 특히 거대한 인공호수인 이 보문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정말 유명하죠. 인공호수는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어서 만든 호수를 말해요. 다음으로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에요. 이곳에 가면 다양한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요. 또 이곳에서 수많은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하면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바당금이 가득한 경주빵! 경주빵은요, 1939년 황남동에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경주에 방문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경주빵을 꼭 먹어보세요. 맛있겠다. 그런데 경주의 자랑,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0: 점등이 있어요. 첨성대예요. 동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죠.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로 1년 365일을 의미하는 총 360여 개의 돌로 만들어졌어요. 불국사로 가볼까요? 불국사는 경주를 대표하는 절로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대웅전 앞뜰 동쪽에는 다보탑, 서쪽에는 석가탑이 있어요.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은 놀라운 과학기술과 예술이 종합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석굴 사원이에요. 돌을 깎아 만든 동굴 안에 인자한 미소를 띤 부처님을 중심으로 많은 석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1: 우와, 경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경주의 또 다른 곳을 알아봐요. 첫 번째로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은 신라시대에 별궁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은 사라지고요. 석조 구조물만 남아있대요. 포석정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것이냐면 돌에 홈을 파서 만든 물길이요. 이게 물길이에요. 이 위에 술잔을 놓으면 술잔이 빙글빙글 돌면서 물길을 따라 흘렀대요. 이건 마치 회전초밥집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초밥 접시를 살짝 들어서 아음 먹는 일과 비슷하달까? 재밌었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남산이에요. 남산은 신라인들의 신앙이 깃든 산이죠. 곳곳에 불상, 석탑, 절터 등이 많이 남아있어 그 자체로 거대한 불교 박물관이랍니다. 친구들, 남산을 등상하다 보면 다양한 불상과 석탑을 볼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다음으로 분황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분황사는 한국의 최초 여성 국왕인 신라의 선덕여왕이 직접 세운 절이에요. 당시 선덕여왕 시대의 불교 문화와 나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친구들, 그리고 분황사 옆에는 신라 최대의 절인 황룡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황룡사의 절은 불에 타 사라졌어요. 현재는 넓은 터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황룡사지라고 부른답니다. 당시 황룡사에는 거대한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는데요. 이 목탑도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친구들,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가면 이 목탑을 정교하게 재현한 모형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 가면 황룡사 9층 목탑의 실제 모양과 크기를 본떠 만든 경주타워도 있지요. 경주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 경주타워를 바라보며 당시 신라 사람들이 느꼈던 웅장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으로 문무대왕릉과 가문사지예요. 문무대왕릉? 문무왕은요,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문무대왕릉, 그러니까 문무왕의 무덤이 이렇게 바다에 있어요. 무덤이 왜 바다에 있을까? 문무왕은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바다에, 경주 앞바다에 문무왕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의 이름이 문무대왕릉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문무왕의 기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무대왕릉에서 자동차를 타고 조금 나오면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가문사 절이에요.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부처의 힘을 통해서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가문사라는 절을 세웠죠. 그런데 건물은 없어지고 터만 있어서 가문사지라고 부른답니다.

0: 그런데 감은사지에 가면 3층 석탑이 있어요. 순호가 정말 좋아하는 석탑인데 한번 볼래요? 짜자잔! 감은사지 3층 석탑이에요. 화려한 탑은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경건해져서 순호가 정말 좋아하는 석탑이랍니다. 다음으로 양남의 주상절리를 소개할게요. 양남의 주상절리. 주상절리는요,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를 주상절리라고 해요. 주상절리는 보통 육각형 돌기둥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경주 양남면에 있는 주상절리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특히 이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경주에 갈일 있으면 주상절리 꼭 방문해 보세요. 그런데 친구들,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김대성입니다. 김대성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대요. 현생의 부모, 전생의 부모? 무슨 말이지? 지금부터 불국사와 석굴암과 관련 있는 김대성 이야기 순호와 함께 알아봐요. 경주 모량리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대성이란 소년이 복을 받으려고 절에 시주를 했어요. 시주는 승려나 절에 돈이나 음식을 기부하는 것을 말해요. 전 재산을 바쳤으니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은커녕 대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고, 대성아. 그날 밤, 재상 김문량의 집에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어요.
1: 모량리의 대성이를 너에게 주노라.
0: 10달 후, 김문량은 아들을 얻었어요. 꼭쥔 왼손을 7일 만에 펴보니 대성이라고 써 있었어요. 맞아요. 죽었던 김대성이 김문량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어머니도 데려와 같이 살도록 했어요. 훗날 김대성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해요.
2: 꿈이었어, 꿈. 꿈이었어, 꿈. 그런데 굉장한 꿈이었지. 이 꿈속에서 수많은 경주 이야기를 만나는 꿈이라니.
3: 또 경주에서 아름다운 국가유산과 자연도 만날 수 있었죠.
2: 맞아. 경주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어. 나 이번 주말에 경주 갈 거야, 경주. 그럼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그림을 보고 가장 가벼운 상자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경주빵이 많이 있는데 경주빵 하나당 무게는 똑같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밌는 공부하자고. 아, 지금 당장 경주 가야지. 경주 갈 거야, 경주.

오늘은 얘들아 시크릿 주주의 여름맞이 해변 와. 청소의 날. 아 근데 하기 싫어. 나 왜 맨날 청소만 해야 되냐고. 여기 이렇게

0: 거로는 깨끗하지가 않아. 잠깐만. 거기다가 여기 깔린 이 모래 있지? 모래 너무 뜨거워. 나 지금 이거 발바닥에 화상 입을 것 같단 말이지. 어? 저거 뭐야? 뭐가 반짝거리는데? 야, 카 박사. 저거 뭐야? 다이아몬드? 죽을 수 없어. 나 저거 죽을 거거든. 잠깐만. 내 손! 이거 뭐야? 유리잖아! 누가 유리 왜 여기다가 버렸어? 야, 거북이, 너지? 아니야? 그럼 너 꽃게야? 뭐야? 어? 뭐라고 카 박사? 이거 모래가 변해서 생긴 유리라고? 그럴 리가. 이거 어디서 이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모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탈출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쥐쥐우 주스. 어? 잠깐만, 쥐쥐우 주스 어딨더라? 그래. 맞아, 여기 있다. 자, 오늘의 쥐쥐우 주스는 모래알 스파클 에이드. 자,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이걸 먹고 우리 모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쥐쥐우 파워!
1: 발바닥 모래 화상지수 98%, 입속 모래 39알 감지.
0: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0: 그 다음 뭐더라?
1: 어? 선생님, 무슨 노래예요?
0: 이거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는 노래야.
2: 모래요? 바닷물이 말라서 남은 게 모래 아니었어요?
0: 에이, 무슨 소리. 이 모래는 바위나 암석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나 강물 그리고 바람 등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지거든. 이 과정을 바로 풍화작용이라고 하지. 이야, 이게 뭐야? 와, 바위 틈에 물이 있잖아. 이 물이 얼면 바로 이 커다란 암석이나 바위가 쪼개지게 되는 거야. 오? 그런데 바위나 암석을 쪼갤 수 있는 게 또 있어.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바로 커다란 나무뿌리. 이 나무뿌리 때문에 암석이나 바위가 쪼개지기도 한다고. 이거 뭐야? 이거 모래바람이잖아. 얘들아, 이 모래바람이 바로 여기 있는 커다란 돌을 버섯 모양처럼 만들었네? 맞아. 아까 바람도 이런 암석이나 바위를 깎을 수 있다고 했지. 우와, 되게 멋지다. 아래랑 위랑, 우와, 무슨 이런 동굴이 있지? 바로 이렇게 지하로 흐르는 물, 바로 지하수도 암석을 녹일 수 있어. 그래서 모래가 만들어지는 이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거 알겠지? 얘들아, 너희들 모래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알고 있어?
1: 에이, 모래는 해변 가면 수두룩 빽빽하고 그리고 놀이터에도 잔뜩 있잖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모래는 딱히 쓸 데도 없어요. 모래찜질이랑 모래석 만들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0: 무슨 소리. 모래를 너희들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니? 모래는 사실 굉장히 귀하고 아주 소중한 자원이야. 헛둘. 봐봐, 내가 여기 지금 뛰고 있는 이 도로,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아스팔트로 만든 건물, 이게 다 모래로 만드는 거라고. 특히 이 아스팔트나 그리고 건물을 만들 때 쓰이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 물, 그리고 모래. 바로 이 모래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모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 기억해줘. 빵야! 얘들아, 특명이 떨어졌어. 바로 모래로 만들어진 범인이 있다는 거야. 누구지? 어디 있지?
1: 그런데 울퉁불퉁 모래 알갱이가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2: 맞아요. 모두 매끄럽고 투명한 유리가 사용된 물건이잖아요.
0: 맞아. 바로 그거야. 자, 여기 있는 물건들을 잘 보면 유리로 만들어졌잖아. 유리는 석영이라는 물질의 모래로 이루어졌거든. 특히 유리는 어때? 바로 빛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기나 물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물건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모래로 만들어진 이 물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짜잔! 바로 여기 이 창문. 자, 여기 투명한 창문. 창문은 이 유리가 사용되었잖아. 그래서 바깥을 볼 수 있지. 그리고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지. 그 다음에는 짜잔, 여기 있는 이 거울을 볼까? 우리 거울 자주 보잖아. 자, 거울은 바로 이 유리 뒤편에 코팅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아주 매끈매끈한 뭐가 있을까? 짜잔, 여기로 가볼까? 매끈매끈함. 바로 유리컵이 있지. 자, 이 유리컵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강화 유리가 덧대어져 있는 바로 무엇?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전구의 유리를 한번 볼게. 이거는 열에 굉장히 강해. 그리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잘 퍼뜨려 주지. 아, 그리고 한 가지 짜잔, 여기 있는 아주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현미경 속 유리, 이 렌즈. 그리고 아주 멀리,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는 망원경의 렌즈. 이것들이 바로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든. 이 유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빛을 모아서 이러한 물체를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어. 아, 맞다, 맞다. 렌즈. 렌즈 하니까 또 우리가 렌즈 여기서 많이 보잖아. 짜잔, 카메라. 우리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유리가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아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춘 유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자, 그런데 총알도 뚫지 못하는 유리가 있어. 그게 바로 무엇? 바로 방탄 유리! 아니, 유리는 잘 깨지는 거 아니었나? 어떻게 이거 총알도 뚫지 못하지? 그건 바로 여러 겹의 유리를 아주 특수한 플라스틱 필름이랑 함께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총으로 빵빵빵빵 쏜다 하더라도 어떻게? 깨지지 않는다. 방탄 유리.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밝을 때, 햇빛이 있을 때는 이 렌즈가 선글라스처럼 까맣게 변하는 거야. 오, 좋아, 좋아. 그런데 어두운 곳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렌즈가 투명한 유리로 다시 변하는 거지.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변색 렌즈라고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갖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마트 유리를 보도록 할게. 스마트 유리는 전기 에너지로 바로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야. 투명도? 투명해졌다가 다시 불투명해졌다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전원을 켜면 이렇게 투명해지고 전원을 끄면은 불투명해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욕실이나 화장실 있지? 아, 부끄러워. 나 이거 조금 가리고 싶은데 하는 가림막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빔 프로젝트 있지? 그 빔 프로젝트에 스크린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지. 여기서 끝일까? 아니야. 짜잔! 더 있지. 우리 요즘에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자, 인터넷. 이렇게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머리카락? 아니야. 이 머리카락처럼 가늘다라고 해서

생긴 건데 바로 광섬유야.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대. 진짜 그런데 어떻게 이 광섬유 사이로 정보가 이렇게 오갈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지. 그래서 이 유리 섬유로 빛을 보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이름 한번 따라해 볼까? 광섬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태양광 유리 패널. 우리 지나가다가 많이 봤을 거야. 태양광 유리 패널은 이 햇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 창문처럼 투명한 상태에서도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대. 예전에는 이런 지붕에만 굉장히 태양광 패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바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여기 유리 기판을 말하거든.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 여러분들이 쓰는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러한 반도체를 아주아주 아주 얇은 이 유리 기판 위에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이래. 작동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거든? 근데 그 열을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해. 우와, 어벤져스 같은 유리들이 굉장히 많지. 뭐가 제일 기억나? 나는 빵야빵야 방탄유리. 이 방탄유리랑 그리고 여기 있는 태양광 유리 패널도 엄청 좋을 것 같아. 햇볕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내잖아. 나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잖아? 그럴 때 햇빛으로 충전시키는 거야. 어때? 햇볕만 받으면? 내가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잖아. 근데 뭐라고? 하루 종일 비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 맞아. 장마 때는 좀 불편하겠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많은 유리의 비밀. 유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바로 모래. 꼭 기억해줘. 모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모래가 유리로 변하는 과정. 바로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이 포털을 열 마지막 관문! 바로 주주 퀴즈! 오늘의 주주 퀴즈 쉬운데, 정답은 바로 3번! 나무! 나무 젓가락. 왜 실패인 거야? 아, 진짜. 나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모래 다 치워야 되잖아. 아, 진짜. 카박사, 내삽 어딨어? 야야야, 고릴라. 그거 숟가락 아니야. 내거 삽이야. 빨리 가져와.

0: 쟤들 쫓아가면 모냥을 잡을 수 있어.
1: 그럴 듯해.
2: 하차.
1: 응? 해치다.
0: 해치의 역습.
1: 난 여기서 내릴게.
3: 응? 난 주차하고 따라갈게.
1: 저쪽이야.
3: 응?
4: 응? 너도 왔냐?
5: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일템 출동!
6: 웬 차들이 이렇게 많아?
5: 찾았다.

0: 어?
1: 누가 불러? 어? 어?
2: 삐립! 삐립! 삐리리!
3: 찾았다! 없애버려!
4: 자자자자자자!
5: 도망!
6: 응?
5: 도망!
7: 비겁하게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요?
6: 구하러 가려고 했지.
7: 도망! 정말 너무했다고요.
3: 어이, 너희들 조용히 해.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잖아.
7: 쉬, 인정이 없어요.
3: 다 들린다. 잡아야 해.
4: 하자자자.
7: 어?
4: 하자자자자. 피해.
7: 어? 뭐? 어? 어? 어?
3: 공격. 치.
4: 라디오!

0: 뭔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라리오!
1: 골데리오!
0: 어? 차! 아!
2: 잘한다!
0: 좋아! 아라리오! 아라리오!
3: 뭣들 하는 거야? 한 번에 다 공격해서 끝내버려!
4: 얍!
1: 골레리오!
3: 그렇지! 밀어붙여라!
4: 어떻게 한 거야? 기본이지?
0: 피하자! 가자!
3: 쫓아가!
0: 아라리오! 가자자!

0: 알아요?
1: 방금 저거
2: 강아지 아니야?
1: 어?

0: 미미.
1: 굴레비요.
2: 아, 항복.
0: 미미미.
3: 삐립삐립삐립. 잡았다.
1: 오예.
3: 당장 데려와. 선이라고 했지.
4: 너 잘 만났다.
5: 이렇게 반가워할 줄은 몰랐는데.
3: 그런데 해치는 어딨지?
5: 찾아보시지.
3: 뭐 어차피 여긴 숨을 데도 없어. 없애주마.
5: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3: 뭐야?
4: 그런데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야! 해치구나!
0: 알아니요? 이제야 알아보다니.
3: 뭐야? 그럼
5: 일부러 잡힌 척하고 들어온 거지. 아이고 팔이야.
4: 빌리리야!
5: 빌리리야!
3: 모두 공격해!
5: 공격!
0: 아라리오!
3: 제법이군. 3팀 출동! 4팀도 출동!
6: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0: 아라리오!

0: 아자! 그래봤자 토관에든 생쥐야. 모냥!
1: 뭐야?
2: 에이 참, 여기 있었네.
3: 너 뭐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2: 주차하고 온댔잖아. 열심히 왔구만, 잔소리는.
1: 공격! 공격해! 알레리야! 모두 공격!

0: 아무거나 만지면 어떡해.
1: 꺼질 줄 몰랐지.
0: 아유 진짜.
1: 저거야. 어?
2: 아라리오. 왜 안 되는 거야?
1: 어떡할 거야?
0: 아이고.
2: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변화의 시대.
1: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2: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망쳐보세요.
1: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5: 나도 자랑스러워 준.
6: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7: 언제부터 숨긴 거야?
6: 숨기다니?
7: 시침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6: 그러니까 그건
7: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8: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7: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4: 나도
7: 이게 말이 돼? 어떤 사람이 유명해질 수 있냐고.
1: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9: 나도 동감이야.
1: 블루카!
10: 근무 중이야?
9: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1: 와일드가디!
11: 안녕 얘들아.
6: 크레스트!
10: 일찍 왔네?
11: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2: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3: 네, 배틀 1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4: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5: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6: 너도 참 말이 변했어.
14: 멀쎄다.
10: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7: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1: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6: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11: 이런 발전은 좋네.
14: 발전 좋아하네.
10: 아까부터 예뻐 아저씨 왜 저러셔?
6: 실은
10: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던
14: 어디서
18: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1: 자, 여기요.
14: 고맙다.
1: 자, 드릴게요.
11: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1: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11: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4: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냈는데?
1: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9: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4: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네.
20: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7: 사이좋게 좀 지내지.
14: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21: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 이길지 내기였대.
7: 내기?
14: 그거 재밌겠는데.
20: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21: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22: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20: 난 모르겠어.
14: 페루루, 너는 어떤 거?
10: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4: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만.
10: 준!
1: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10: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1: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0: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9: 이겼습니다.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14: 증거 있어?
20: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 받아고 온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로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4: 베르로 어머니 말이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20: 아, 그런 게 어디서 하네.
10: 엄마,
15: 뭐야, 무슨 구야?
22: 어쩔 수 없고.
21: 그렇다면 노크러쉬, 어? 네가 이겼는데?
7: 야호!
2: 얘네 뭐하냐?
7: 다들 잘 지내 보이네.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0: 다들 바빠졌어.
7: 플레임 노바는?
3: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린 메탈 카드봇 주배주배.
1: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21: 괜찮아, 준?
13: 무슨 일이야?
1: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7: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자.
1: 이상하네.
0: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7: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2: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21: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만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5: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23: 뭐? 벌써?
5: 얼른 돌아가들.
15: 뭐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23: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7: 차였다고 분풀이하긴.
5: 시커!
0: 뭐, 또 보면 되지.
15: 다음
21: 주에 봐. 이거 아쉽구만.
11: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7: 다음 주에 봐.
0: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9: 주참의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0: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9: 아까 페루르가 한 말.
0: 어?
9: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24: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3: 설마 메탈 카드봇이야?
22: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군.
25: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26: 고마워요.
25: 또 오세요.
13: 뭐지?

0: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텀호랑!
1: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2: 못 보던 애들인데.
1: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3: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2: 네?
3: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월드. 여기는 메탈카드봇들이 내 계약 부로에서 대치죠.
4: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5: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6: 여긴 메가 엠블라 빅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4: 시끄러워. 왜?
6: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4: 알겠어. 내가 인물러 셋업.
7: 자자, 난동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4: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8: 이 엉뚱한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전 녀석 아닌가.
7: 메가 엠블럼 괜찮아?
9: 너도 봤지? 그 눈, 웨폰 카드들.
7: 설마 그 녀석들?
10: 엠블라, 피니가 괜찮아?
3: 여기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청한다.

0: 꼼짝마!
1: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0: 시끄러워! 니가 나 옆으로 떨어져! 블루카!
1: 스타라이징 샷!

0: 아파.
1: 왜 그래, 블루카?
0: 모르겠어. 뜨거워.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패밀리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생일 축하해요.
1: 어, 와, 고마워 얘들아.
2: 아, 잠깐,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어, 좋아. 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아휴,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카드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어, 그래 빙고.
2: 네.
4: 생일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

0: 오, 진짜 예쁘다.
1: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0: 진짜 좋은걸.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뭐부터 시작해요?
0: 먼저 달걀이 필요해.
1: 빙고가 가져올게요.
0: 그래.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1: 이리 와, 달걀들아. 셀러리 너 말고.
0: 엄마가 할게. 엄마가 들고 가는 거좀 도와줄까?
1: 안녕, 괜찮아요. 거의 다
0: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1: 아니요, 빙고 갈게요.
0: 알았어, 여기 종이수건 있어.
1: 이렇게 딱.
0: 엄마가 오믈렛 만들기 시작할게. 달걀 깨는 것부터.
1: 빙고가 달걀 깨는 거 해도 돼요?
0: 그래, 빙고.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찬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1: 좋아요. 될까요?
2: 아우, 진짜 배고파지는데.
1: 오믈렛에 달걀 몇 개 필요해요?
0: 세 개나 네 개?
3: 나 배고파.
0: 네 개 넣어야겠다.
1: 하나, 둘, 셋하고.
0: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1: 네, 뭔데? 넷은 어딨지?
0: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1: 넷은 여깄네.
2: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0: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1: 미안해, 블루야.
4: 언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0: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볼까?
1: 좋아요.
0: 여보세요?
2: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0: 지금 만들고 있어. 빙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2: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1: 죄송해요.
2: 혹시 내가 먹을 거니?
1: 큰 달걀이었는데.
0: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1: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0: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1: 좋아요.
0: 블루이 언니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4: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0: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1: 알겠어요, 엄마.
0: 다 됐다고. 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4: 네, 엄마.
0: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1: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오,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0: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5: 아니, 뭐라고?
0: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1: 정말요?
0: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1: 좋아요.
2: 거기 냄새난 거 오믈렛 아니야?
4: 다시 올라가세요.
2: 맞네. 그냥 그거 좀.
0: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2: 뭐? 그럼 누구 거야?
4: 가세요. 내가 아빠를 뱉을게.
2: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오믈.
0: 벗어내줘.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0: 달걀이야.
1: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0: 어,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2: 찰칵찰칵찰칵찰칵.
0: 그만.
3: 어, 이거 봐, 네일린이 꿈틀거려.
0: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3: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4: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찰칵.
3: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0: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3: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4: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0: 그냥 그런 거야.
4: 그냥 엉덩이잖아요.
0: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3: 알았어요.
0: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5: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3: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5: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4: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0: 블루이.
4: 왜요?
5: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3: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5: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3: 어제 태어났어요.
4: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0: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4: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3: 네.
5: 아,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4: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3: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6: 오,
3: 화이팅!
6: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자꾸 파란 것 좀 봐. 오,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3: 안녕.
6: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3: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4: 우리 이름이 있어.
6: 어,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3: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4: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3: 내 이름은 빙고야.
6: 블루이? 빙고?
3: 맞아.
6: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4: 히히. 넌 이미 이름이 있어.
3: 밴디트야.
6: 밴디트. 마음에 들어. 오,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3: 그건 그냥 의자야.
6: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트야.
3: 의자는 말 못해.
6: 진짜야? 왜?
3: 살아있는 게 아니야.
6: 살아있는 거?
3: 응.
6: 살아있는 거?
4: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런가?
3: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6: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넣어?
0: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6: 난 음식이 좋아.
0: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6: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0: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4: 아빠는 어제 태어났어요.
3: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6: 살아있는 거니?
0: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6: 나의 여보라고?
0: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6: 식기세척기, 여보. 와,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4: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3: 울타리도.
6: 아, 조심해!
4: 무슨 일이야?
6: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4: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3: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6: 아,
4: 휴. 이건 그네라고 해.
3: 밀어줘.
6: 밀어.
3: 아니, 다른 쪽으로.
6: 어, 알았어. 밀어.
3: 아니, 이쪽으로.
7: 어, 밀어. 이렇게.
4: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어, 새도 있어.
3: 쓰레기.
6: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8: 어, 알았어요.
4: 어, 이리 와, 밴디트.
3: 계속 걸어가.
6: 나 여보 있어요.
4: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3: 맞아.
6: 왜?
4: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6: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9: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음식.
10: 어, 안녕, 밴디.
4: 아, 아빠 안 돼요.
10: 그건 내 빵이야.
6: 이리 내놔.
10: 음식. 아,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4: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나서 그래요?
10: 어, 그런 것 같네. 음식.
4: 더 이상 못
3: 도망가세요, 아저씨.
10: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6: 음식.
4: 어떡하지요?
6: 아, 잘 가, 음식.
4: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6: 왜?
3: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6: 내 거?
3: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6: 모든 사람들?
4: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0: 우리를 믿어야 해.
1: 왜?
0: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2: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3: 안녕, 밴디트.
2: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3: 그래.
2: 와, 이름?
0: 그가 이름이...
4: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5: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2: 이름?
5: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어,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0: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1: 난 못해요!
2: 블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1: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2: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1: 빙고는 잘해요!
2: 빙고는 책 읽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행이다.
0: 띵동, 음식 나왔어요.
1: 어? 치즈랑 잼? 아, 빙고는 치즈랑 잼 싫어요.
0: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버터 좋아요. 우와.
0: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0: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2: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0: 잠깐, 뭐? 잠깐만. 아,
2: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접어봐.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0: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2: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3: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3: 진짜 맛있다.
1: 맞죠?
0: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어,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4: 오, 노래해요.
3: 오, 노래해요.
1: 좀 더 크게.
4: 오, 노래해요.
1: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3: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2: 응?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2: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2: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2: 진짜 그만두지 못해.
0: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1: 네, 아빠.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0: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0: 어,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0: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2: 아, 너무 더워.
0: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아하하!
2: 나 바람봐. 아!
0: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우리부터 시작해.
2: 아빠 여기.
0: 어?
2: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그래?
1: 어서와 작은 빙고.
0: 좋은데?
2: 빙고 웃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펌!
1: 펌!
2: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자.
1: 잘자.
3: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3: 어? 고마워.
1: 큰 빙고야.
3: 큰 빙고?
0: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1: 뭐라고요?
3: 여보.
0: 아, 난 그런 뜻이. 아, 블루이 잠깐만.
1: 큰 빙고.
0: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 걸?
3: 어, 맞아.
2: 저기 큰 빙고.
1: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2: 괜찮은 거야?
1: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2: 정말 너무해.
1: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2: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1: 정말로?
2: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1: 여기 있어.
2: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1: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0: 아, 좋다. 평화롭구만. 아, 빙고, 뭐야?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3: 여기 무슨 일이야? 어, 빙고! 어? 어, 빙고들아, 그만해!
0: 일로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3: 이제 안전하겠지?
0: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1: 야! 짜잔!
0: 아, 안전하네.
4: 좋아, 시작.
1: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5: 머핀!
1: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5: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1: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반열이잖아.
5: 망가뜨리면 안 돼.
3: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1: 이건 덤프트럭이야.
5: 버튼을 눌러야지.
1: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5: 더 세게 눌러.
1: 안 되는 것 같아요.
5: 제대로 눌러봐.
1: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5: 아, 다행이다.
1: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5: 머핀! 안 돼!
1: 주세요.
5: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1: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2: 삭스가 가져도 돼?
1: 안 돼! 내 거야!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치

0: 버틸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1, 2, 반역이 두 개야. 두 팀으로 나누자.
1: 좋아, 내가 한 팀 맡을게.
0: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1: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0: 4, 넌 우리 팀.
1: 5, 이쪽으로.
0: 6, 여기로.
1: 7, 우리 팀.
0: 8, 여기.
1: 9,
0: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10.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6. 팀별로 이름을 짓자.
1: 우리 이름은 노란 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1: 어,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1: 그런 것쯤이야. 잘 보라고. 어때? 아.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0: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5: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홀수머리.
4: 홀수머리.
1: 게임을 시작하자. 홀수 이쪽으로.
0: 짝수 이쪽으로.
1: 잠깐. 경기 중계는 누가 해?
6: 아, 그래!
1: 안 돼!
6: 홀수팀엔 1,
0: 짝수팀엔 2!
1: 그럼
0: 경기 시작!

0: 팀 2점 득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두머리 팀은 모두 앞선수보다 2씩 큽니다.
1: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 2 동점입니다.
1: 1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3이 전해고 또 이만큼 커진 5가 헤딩.
0: 보세요! 홀수머리 팀도 앞선수보다 2씩 크네요. 1이 머리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두 팀 동점인 가운데 응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2,
2: 4,
3: 6,
2: 8,
3: 10
4: 짝수머리 팀 파이팅!
3: 10,
2: 8,
3: 6,
2: 4,
3: 2
4: 역시 우린 짝수머리 팀!
1: 헐스머리 팀! 3대1로 짝스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0: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5: 이길 수 없다면?
1: 같은

0: enough, fol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1: Ooh!
2: Ooh!
0: Zoo!

0: Stop sleeping. Start marching.
1: Fizz!

Alpha blocks.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직원!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큰 건물에서 일할 거야. 오래된 게 가득한 곳.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지도인데 이걸 보면 전시관을 찾을 수 있어. 여긴 공룡 전시관, 여긴 그림 전시관, 여긴 기념품 가게.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박물관 직원이거든.

너희도 박물관 직원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같이 새로운 전시관을 꾸며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박물관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우와, 나도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박물관 직원 놀이. 자, 박물관으로 출발.

0: 너무 높아. 이건 도저히 못 올리겠어.
1: 얘들아 안녕. 박물관 직원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난 박물관 보안요원 할래. 전시물을 지킬 거야. 근데 뭘 지켜야 하지?
0: 나! 내가 전시물이야. 날 지켜줘.
3: 아 그렇지. 기념품 가게도 내가 지킬게.
1: 좋아. 또 다른 전시관도 꾸미자. 봐, 여긴 세계나무 전시관.
3: 우와, 진짜 푸릇푸릇해.
1: 또 여긴 티라노사우루스 전시관. 우와.
3: 근데 티라노가 고기 먹는 거 알아? 사냥 엄청 잘해.
1: 설마 박물관 직원은 안 먹겠지?
3: 이 친구 계속 지켜봐야겠는걸.
1: 또 여긴 오래된 그림들이 있는 전시관. 이건 새로 전시한 거야. 아무도 본 적 없는 거지.
3: 근데 이게 대체 뭘까?
4: 쉿, 거기 버튼 눌러봐.
3: 오, 나 버튼 누르는 거 좋아. 꾹.
4: 재밌는 사실, 난 얼음 속에 갇힌 빙하시대 나무늘보예요. 빙하시대 나무늘보는 풀만 먹어요. 추운 곳에 사는 걸 좋아하고 나뭇잎을 먹죠. 그리고 겁이 나면 숨어요.
1: 우와, 진짜 재밌는데? 빨리 다들 전시 보러 왔으면 좋겠다. 봐!

0: 돌아갈 시간이야. 빨리 순찰을 맞아 돌아야 해. 근데 남은 데가 어디지? 기념품 가게! 예! 예!
1: 우와, 다 녹았잖아!
2: 아니, 다

0: 기념품 가게 직원님, 박물관 보안요원이에요. 내 배지 멋지죠? 내 배지가 없어!
1: 아무거나 써도 돼.
0: 어? 보안요원 배지, 보안요원 배지. 우와, 찾았다! 딱 좋아.
1: 빙하시대 나무늘보 기념품 있니? 나무늘보 귀엽다. 맛있겠다. 빙하시대 아이스크림 하나요?
0: 난 가면서 먹을게요.
1: 빙하시대 진짜 춥다.
0: 우와!
1: 뭐지? 너 어딨어?
0: 세계나무 전시관이야.
1: 세계나무 전시관? 아! 오지, 내가 갈게! 오지, 무슨 일이야? 뭐야, 나뭇잎이 다 사라졌네?
0: 너희 엄청 춥겠다.
1: 빙하시대 얼음이 녹았어! 그리고 그 나무늘보도 사라졌고!
0: 우와! 박물관이 위험해! 보안요원 좀 불러줘! 어참, 그게 나였지? 삐삐삐삐삐! 여보세요, 보안팀?
2: 네?
0: 전시물이 망가지고 사라졌어요!
2: 뭐라고요?
1: 잠깐, 근데 나무늘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0: 나뭇잎!
1: 그럼 나무늘보가 녹아서 나무 전시관의 나뭇잎을 다 먹어버린 거야?
0: 그럼 나무늘보를 먹은 건 뭐지?
1: 티라노사우루스!
0: 저 공룡 처음부터 수상했어.
2: 다시 만났군요, 공룡씨. 혹시 봤어요? 빙하시대 나무늘보.
0: 드림 한번 해볼래요? 나무늘보 냄새 나는지 보게요. 나무늘보 냄새 안 나는데.

박물관 열기 전에 그 나무놀보를 꼭 찾아야 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세계나무 전시관도 봤고 공룡 전시관도 봤고 여긴 그림 전시관이니까 그럼 이제 남은 곳은 기념품 가게! 미씨! 무슨 일이야? 가게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 또 내 것 좀! 안 돼! 박물관 직원들! 손상안경 준비! B씨 가게 아이스크림이 보이니? 저기야!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냉동고 안에 넣어야 해! 받아!

0: 숨는댔어. 또 추운 곳을 좋아하고 햇볕 때문에 얼음집이 녹으니까 직접 아이스크림 요새를 만든 거구나.
1: 맞아. 바로 그거야.
0: 새로운 얼음 전시관을 만들어보자. 그래야 빙하시대 나무늘보가 다시 얼어붙지.
2: 좋아.
0: 자, 이건 여기, 또 이건 여기.
3: 그리고 마지막은 너도 여기 놔줄게.
0: 됐다. 마음에 들어?
1: 여기 딱 좋아. 고마워.
3: 빙하시대 데이지 나무늘보 전시관 진짜 멋지다.
0: 전시 멋지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4: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두 분 거기서 뭐 하셔요?
1: 해 들면 보기 좋은데 이게 들꽃도 보다 보면 예쁜데 몇 번 잘라봤는데 자르니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쌍한 풀들
2: 불쌍한 누나
0: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못 꺾어서 정원을 정글로 만든 건축주 마음 약한 내향인 남자가 오래된 집을 고쳤답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고쳤을까요? 이 집은 천장에 다리 하나, 둘, 달빛 아래 저녁 식사 중이시구나.
3: 잘 먹을게요.
2: 맛있게 드세요.
3: 구수한 된장찌개.
0: 지게까지 보글보글. 어우, 고침 돌아요. 근데 밖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괜찮아요?
3: 근데 누가 뭐 빨리 보나요? 오히려 그분이 또 민망해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0: 나 아니면은 절대 못 고치는 집. 오늘은 구옥을 고쳐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구옥을 찾아서 경기도 가평으로 먼저 왔습니다. 고민소장님, 집 안 찾으시고 물가에서 뭐 하셔?
4: 아, 오늘은 산 좋고 물 좋다는 가평에 왔는데요. 아, 가평에 와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MT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정말 아련하게 나네요. 어? 이게 뭐지?
5: 오늘 만날 건축주들이 다 고쳐본 집들이에요.
4: 아, 정말요? 이 집들이 다요? 아니, 하나는 이거 뭐야? 양철욱 집. 이거 폐교를 고쳤고? 심지어 컨테이너? 아니, 집 세 개가 다 종류가 다른데요?
5: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집을 고치셨대요.
4: 아, 이 집들보다 더 특이한 집을 고쳤다고요? 이야,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닌데?
0: 이 정도면은 집의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고른 집이면은 버려진 물탱크 어때요? 아니면 폐축사?
4: 어? 어, 저기 표말 있다. 어, 설마 이 집? 이야, 근데 너무 평범한데? 아이고, 저기 뭐야? 제비집은 또 있네?
0: 어, 설마 제비집을 고치신 거는 아니죠?
4: 저 계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3: 네, 어서 오세요.
4: 건축 탐험가 네. 김우민입니다.
3: 아, 네. 반갑습니다. 네.
4: 아니, 되게 여러 종류의 집을 고치셨더라고요. 이 집 거치기하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좀 너무 밋밋한데요.
6: 막국수 집이었어요.
4: 막국수 집이요?
6: 네.
3: 안녕하세요. 막국수 집을 아트하우스로 환골탈태 중인 남편 이정인입니다.
7: 아내 이재은입니다.
3: 사실 지금도 가끔 차들이 이렇게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내리고 혹시 여기 막국수 하던 데 아니냐고 아직까지도 찾아오세요.
0: 손님들한테는 맛집이 분명했는데 이걸 사람 살 집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심란했을 것 같은데요.
3: 의자, 테이블, 막, 그 식당이다 보니까 먹을 거리들 막 남겨놓은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었어요.
6: 냉장고가 7대였어요.
3: 네. 그렇죠. 이 건물 외벽에다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보니까.
7: 이거 지금 철거비가 한 거의 1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0: 이 집 고치는데 든 돈이 5천. 철거에만 1,300만 원을 썼으면은 아는 뭘 바꿀 수가 있었나 몰라.
3: 네, 들어오세요.
4: 아, 예, 예. 창틀만 특이한데?
3: 그럴까요?
4: 오! 와! 이야,

0: 작가입니다. 그림
1: 아,
0: 작가.
1: 둘다 그러면은 아티스트.
0: 네네.
2: 원래 무가구 작가였던 정인 씨는 버려지는 나무 조각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대요. 그래서 그 나무들로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연목구어. 저게 물고기떼구나. 야, 제인 씨가 주목한 것은 버려진 마네킹이래요. 두 분 다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를 살려내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리고 문 닫은 막국수집을 고쳐서 사람 사는 집을 만들었다.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데요.
1: 오, 여긴 또 다르네요?
0: 예.
1: 와, 여기 뭐야? 여긴 또 아뜰리에네?
0: 여기가 이제 홀입니다.
1: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놓고 식사하시던 예,
0: 그렇죠.
1: 공간?
0: 그렇죠. 이 공간이 이제 주방으로 썼던, 막국수집에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고요.
1: 그래서 그러면 부엌들이 저렇게 배관이 많은 건가요? 왜 이렇게 노출 배관들이 많은 거죠?
0: 저 배관들은 이제 우리가 2층에는 주택 공간이에요.
1: 주택이요?
0: 네, 주택의 그 배관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는 자리였죠.
1: 아, 근데 다 노출을 저렇게 하셨어요? 천장을 저쪽은 마감을 보통들 하시던데.
3: 네, 천장을 막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저렇게 노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뭔가 탈이 났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2: 집 좀 살려본 달인들의 노하우네. 고장을 대비해서 설비나 배관은 감추지 말고 노출을 해라. 기억하겠습니다.
0: 조금 올라가 보실래요?
1: 아, 예. 올까요? 오.
2: 2층에서는 또 어떤 집 고치기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려나? 와, 그때 예술가들이 직접 고쳐서 그런지 계단 하나도 느낌이 남다르다.
1: 바닥도 마감을 따로 안 하시고 에폭시 또 직접 하신 거예요?
3: 네, 여기가 네. 원래 장판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몰딩도 있고. 근데
1: 여기가...
3: 다 뜯었어요.
1: 이야.
0: 그러니까 구석구석은 이제 이 사람이 칠해주고요.
1: 네.
0: 저는 또 롤러질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도 맞추고.
3: 칠하면 저희죠.
1: 아, 그래요?
0: 칠쟁이잖아요, 저희들.
1: 아, 표현이 재밌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신발 신고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그러면 현관이, 요 계단 끝이 현관 끝인가요?
2: 계단을 가장한 현관에는 그들만의 애환이 담겨 있대요.
3: 예전에는 항상 집이라는 공간이 그 작업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 신고 거기다 벽 하나 놓고 침대에서만 슬리퍼를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었죠.
1: 거의 외국이네요.
3: 그렇죠.
0: 아, 그렇죠. 네.
4: 내가 맨발로 내가 발 비비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눈물 나게 절실했었어요. 보일러가 깔려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본 지가 언젠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 벗는 거예요.
2: 맨날 집에서도 신발 신고 종종종 따뜻한 아랫목을 맨발로 밟아보고 싶다는 꿈 품을 수 있죠. 그 꿈이 담겨져 그런가 이 현관 뭔가 애잔하다.
1: 이걸 직접 하셨다니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신개념 현관인데요? 와, 이거 뭐야? 주방이 스테인리스?
2: 일부분을 스테인리스로 만든 주방은 종종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테인리스인 주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따로 나오나요?
1: 이거 엄청 비싼 건데?
3: 메이커로 하면 엄청 비싸죠.
1: 이야,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3: 스테인리스 업체에다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주문 넣었어요.
1: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3: 그렇죠.
1: 저한테만 연락처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3: 여기가 막국수집이어서 여기 사셨던 분들이 아마 밑에 홀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러셨는지 주방이 없었어요.
2: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거실에 방이 전부였대요. 1층 식당을 부엌으로 쓰신 거죠.
4: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공간을 2층에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방

0: 방도 필요했고, 아이들이 쓸 방도 필요했고, 여러 공간이 필요한데, 그 안방이 되게 넓었어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7대 3의 비율로 잘랐고, 잘라서 3은 부엌으로 쓰고.
1: 셀프인데 벽까지 새로 세우는 것도 처음 봐요. 이 정도면 고치는 거 말고 이거 짓는 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안방의 일부를 잘라 만든 부엌이고, 여기는 원래 거실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내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2: 거기서부터 이게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몰딩이 한번 문틀하고 벽 사이 돌아가지 않아요?
3: 네,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딩을 둘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그림 작품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싸워요.
2: 뭐랑 뭐가 싸운다고요?
4: 그 화려한 모양이 오히려 그림하고 싸울 것 같아서 차라리 거친 맛이 오히려 작품을 더 살려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1: 오늘 처음 보는 거 맞네. 무문선, 무몰딩까지는 봤는데, 몰딩을 파낸 집은 또 처음 봐요. 걸레받이도 다 떼어냈네요. 이게 다 벽에 걸 작품을 위한 배려란 거죠?
2: 와, 오, 아들들 방 같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야, 가구도 좋고 창호가 되게 좋다.
3: 네, 창호 신경 많이 썼어요. 창호가 거의 철거비 다음으로 철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1: 창호 돈 많이 들죠. 거기다 알루미늄 창호는 더 하고,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비싼 창호를 쓴 이유가 있대요.
3: 화천에 살때 컨테이너 하우스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 하우스도 단열이 안 되잖아요.
2: 그쵸.
3: 근데
2: 그쵸.
3: 거기도 저희가 물론 약간 단열을 하기는 했지만 춥기 때문에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했었어요. 그걸 사용을 할때 저희가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매캉한 게? 그리고 나서 문을, 너무 무서워서 문을 확 닫았는데,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2: 집에 불이 났다고요?
3: 그때 그 컨테이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훨씬, 몇배더 비싼 가격으로 그 창호를 썼는데,
4: 연기가 태우고 있었던 거죠,
3: 예.
4: 살살.
3: 그래서,
4: 불꽃은 없지만.
3: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밀폐 상태가 그 시스템 창호였던 거예요.
1: 밖으로 불이 크게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아준 게이 창호였대요. 창호 빼고는 이 컨테이너 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의 작품. 대체 두 분은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4: 아마 지금 이게 11번째인가요? 11번째로 이곳을 오게 된 거죠. 서울 살고, 뭐, 고향 살고, 안산 살고 할 때는 다 되어 있는 건물들. 그런데 들어가서 살았었던 건데, 홍천 살 때부터는 진짜 그 옛날 그 양철 집을 고치면서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쌓아 올리다 보니까, 아,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직접 내 손으로 만진다는 거.
1: 이집 1년 연세가 단돈 10만 원. 난치병이 있었던 정인 씨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홍천까지 간 거래요. 거기서 다 쓰러져 가는 양철 흙집을 기사회생시켜낸 거죠.
4: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할때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오, 집 손보러 가자. 집 살리러 가자. 이런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마도 제 작품의 거의 화두는 살리다에 있다 보니까 이 집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1: 그 강한 의지로 달려들었는데도 집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더래요. 특히 화장실, 애좀 먹었죠.
2: 이 화장실이 인테리어의 핵이거든요.
5: 맞아요.
3: 저희가 찐으로 1부터 100까지 다한 거는 저는 화장실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우리 신랑은 베란다를 1부터 100까지 다 했어요.
2: 아니 뭐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또두분 관계가 너무 좋고 하니까 갈라도 놓을 겸 한번 승패를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3: 욕실부터 볼까요?
2: 욕실부터? 아 좋습니다.
1: 설계부터 방수 타일까지 다 해냈다는 이 욕실이 이거죠? 정말 재훈 씨 혼자 다 했다고요?

0: 근데 타일이 저렇게 작으면 기술자들도 힘들어한다던데 맞죠 소장님?
1: 너무 어려운 타일을 또 고르셨어요.
2: 맞아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그냥 집착을 하는 바람에.
1: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2: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붙여놨어요.
0: 해요. 엄마 병 날까봐 아들도 손을 보탰대요. 하지만 타일 붙이는 일은 온전히 재은 씨의 몫. 어떻게 이걸 직접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2: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저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지만 그때 붙여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게 다 석고보드여서 면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붙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
0: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타일을 뜯어냈는데 여기는 벽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사서 고생은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2: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안 된대. 원래 그렇대. 그리고 할 수 없대. 왜 그렇게 하냐. 왜 어렵게 하냐. 근데 AI는 제가 하면 할 수 있어.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3: 저한테 그러더라고. AI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잘했대.
1: 덮방하고 또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호텔은 사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저렴한 타일을 크게 붙여놓고 그 위에 저런 타일들을 붙여야 우리가 원하는 평활도가 나오는 거라 만일 남편한테 이런 거를 짜증 한번 안 냈다면 멘탈 승자다. 그리고 AI 정말 너무 고맙다.
2: 정말 고마웠어.
1: 나도 AI랑 상담해야 되겠네.
0: AI한테 멘탈 케어받은 최첨단 공법 화장실 봤으니 이번에는 정인 씨 베란다 구경 좀 해봅시다.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콩자갈 미장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 함부로.
2: 함부로.
1: 청보자가 하는 건 아닌데, 와.
3: 그림 그리듯이. 예, 그림을 항상 그려봤으니까요. 그 붓의 그 민감함을 이렇게 손끝으로 늘 느끼거든요.
0: 콩자갈은 카페에서나 볼 법한 바닥. 아, 이 부분은 평범함을 거부하시네.
1: 그 워낙 그 요새 공법이라 네. 저도 이제 직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기만 했지.
3: 처음에 이제 우레탄 시공으로만 끝내려고 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
3: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바닥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했었어요. 아...
0: 데크를 벗겨내고 보니 이 지경. 바닥이 저 상태인데 콩자갈에 폭시만 깔면은 물 뿌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3: 대신 그 베이스에는 충분히 방수를 했어요, 또.
2: 프라이머를 다 발라야 돼.
3: 여러 번 또 덧칠 해가지고 누수 걱정은 크게 없지 않을까.
0: 야, 이 정도면 막상막한데요.
1: 자, 이제 드디어 승패를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3: 네.
1: 와, 과연 누굴까?
3: 긴장되네요. 과연.
1: 자, 이 결과 제 손바닥에 써갔거든요.
2: 아, 뭐, 어떡해.
1: 자, 우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우리 아내분께 한 점 딱 더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2: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1: 아이들 화장실은, 네. 아,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3: 그 공사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업자를 온 부분도 이제 일부 있으니까, 대부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건 안 되었어요.
2: 다 안 돼.
3: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 내 집이니까 가능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하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1: 와, 근데 저 아까부터 저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3: 요것도 다 이제 짜맞춤으로 작업을 한 거죠.
1: 이야,
3: 직접 만든 겁니다.
1: 어? 선생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3: 네, 제가 만든 거.
1: 와, 완전 멋쟁이 테이블인데요? 천장이 마감재가 뭐길래 좀 이상하다.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맨들맨들하거나 거친 확 거칠어야 되는데 뽀송뽀송.
0: 본 적 없는 재질. 새로 나온 마감재인가요?
1: 단열재예요?
3: 네, 맞아요.
1: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그런 페인트?
3: 네네네.
1: 우와, 과감하시다.
2: 여기도 저 벽돌이 있는 곳까지 다 천장이었어요.
0: 이게 바로 철거 전 모습. 나무상까지 떼어놓고 보니 연화조 벽돌의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덕분에 이렇게 높은 천장고를 얻었다는 거. 근데 다 뜯어낸 진짜 이유가 있대요.
3: 옛 것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0: 다시 들춰내서 우리 그 속살을 보듯이 너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벽지도 뜯고 이게 천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장도 뜯었을 때 노출된 곳에서의 그 옛것의 처음에 그 나왔었던 그 모양을 보고 싶었어요.
1: 그 탐구 정신 때문에 고생 좀 했죠. 때마다 본드로 텃밭을 해서 벽지와 벽이 한 몸이라 뜯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대요.
0: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림이 걸 벽이라면 그림하고 잘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 거, 또 이제 빛에 따라서 색이 잘 받아줄 수 있는 페인트가 뭔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2: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바닐라 쉐이크 딱 느낌 오잖아요.
1: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네. 흰색도 다 같은 흰색이 아니구나. 거기다 롤러 대신에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쓰신 거예요? 어우, 고수 많네요. 몰딩도 없애, 걸레받이도 떼어내, 거기다 페인트까지 피, 땀, 눈물로 만든 벽이니 이렇게 작품이랑 찰떡이죠.
3: 와, 이게? 여기가 안방이에요?
0: 네.
3: 아니,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니, 창문은 있구나.
0: 네.
3: 커튼도 없고, 등도 없네?
0: 네.
3: 이야, 이런 안방이 있나? 두분 뭐, 수행하세요, 여기서?
2: 오, 그 수행 좋네요.
3: 네.
0: 틀어놓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저 앞에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산 너머에 큰 보름달이 두둥하고 뜨는 거예요.
3: 와.
0: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고
3: 너무
0: 하면서
3: 낭만적이다.
0: 야, 여기 문 달지 말자.
2: 등 달지
0: 야,
2: 말자.
0: 등도 달지 말자.
1: 등도 없어, 문도 없어. 이거야말로 빼기의 미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덕분에 갖게 된 세상에서 본적 없는 풍경. 근데 이 집은 하늘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었네. 오, 술잔에 달을 담아 마셨다는 이태백도 이런 저녁상은 받아본 적 없을걸요?
0: 건쌈.
1: 이 정도면 두분 아니면 못 고쳤을 집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호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4: 집을 고친다는 건요, 결국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오는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집이란 건 영원히 완성은 없습니다. 완공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 고치는 매력은 바로 거기.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거. 그리고 앞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와도 이상하지 않은지일 겁니다.
1: 막국수집이 이런 아트하우스로 대변신할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게 바로 이 집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 두분 아니면 못 고쳤을 이 집. 잘 보고 갑니다. 특별한 구옥 찾아서 이번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물가에 계시네. 어머나, 연희동에도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오래된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5: 오늘은 서울의 연희동에 왔는데요. 연희동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과 구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 갈집 힌트가 어떻게 되죠?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아니, 우리 오래된 집 고친 건 많이 했는데, 내향인이 고쳐요? 그럼 좀 뭐가 다를까요?
1: 내향인이면 창도 없고 담도 높고 그야말로 동굴 같은 집 아닐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향인이 고친 동굴 같은 집 찾으면 되죠.
5: 이집 맞아요? 이 집, 내향의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옥을 고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외향적인데?
1: 내 말이 그 말이에요.
5: 집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 창문도 크고요.
1: 창문만 큰가요? 대문도 없어요. 내향인 집 아니라니까는.
5: 이거 잘못 온거 아닌가 싶은데.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0: 악수를 해보니까 내향인 같긴 한데. 두 분 혹시 부부신 거예요?
3: 아, 부부는 아니고 저희 네. 남매.
0: 남매요?
1: 아, 네. 남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쳐서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세원이고 콰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콰야 작가의 누나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5: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3: 뭐 내향인이죠. 내향적인 편입니다.
6: 대표 내향인을 자처하는 콰야실은 요즘 한창 떠오르는 MZ세대 화가인데요. 젊은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판 작가로 더 유명하대요. 어머, 그림도 완판이 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9억을 샀대요?
4: 동생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임장을 같이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3: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필지가 좀 올바른 느낌이어서 아내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되게 편하겠다.
6: 세입자가 3대였는데요. 세입자가 살아서 그런가 집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렵게 보게 된 날 이 집 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시더래요.
3: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리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는 집수정 문제가 있다.
0: 야, 근데 이 세 가지 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요소들이거든요.
3: 뭐 다 잘 듣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근데 외부는 거의 손을 뭐 안 대셔서 심지어 마당은 방치 상태인데.
6: 이게 정원이야, 정글이야. 아, 마당만 보면 딱 폐 같대요.
0: 집안도 혹시 방치 상태인가요?
3: 방치는 아니고 어떻게 뭐 제 취향에 맞게 좀 고치긴 했는데.
0: 아, 고치셨어요?
3: 네.
0: 내향인 작가님의 집 한번 탐구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6: 네. 속내를 내보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길 것 같은 대표 내향인의 집. 이게 또 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0: 오, 와, 대반전이네요. 와, 야, 되게 색감이 살아있는 집인데요? 오, 포인트들이, 야, 곳곳에. 와, 오, 진짜 아틀리에 같다.
6: 집이 팔레트도 아니고, 곳곳에서 상상 못할 색깔들이 막 튀어나오네. 어우, 눈이 간다, 눈이 가.
0: 건축은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구획이 시야적으로는 시선적으로 다 튀어있지만, 프레임으로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와, 근데 보라색 강렬한데요?
6: 얘가 봐도 보라색의 집이 제일 튀더라고요. 덕분에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든다는 거. 이렇게 색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0: 혹시 BTS?
3: BTS도 좋고 네. 뭐 좀 재밌는 색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H빔 색을 정할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 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좋겠다.
6: 총 천연색 알록달록 하우스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3: 재밌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참 눈

0: 뛰어요. 왜, 이 리놀륨 맞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2: 한 가지 색으로 바닥을 깔까 하다가 좀 색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런저런 색들을 섞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세 가지 색을 구획을 나눠서 넣게 됐습니다.
3: 덕분에 방에 방이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알록달록해도 격이 있구만요. 한마디로 집이 캠퍼스. 역시 화가의 집도 않네요.
0: 혹시 직접 공사하셨나요?
2: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사연이 있어서.
0: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직접 안 하신 거죠?
4: 좀 사기를 당했죠. 제 동생이 이제 작업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작업실을 이전 집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직접 셀프로 수리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샷시나 아니면 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름아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샷시에서 좀 사기를 당했죠.
3: 공정별로 작업자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일 시작했다는 표시로 창호만 떼어놓고 진척 없이 하세오리더래요. 그럼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설마 다 줬어요?
2: 어쨌든 잔금이 들어 그 보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하긴 했는데 뭐 많이 비용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4: 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 나는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집중을 해서 이걸 고칠 텐데 내 동생은 이제 모든 걸 다 본인의 작업실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손을 대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3: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 취향은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니 그럴밖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던 거죠.
2: 공간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등을 바꾸는 거였는데 전기가 손에 통한 적도 꽤 있었고.
4: 아, 그랬어?
2: 전기 오고 하는 정도는.
0: 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오, 진짜 화실은 느낌 난다. 이야. 오, 그리고 이 파란 벽, 가벽, 혹시 벽인가? 어?
2: 이건 캔버스.
0: 아, 캔버스를 이렇게 벽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2: 네.
0: 아니, 그럼 이 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방이 뭐죠?
2: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0: 아, 화장실이에요?
2: 네.
0: 아, 오, 타일 이쁘네.
3: 이쁘긴 이쁘다. 그런데 화장실에 쓰기에는 좀 튀는 색깔 아닌가? 내 생각만 그래요?
4: 전 처음에 뜨악했거든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어지러운 색깔을 많이 넣었어? 그것도 세 가지나. 그 타일은 보통의 아파트는 굉장히 큰 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동생은 되게 조그만한 타일에 화장실에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색깔.
3: 이게 마음대로 붙인 것 같아도요. 나름 정교하게 색깔을 조합한 디자인이래요. 소장님은 알아보셨으려나?
0: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쓰인 색들이 이 집안에도 다 쓰인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밑에 계신 붉은색 있죠? 그리고 좀 진하긴 하지만 바닥 바탕색 있고 약간 이제 진한 녹색으로 있고 또 이제 노란색 계열은 보니까 이 합판으로 마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3: 역시 호민 소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보이네요. 이 정도 색이 섞이면은 산만할 만도 한데 안성맞춤처럼 보인 이유가 그거였구만요.
2: 그거를 처음에 고려를 하고
0: 그러셨구나.
2: 다른 자재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일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이렇게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소우주네요.
2: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만의 공간. 아, 여기서 정말 선생님의 그 내향인, 작가님의 내향인 성격이 좀 드러난다.
3: 하나하나 뜯어보니, 아, 소리가 절로 나는 집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래요?
0: 근데 여기도 아일랜드 주방을 두셨어요?
2: 저쪽에 뭐 창이

0: 엄청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 밖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1: 보통 대면형 주방은 주부 구단들이 가족과 소통하면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려고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과야 작가는 다르네. 풍경이랑 소통을 하려고 대면 주방을 활용하시는구나. 집을 탐구하는데 왠지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이건 나뿐인가요?

0: 좀 낭만을 추구하며 사는 젊은이.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그냥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느리게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1: 그런데 인생이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전력 질주할 필요 있나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나만 보면 이게 나다운 속도. 이 집이 과야시만 고칠 수 있는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한 가지. 부끄러움 많은 내향인 예술가한테는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니었을까요?
0: 저희가 둘이서 평생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에 산 적이 한번 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층에 있었고, 동생이 이제 옥탑에 있었는데, 막 뉴스에 오늘 뭐 별똥별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면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의자 하나씩 들고 나가서 옥상에 앉아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살았던 그 1년의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건가?
2: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혼자 뭔가 나만의 공간을 가진 느낌이 그때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1: 난생 처음 가졌던 나만의 공간에 대한 기억. 두근두근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수도 없이 별을 헤던 옥탑방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소년, 소녀가 사는 법이니까요.
3: 오, 파티션이 되게 특이하다. 야, 무슨 실내 창문 같기도 하고 픽셀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1: 사각구멍 하나가 평범한 주방 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구나.
3: 이 사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의외로.
2: 곡이 많거나 좀 유선형의 형태가 취향이다
3: 아,
2: 보니까
3: 원래
2: 이제
3: 그래요?
2: 네.
0: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진짜 괜찮겠어?를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1: 내향인 예술가 집이 사각사각 하우스가 된 까닭. 탐구해 볼까요?
2: 누나는 별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좀 뾰족뾰족한 거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성격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직접 했다면 이런 거는 평생 해보지 못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모네모한 거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3: 이거 말고 더 네모네모하다고요? 지금도 네모네모한데요? 끝판왕이 있다 그랬죠? 사각형에. 설마 이 테이블?
1: 파티션을 잘라내고 남은 조각인가? 테이블도 사각사각이네. 독특하다.
2: 뭐한 10명이 앉는 테이블이다 하면은 너무 꽉 차는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더 가까이 앉게끔.
3: 누구는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앉을 수 있고, 멀리 있고 싶으면 약간 이런 쪽에 앉을 수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게 또 가까이 있고 싶으면 이렇게 두 분이 앉으면 되고. 되게 재밌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두분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한쪽은 좀 두꺼운 테라코타 타일 써서 이제 만드시고, 한쪽은 이제 원래 있던 그 벽돌벽,
0: 네.
3: 시멘트 벽돌벽에 페인트를 칠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1: 계단 난간마저 사각사각. 이집참 일관성

0: 성 있네. 사각 사각 벽돌 벽을 그대로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알고 보니 더 재미난 집. 이게 집 탐구하는 맛이죠. 근데 저거는 사각이 아닌 것 같은데.
1: 이런 건 처음 봤어요.
2: 아.
1: 와, 저 다리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난간에 이상하게 난간을 되게 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있던 일부분 맞죠?
0: 이런 다리를 또 어디서 구해오셨대? 엄마야, 설마 이 집 계단 난간에서 떼어온 거예요? 하기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알아보는 일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죠.
3: 그 공사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를 뜯었는데 안에 또 벽지가 있고 또 뜯으니까 또 벽지가 있고 그래서 다 뜯다 보면은 엄청 오래된 진짜 첫 집에 있었을 것 같은 벽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과야 씨가 발견한 보물이 2층에 돼 있답니다.
1: 문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야. 오.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시간여행이네. 이야, 이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와.
0: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나무 천장이야. 나 이런 천장 아래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문은 낯설다. 이것도 이 집 거예요? 나무나무 하우스의 숨은 비밀 좀 알려줘봐요.
2: 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천장의 체리 색깔, 80년대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에서. 그래서 아, 되게 예쁘다.
4: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에 아, 이거는 좀 보존을 하는 게 좀 좋겠다.
1: 80-90년대는 목수님들이 이 내장하고 창호까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천장을. 지금 보니까 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3: 이거는 1층 주방 쪽에 있던 천장을 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0: 이 문은 1층 주방 천장의 고향이래요. 이건 역시 보물을 알아본 과야 씨의 해안. 창고에서 빛볼 날만 기다리다 나무나무 하우스에 씬 스틸러로 등극을 한 거죠. 특히 2층에 열을 지켜주는 중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생님, 작가님 되게 디자인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집도 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야 이게 항상 행복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목재 마감을 쓰지 않는데 보고 나면 되게 친근하게 느낄까. 우리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두 분 어렸을 때는 아마 없었을걸요, 이미?
4: 저희도 체리몰딩 세대이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오, 생각보다 가깝네.
0: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안목이 더해져서 탄생한 집. 어떻게 진 씨는 좀 마음에 드셔요?
2: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한테 잠깐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도 될까?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매매를 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 좀 방 하나 여기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랑 매형이랑 애들 둘이랑 좀 지내도 될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3: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닌 건도 아니라고.
2: 전 진짜 진지했거든요.
1: 내향인의 집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문도 없고 창문도 너무 크고 근데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수의 손들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어떤 천장재, 그 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작가님도 집주인분도 이 건물 외부보다는 이

0: 내부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사실 전 처음에 이 집을 내향인이 숨어들기 위해 고친 도움굴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란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결계 말이죠. 근데 이 집 다 탐구하고 났더니 알겠어요. 이 집은 결계가 아니라 과외하라는 사람 그 자체란 거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곳엔 나란 사람이 있나요?
2: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3: 아니.
2: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게 됐어요.
2: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꽉차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앙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0: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반찬 마스터 민요한 셰프의 기본에 충실한 황금 레시피. 피리릭 볶기만 하면 끝나는 초간단 밑반찬. 표고버섯과 마늘종의 식감 궁합이 환상적인 표고 마늘종 볶음부터 여름 밥상의 입맛을 살려주는 새콤한 반찬 하나는 필수. 진미채를 넣어 수분을 꽉 잡았다. 아삭 새콤한 도라지 무침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이 셀터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버섯 요리 싫어하는 분들 거의 없는데요. 네. 자, 그래서 반찬할 때 버섯 요리가 꼭 등장하는데요. 이 건강한 밥반찬, 표고 마늘종 볶음,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표고버섯하고, 네. 그리고 마늘종, 그리고 새우를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념은 간장하고 물엿, 설탕, 예. 굴소스를 조합한 제가 비법 소스를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짠 단짠 그리고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향긋하고 고소한 맛은 물론 영양가도 풍부한 반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표고 마늘종 볶음 해볼 텐데요. 아, 정말 버섯 요리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네. 표고버섯인데 이거 손질하는 방법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2: 네, 이제 표고버섯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물을 닿게 되면 버섯이 물을 금방 먹기 때문에 네. 이제 밑에 꼭지를 따고 네. 이제 키친타올이나 건 행주로 이제 이런 이물질들만 살짝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포 사이사이에 또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네. 거꾸로 한 다음에 툭툭툭툭 치시면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런 식으로 털어서 정리해 주시고 네.
2: 그리고 이제 밑둥을 깔 때 사실 끊어지지 않게끔 이거를 짧게 잡아주시면 예. 되게 뜨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이 다 준비가 됐고
1: 네.
2: 이제 표고버섯은 오늘 마늘종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또 잘라줄 거고요.
1: 네.
2: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길게 그냥 한 3, 4등분 정도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1: 사실 이제 명절 때 네. 여러 가지 선물들 이제 서로 주고받잖아요.
2: 맞아요.
1: 그럴 때 이 표고버섯 선물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2: 맞습니다. 표고버섯 선물도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활용도가 사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서
1: 예. 근데 또 이 표고버섯이 굉장히 또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2: 맞아요.
1: 오늘 요리에서처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표고버섯은 손질이 다 됐고
1: 네.
2: 이제 이것도 길쭉길쭉하게 잘라줬기 때문에 마늘종도 똑같이 길쭉길쭉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종은 사실 이렇게 색이 조금 밝은 쪽은 굉장히 좀 질기기도 하다 보니까 밑종을 좀 날려주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위쪽만 좀 부드러운 쪽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1: 네.
2: 표고버섯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1: 네. 사실 이 마늘종은 항상 반찬에 이 마늘종은 반찬에 항상 들어오잖아요.
2: 맞습니다. 네.
1: 또 즐겨주시는 반찬 재료고 자 그리고
2: 이제 양파하고 파프리카 예. 같이 준비했습니다.
1: 자, 양파도
2: 양파는 이제 얇게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예. 조금 크게
1: 표고버섯 크기에 네. 맞춰서
2: 맞습니다.
1: 또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색감도 좀 예뻐지면서
2: 네, 맞습니다. 사실 요리할 때 이제 그냥 맛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2: 파프리카로 같이 색을 맞춰줬습니다.
1: 자, 이 건새우, 이 보리새우라고 하나요?
2: 이제 건새우 준비했습니다.
1: 예. 이 건새우도 반찬에 항상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조금?
2: 이제 건새우는 지금 저희는 바로 볶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1: 예.
2: 이거를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예. 향을 조금 더 올려주고 좀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비린내도 조금 더 미리 날려준 다음에
1: 예.
2: 그다음에 같이 재료를 넣고 볶을 예정입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고요. 네. 일단은 이 볶음 요리는 또 양념의 반이라고 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양념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까 본인만의 비법 소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과연 어떤 맛일지?
2: 이제 양념에는
1: 네.
2: 간장하고 물엿, 설탕 그리고 굴소스를 베이스로 한 양념이고요.
1: 예.
2: 사실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단짠단짠으로 즐기실 수 있다 보니까
1: 예.
2: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 그런 소스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양념에 굴소스 들어가잖아요. 감칠맛이
2: 맞습니다.
1: 확실히 달라져요.
2: 네. 네, 이제 그거에다 저희는 건새우까지 또 넣기 때문에
1: 예, 예.
2: 감칠맛이 좀 더 높은 그런 볶음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이 재료들을 어떤 조합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달라지니까 정말
2: 네. 모두 이제 양념 소스를 다 넣었고 예.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잘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제요 볶으러 한번 가볼까요?
2: 네, 이제 바로 모든 재료가 준비돼서 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팬에 저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예. 건새우부터 먼저 볶아주도록 할 겁니다.
1: 건새우부터? 네. 불을 지금 센 불로 하셨어요?
2: 네, 지금 센 불로 제가 지금 켜놨고요. 예. 지금 이제 양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새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도 눅눅해지지 않게 예. 살짝 볶고 그리고 이제 새우에 좀 비린맛도 미리 날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팬에 살짝 굴려서 어느 정도 연기가 나거나 좀 더 바삭바삭해지면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이 건새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사놓고 냉동실에 넣거나 하거든요.
2: 맞아요. 네.
1: 그럼 이제 비릿한 향이 날 때가 있어요.
2: 맞습니다. 하고 또 이제 여기 안에 양념이 같이 스며들면 네. 더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우가 좀 바삭바삭해지고 이제 새우 향이 많이 올라왔죠.
1: 예, 구수하게 그냥.
2: 네, 이렇게 올라오면 표고버섯을 먼저 넣고 네. 1차적으로 한번 또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재료마다 또 들어가는 순서가 달라요.
2: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잘 안 볶아진다고 이제 기름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기도 하는데 기름을 처음에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버섯이 기름만 흡수를 해서 좀 아주 느끼한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볶을 때만 조금만 이제 기름만 넣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물을 조금씩 부어준 다음에 오. 이제 버섯을 마저 익히고 예. 버섯의 수분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1: 아 근데 지금 이 표고버섯 저희가 살짝 볶았잖아요. 네. 아 표고버섯만의 특유의 그 고소한 향이 있어요.
2: 맞습니다. 향이 되게 이제 네. 잘 올라오고 제가 이제 기름을 사실 좀 충분히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버섯이 다 먹은 상태고.
1: 근데 이 정도 양은 느끼한 정도가 아니라서.
2: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안 익는다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면 아. 버섯이 이제 기름을 다 먹을 겁니다.
1: 예. 적당량만 넣어주시고 정 이제 수분이 필요하다면 물을.
2: 맞습니다. 네.
1: 예.
2: 지금 연기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이때부터 물을 버섯이 이제 타기 전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넣고 한번 볶아주고요. 그리고 또 수분이 한번 또 날아가면 조금 더 넣고 다시 한번 또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사실 물이 또

0: 이제 버섯이 어느 정도 많이 익으면 이제 네. 마늘종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때 마늘종을. 네. 정말 마늘종 식감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0: 맞습니다. 너무 익으면 사실 또 물컹물컹해지기 네, 때문에.
1: 네. 이 마늘종이 들어간 후로는 한 몇 분 정도?
0: 이제 마늘종이 정도 이제 살짝 물컹물컹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바로 소스를 이제 부어주면 되고.
1: 너무 물르지 않게 그냥 네, 살짝 맞습니다. 오독할 수 있게끔.
0: 마늘종을 넣고 1, 2분 내로 색깔이 조금 나기 시작을 하면 예. 이제 나머지 이제
1: 재료들을 네,
0: 재료들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처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강불로 제가 계속 유지를 했고요.
1: 예? 아 근데 강불이었는데도 예. 전혀 타거나 이러지가 않네요.
0: 맞습니다. 물을 조금씩 저희가 계속

0: 색깔이 조금 난다 싶으면 조금 조금씩 계속 넣고 예? 타지 않게끔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1: 확실히 센 불에 가니까 물도 안 나오고 수분도 맞습니다. 안 나오고 네. 정말 볶음이 어제부터 셰프님 참 볶음을 수분 없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수분도 안 생겨야지 어쨌거나 깔끔하게 볶음을 또 예.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섯이 어느 정도 익었고 네. 양파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식감을 날 정도로만 익었으면 바로 이제 소스를 한 절반 정도 부어주고 네.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취향 따라서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이야 이때도 불색인 똑같이 하는 거죠?
0: 네, 불색인 지금 강불로 제가

0: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색다르다 생각이 들 거예요. 색다른 조합인데 너무 잘 어울리고 먹음직스러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표고 마늘중볶음이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표고 마늘중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길게 4등분하여 썰어줍니다. 마늘종은 밑동을 제거한 뒤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 빨간 파프리카는 굵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진간장, 물엿, 굴소스, 설탕, 맛술,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건새우를 넣어 볶다가 표고버섯, 식용유를 넣어 볶아줍니다. 물을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볶다가 마늘종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물을 넣어가며 볶으면 센 불에 볶아도 타지 않아요. 여기에 양파, 빨간 파프리카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표고 마늘종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자, 아삭아삭 입맛이 살아나는 도라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오늘은 제가 껍질이 다 벗겨진 도라지를 준비를 했고요.
0: 네.
2: 이제 요즘 시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 이렇게 준비를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껍질 벗겨 잘 나오더라고요. 네.
2: 그리고 이제 진미채하고 예. 오이를 이제 메인으로 같이 무쳐줄 거고요.
0: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도라지 무침은 또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무침장. 한번 재료 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고춧가루하고 네. 참기름, 물엿, 식초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서 네.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셰프님, 도라지 무침에 시원한 오이와 진미채까지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런 상큼한 반찬은 기름진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셰프님.
3: 네.
0: 정말 저도 이 도라지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이미 손질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그쵸. 모르거든요.
2: 이제 요즘 도라지들 사실 좀 잘 나온 도라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네.
2: 좀 쓴맛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0: 네.
2: 제가 조금 쓴맛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만 제가 현재 지금 잘랐고
0: 저도 얼마 전에 이 도라지 무침 너무 먹고 싶어서 반찬 가게에서 도라지 무침도 사 먹었었고 그리고 도라지를 이렇게 손질된 도라지 네. 사갖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잘 배워가지고 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2: 그쵸, 이제 쓴맛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0: 네.
2: 소금하고
0: 네.
2: 그리고 이제 설탕을 좀 더 넣어줘도 되는데
0: 네.
2: 소금하고 이제 식초
0: 네.
2: 그리고 설탕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0: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요?
2: 일단은 그 도라지 자체에 사실 쓴맛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 보니까
0: 네.
2: 설탕하고 소금, 식초를 좀 넣고
0: 예?
2: 좀 더 절여줘서 이런 쓴맛들을 좀 더 제거해주기 위해서 씻는 거고 도라지도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되라고 좀 한 번 더 절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0: 이 과정에서 설탕도 넣어서
2: 네.
0: 그 쓴맛을
2: 네,
0: 쌉쌀한 맛을
2: 네. 이렇게 빡빡빡 같이 문질러 주셔야 되고
0: 약간 빡빡 바락바락
2: 네. 네, 이렇게 이제 다 문지른 다음에
0: 예?
2: 바로 이제 헹구는 게 아니고
0: 네.
2: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 놓고
0: 예?
2: 한 10분 정도 내로만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 주시면 됩니다.
0: 10분 정도
2: 네.
0: 쓴맛도 빼면서
2: 네.
0: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2: 네.
0: 요리를 해볼게요. 근데 셰프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네.
2: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담근 다음에
0: 예.
2: 물기를 꽉 짜준 이제 도라지고요.
0: 네.
2: 이 도라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바로
0: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육안으로 많이 달라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쓴맛도 빠지고 예, 단맛은 또 더해졌고요.
2: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그리고 이제 사실 평범하게 그냥 도라지 무침만 드시면 좀 이제 식상하다 보니까
0: 예.
2: 이제 저희가 도라지에다가 오이하고 진미채를 조금 더 같이 넣고
0: 예.
2: 감칠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감들을 좀 더 살려서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제 진미채도 도라지하고 조금 전에 비슷한 사이즈로 같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0: 아, 정말 진미채 반찬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반찬인데.
2: 그렇죠. 진미채도 새콤달콤 무쳤을
0: 예.
2: 때
0: 예.
2: 수분을 또 먹으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0: 자, 그리고 이제 오이도 있죠, 오이.
2: 네. 이제 오이도
0: 예.
2: 절반으로 제가 잘라줬고요.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씨를 제거해 주셔도 괜찮은데
0: 예.

0: 그냥 제거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자, 그렇지만 오늘은 좀 깔끔하게 먹기
0: 네.
1: 위해서 씨를 조금 제거해 보겠습니다.
0: 네, 결국 이제 무침 요리할 때 사실 수분이 나오는 것들은 다 씨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씨를 좀더 제거를 해주시면 물기 없이 좀더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씨가 제거된 오이를
1: 네.
0: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슷썰기 해서
1: 네.
0: 멋지게 무쳐줄 거고요.
1: 어슷썰기.

0: 오이는 또 너무 얇지 않게
1: 네.
0: 적당한 크기로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0: 네, 이제 재료 손질은 또 간단하게 끝났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됩니다.
1: 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항상 무친 요리 먹을 때 양념장 맛으로 먹는 경우도 많아요, 어떨 때는.
0: 맞습니다.
1: 자.
0: 또 도라지 무침도 되게 새콤달콤해야 되고 또그 맛이 또 나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그리고 이제 식초
1: 네. 새콤하게.
0: 네 그리고 이제 물엿
1: 오. 아, 단맛이 물엿이 조금 나와야
0: 네
1: 되는구나.
0: 물엿이 넣어야지 사실 또 물기도도 잡아주고
1: 네.
0: 또 광도 나기
1: 아,
0: 때문에
1: 맞아요. 윤기도 나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0: 그리고 소금 후추
1: 예.
0: 그리고 마늘하고 통깨 같이
1: 예.
0: 준비했습니다.
1: 늘 함께하는 우리 재료들인데 정말 비율이 중요하다는
0: 네,
1: 거.
0: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춧가루는 조금
1: 예.
0: 남겨놨고요.
1: 예.
0: 고춧가루는 제가 조금 있다가 무칠 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 설탕은요?
0: 설탕도 같이
1: 예.
0: 들어가야
1: 설탕도 조금
0: 됩니다.
1: 넣어서. 이게 새콤하고 약간 달큰한 맛도 있고 매콤하고,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이제 여기 양념장도
1: 예.
0: 평소하고 똑같이 같이 바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1: 네?
0: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를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한 2,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고 같이 도라지를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무침장이
0: 양념장.
1: 준비가
0: 네.
1: 되는데요. 자, 이쪽 보시면, 자, 이제 만들어둔 거예요. 한번 농도를 한번 볼까요?
0: 여기도 이제 되게
1: 네.
0: 꾸덕꾸덕해지고 고춧가루가 수분을 많이 먹은 상태고.
1: 맞아요. 훨씬 윤기도 돌고요.
0: 네.
1: 설탕도 잘 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무침장 가지고 부쳐볼까요? 자.
0: 네, 이제 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다 짜놨던
1: 네.
0: 도라지를 넣어줄 거고요.
1: 도라지 정말
0: 네.
1: 좋아해요.
0: 그리고 지금 도라지 내에도 사실 수분이 조금 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고춧가루를 조금 더
1: 예?
0: 넣어서.
1: 아까 좀 남겨두셨던
0: 네,
1: 고춧가루를
0: 맞습니다. 지금 고춧가루를 넣으면 사실 도라지 안에 있는 수분 자체를 또 고춧가루가 이렇게
1: 먹어주고.
0: 먹어주면서
1: 예.
0: 물이 좀덜 생기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서 저는
0: 네.
1: 아까 왜 양념에 다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이 고춧가루가 도라지에
0: 네, 수분도 먹고, 그리고
1: 예?
0: 1차적으로 한번더 색깔을 조금 더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도라지에 바로 고춧가루가 묻으면 색깔이 지금 벌써도 났거든요.
1: 예?
0: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재료, 진미채, 오이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넣고. 아니, 그럼 왜, 우린 이런 생각을 못했나 싶어요. 도라지는 도라지만 하고,
0: 네.
1: 오이는 오이만 하고,
0: 맞아요. 네.
1: 진미채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면 굉장히 좋았을 걸.
0: 네. 이렇게 하면 또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1: 예.
0: 식감도 또 여러 가지도 있고.
1: 네.
0: 이렇게 해보죠. 양념장은 기호에 따라서 한 두세 스푼씩 계속 조금 나눠서
1: 예.
0: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자, 기호에 따라서 상황을 또 보시면서
0: 네. 이제 지금 사실 양념장도 굉장히 꾸덕꾸덕해지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무쳤을 때 윤기도 굉장히 잘 나거든요.
1: 아, 근데 정말 제가 셰프님하고 요리를 쭉 하면서 느낀 건참그 수분을 잘 잡으시네요. 예.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또 다른 또 방식대로 하시려면
1: 예.
0: 오이를 살짝 좀 소금에다가 좀더 절여주시고 같이 무쳐주시면 오이가 또 아삭아삭한 게 아니고 좀더 꼬득꼬득한 식감으로 같이 드실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또 물도 덜 생기게 됩니다.
1: 맞아요. 저희는 또 해서 바로 먹게끔
0: 네,
1: 만든 거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 예.
0: 도라지 무침은 다 완성이
1: 우와, 금세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0: 됐고요.
1: 반찬이에요. 아,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도라지하고 또
1: 예.
0: 진미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1: 예. 근데 식감은 지금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0: 네,
1: 얼마나
0: 맞습니다.
1: 재밌겠어요, 먹으면서도. 셰프님이 이렇게 요리하면서 만들어주신 거다 가져가고 싶네요. 예. 어우, 정말.

0: 시원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아주 빨갛게 양념 잘 된 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그리고 깨만 네. 조금 더 뿌려주고.
0: 그리고 셰프님, 저는 여기에 이제 골뱅이라든가 소면 넣으면 골뱅이 무침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2: 양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도라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를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도라지에 소금, 식초를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진미채는 한입 크기로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엿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식초, 물엿,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설탕을 섞어 3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도라지에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도라지에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리면 남은 수분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도라지에 진미채, 오이를 넣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된장으로 양념해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부터 코끝이 찡해지는 알싸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1, 2, 반역이 두 개야. 두 팀으로 나누자.
1: 좋아, 내가 한 팀 맡을게.
0: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1: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0: 4, 넌 우리 팀.
1: 5, 이쪽으로.
0: 6, 여기로.
1: 7, 우리 팀.
0: 8, 여기.
1: 9,
0: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10.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6. 팀별로 이름을 짓자.
1: 우리 이름은 노란 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1: 어,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1: 그런 것쯤이야. 잘 보라고. 어때? 아.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0: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5: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홀수머리!
4: 홀수머리!
1: 게임을 시작하자! 홀수 이쪽으로!
0: 짝수 이쪽으로!
1: 잠깐! 어? 경기 중계는 누가 해? 아, 그래!

0: 캐스팅엔 이!
1: 그럼
0: 경기 시작!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짝수머리띠부터 시작합니다. 2, 4, 6, 8, 10!
2: 10번 선수 슛입니다!
0: 짝수머리팀 2점 득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수머리 팀은 모두 앞선수보다 이씩 큽니다.
2: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 2 동점입니다.
2: 1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3이 전해고 또 이만큼 커진 5가 헤딩.
0: 보세요. 홀수머리 팀도 앞선수보다 이씩 크네요. 1이 머리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두 팀 동점인 가운데 응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2,
3: 4,
4: 6,
3: 8,
4: 10
5: 짝수머리 팀 파이팅!
4: 10,
3: 8,
4: 6,
3: 4,
4: 2
5: 역시 우린 짝수머리 팀!
1: 홀스머리 팀! 3대1로 짝스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0: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6: 이길 수 없다면?
1: 같은 편이로!

0: Alpha Blocks, attention!
1: Up. Nap.
0: Nap? There's no time to nap. Zoo.

Stop sleeping. Start marching.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엄마!
2: 괜찮아?
1: 괜찮아.

수프? 이게 아침이라고?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아,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냐?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머리 썩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아.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죽이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정말 시계쯤 같긴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지.

있는데? 이제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자, 시동 갈.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을까?

0: 네가 친척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3: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4: 우와, 나도. 나도 해주세요.
1: 버튼아, 사랑해.
4: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3: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4: 버튼이 너!
5: 초코는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볼이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야겠네.
2: 뭐야? 목줄도 안 하고?
3: 에? 저러면 안 되지.
0: 버튼아, 위험해!
3: 이게 정말 왜 이래?
1: 내가 받았어!
4: 이래도 덤빌 거야?
5: 시리우스!
1: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6: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2: 동물학대요?
1: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2: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1: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6: 버튼이? 하,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1: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3: 더럽다뇨. 못 참아.
6: 못 참으면 뭐?
0: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6: 아,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0: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1: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뿐이야.
3: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1: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6: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3: 뭐라고요?
2: 아, 말이 안 통하네.
1: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6: 여보! 여보, 위험해!
0: 버튼아!
3: 버튼아!
2: 버튼아, 어디 있어?
0: 버튼아!
1: 어디로 갔지?
0: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2: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3: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7: 마리 팀장님!
8: 이안아, 무슨 일이니?
3: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8: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9: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출...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대체 어디 있는 호트나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호트나, 이리 와.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5: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어? 저게 뭐야?
2: 어? 로봇 괴잖아?
0: 로봇 괴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조리야! 우리 아가!
5: 보리암, 무서웠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6: 오전에 시변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전파라고요?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7: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6: 이런... 메가시티 5번가에 들깨부리가 나타났어요.
7: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0: 알았어.
1: 허큘리.

0: 사냥만 물었어.
1: 개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개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2: 네!
0: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3: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2: 어? 이안! 어? 저기!
3: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2: 이안! 뭐하고 있어!

0: 전술! 야! 멀쩡하잖아! 정말...
1: 위험해!
2: 어디?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1: 그래. 잘했어. 타이탄!
3: 이카루스!
4: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피날레 스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3: 크악! 눈부샷!
4: 무슨!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커터!
3: 으아! 으아! 으아!
4: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3: 으아! 야!
5: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0: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5: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4: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네!
5: 이런, 당했어!
6: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5: 뭐라고?
6: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젠트 액션! 에어로 우메어!
5: 신을 한다고요?
3: 깽! 아이고, 무서워라.
5: 얼른 숨어야겠네요.
6: 어디에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다 보인다고.
1: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자!
2: 이겼어!
3: 이겼다고?
4: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5: 대체 누구지?
0: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5: 꼬맹이? 설마 형이야?
6: 오늘의 안전 교육.
7: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4: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8: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6: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9: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7: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4: 우와! 아, 다리가 안 빠져!
5: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1: 나 초콜릿 왔는데 엄청 재밌어. 롤러코스터 세 번이나 탔다. 부럽지?
2: 우와, 밥에 초콜릿 왔구나. 부럽다. 응?
1: 초콜릿 퍼레이드 완전 환상이야. 너도 보고 싶지?
2: 우와, 퍼레이드 멋지다.
3: 바비가 초콜릿에서 찍은 사진 계속 보내네?
2: 그러게. 응? 또 왔다.
1: 초콜릿가 얼마나 재밌냐면 완전 진짜 엄청 재밌어. 부럽지?
2: 알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0: 자비의 자랑 좀 심한데?
1: 그치? 추수님,
2: 너?
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자랑이 너무 심해서 짜증날 때요.
2: 그야 뭐.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에겐 이 핫초코가 있으니까.
1: 난 부럽다고요.
0: 나도.
3: 곰통장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랑에는 자랑.
1: 자랑?
3: 예. 하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
1: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0: 어때요? 우린 지금 동물원에 와 있는 겁니다.
1: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0: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1: 냉무새 인형?
0: 자, 여기는 바로 동물원.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좋아요. 자, 여기 보시고. 좋아요, 좋아. 예.
1: 근데 이게 무슨 동물원?
2: 그러게.
1: 응?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0: 그쵸.
2: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 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0: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3: 동생님 최고! 예!
1: 아기 호랑이 엄청 귀여워.
3: 우리 코코동물원에서 뱀이랑 사진도 찍었다. 기린이 당근을 아주 잘 먹더라.
2: 부럽지?
1: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2: 그러게, 궁금하네.
1: 응? 바비다.
4: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1: 오랑우탄? 오랑우탄 여기 있어.
5: 근데 얘가 나무 위에 산다잖아.
1: 아,
5: 우리 밖에 나가서 진짜 나무 위에 있는 것처럼 사진 찍자.
1: 그래, 공통령님.
5: 안 되겠네. 우리끼리 살짝 갔다 오자.
1: 그래.
0: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밖에 나갔나? 저기 있네! 곰초이! 수아!

0: 곰초이 수아 어디가요 곰초이
1: 잠깐만 누가 우리를 부른 것 같은데
2: 뭐야 가자
1: 뭔가
0: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3: 어? 이 소리는? 이 소리는?
0: 살려줘! 제발!
3: 안 돼! 곰통령님이 위험해!
0: 더는 못 버티겠어! 한낱 곰 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여긴 천국인가요?
3: 제품이 천국 같다면야 천국이겠죠?
0: 곰철수님!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쩌다 베란다에서 떨어지신 겁니까?
0: 그게 곰초이랑 수아를 부르다가 그 친구들이 저만 놔두고 어딜 갔거든요.
3: 뭐? 어딜?
1: 안 돼? 잠깐만, 될 것 같았는데.
2: 조심해!

0: 조수님.
1: 아,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나?
0: 얼마나 많은데요?
1: 수백 명이다, 수백 명.
0: 그렇게 많이?
1: 그러니 앞으로는 높은 곳에 절대 올라가지 말도록. 오케이? 오케이? 아휴, 우리 모두 오늘 큰일 날 뻔했군요.
0: 그러게요. 밥은 자랑하러 갔구만. 응? 여기 너희 없으니까 좀 심심해. 너희는 아직도 같이 노는 중? 부럽다.
2: 우리도 너 없어서 심심해. 빨리 와, 바비야. 얼른 같이 놀자.
3: 알았어. 기다려.
4: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0: 맛있는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롤러코스터 탈래!
1: 정타요 롤러코스터.
2: 오, 우와! 안녕하세요.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롤러코스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한남에 맞으시죠?
2: 저를 아시나요? 뚜뚜뚜마 뚜뚜뚜마 처음 타요. 씽씽씽. 예, 제가 그 탄다맨입니다.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그래도 탄다맨이신데 그냥 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2: 어떻게 타면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3: 저희 고수님이 있으시거든요.
2: 고수요?
3: 네. 여기 계시네요, 고수님.
2: 고수님 안녕하세요.
4: 잠깐만요.
2: 저 아시나요?
4: 네.
2: 오늘따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고수님, 저도 고수님처럼 롤러코스터 잘 타고 싶어요.
5: 그러면 좋아한 게 세 개의 관문 도전해 보실까요?
2: 세 가지 관문이요?
5: 네.
2: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출발!
5: 도전!
2: 고수님,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인가요?
5: 그렇죠.
2: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5: 첫 번째 관문의 미션은 탄다송 노래 부르면서 타기.
2: 탄다송 부르면서 타기?
5: 네.
2: 제가 바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5: 네.
1: 안녕.

0: 오! 고수님, 고수님!
1: 네.
0: 어, 여기가 두 번째 관문인가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뭔가요?
2: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0: 아,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2: 네.
0: 그러면 소리만 안 지르면 되네요?
2: 그쵸.
0: 표정은 좀 바뀌어도 되네요?
2: 네.
0: 아, 이 정도야 자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도전!
2: 도전!

0: 또 실패하셨네요.
1: 아, 저 진짜 성공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무조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무서울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1: 저 탄다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무조건 도전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럼 가시죠.
1: 가시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은 뭔가요?
2: 저처럼 무표정으로 타기.
1: 네, 알겠습니다.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1: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1: 무표정!

0: 재밌었습니다.
1: 정말요?
0: 네, 저도 다음에 탈 때는 고수님처럼 무표정으로 한번 타보려고요.
1: 올 탄다면 할 수 있다. 화이팅!
0: 화이팅!
1: 안녕!
0: 안녕! 어? 근데 롤러코스터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롤러코스터! 최고 속도 시속 117km! 롤러코스터는 경사가 심한 레일 위를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오르내리게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말해. 높이와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 놀이기구들 모두가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는 출발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열차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움직여.
0: 에너지? 에너지 파워! 이런 거 할 때 그 에너지?
2: 맞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자리, 그러니까 위치가 높이 있을 때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열차의 위치가 낮아질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 보이지? 마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가 바뀌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롤러코스터의 원리 눈으로 확인! 여기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롤러코스터 레일이 있어. 먼저 높이가 낮은 레일 앞에 장난감 자동차를 놓고 구슬을 떨어뜨려 볼게. 그럼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 어때? 구슬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멀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 바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원리야.
2: 맞아. 구슬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열차를 떨어뜨리면 빠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야. 특히 마지막에 탄 롤러코스터는 열차를 매우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다음 90도 각도로 바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서 더 무섭게 느껴졌을 거야.
0: 아하! 나 이제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어! 물체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고 위치가 바뀌면 운동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그 원리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거야!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볼까?

0: 헬멧 쓰고 나가야 돼. 너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1: 안 다치면 되거든요. 내가 씽씽 얼마나 잘 타는데.
0: 너처럼 잘 탄다고 헬멧 안 쓰고 킥보드 탔다가 죽을 뻔한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1: 그 봉구 얘기?
0: 기억나지?
1: 근데 걔가 죽을 뻔했나?
0: 어?
1: 도대체 기억이 안 나네.
0: 어쩐지 기억을 한다 했다.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친구들은 놀고 있었지.
1: 아, 수지야, 딱 던지래. 내가 다 받을 수 있네.
2: 알았지. 간대.
0: 이야! 얘들아! 어? 그때 진주가 친구들은 본 적이 없는 퀵보드를 타고 왔어.
1: 그게 뭐고? 엄청 멋지네.
3: 이거 퀵보드라는 거야. 무척 빠르고 재밌어.
2: 우와. 근데 진주야, 머리에 쓴 건 뭔데?
4: 그리고 발꿈치랑 무릎에도 됐네.
3: 오, 이건 팔하고 다리를 보호하는 보호대고, 이건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이라고 해. 킥보드가 엄청 빠르거든. 넘어질 때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0: 랄라랄라랄라.
1: 우와,
0: 좋아, 엄청 진이 빠르네. 한참 자랑을 하던 진주가 그만히 넘어져서 머리를 쿵 부딪혔지.
3: 아, 괜찮아. 헬멧 써서 괜찮아.
0: 하지만 헬멧과 보호장구 덕분에 진주는 다치지 않았어.
3: 아, 내 거야.
2: 너무 잘 탄다.
1: 아, 순이야, 내 잘 타지. 내 천재인 것 같다.
2: 우와, 보고 원하는 게 뭐야?
3: 보호장구, 보호장구 없이 타면 안 돼.
1: 괜찮대, 이제 잘 탄대.
2: 본부야,
3: 본부,
2: 원하는 게 뭐야?
0: 본부가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 킥보드를 탄 거야.
1: 우와, 내 천재인 것 같다.
3: 본부야,
1: 본부야.
3: 빨리 올라.
1: 봐라, 내 엄청 잘 타지.
0: 그러다 그만 본부가 나무에 부딪힌 다음. 옆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어. 아,
3: 뭐야!
1: 뭔 일 있나?
2: 뭐야, 개한다!
1: 개한다! 끄떡없다!
4: 진짜네! 오보고 진짜 대단하대! 바위에 머리 부딪혔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나네!
3: 괜찮아? 바위 괜찮아? 깨지는 줄!
4: 그러니까 바위 깨지는 줄!
1: 아, 뭔 소리고! 내 머리가 바위만 다치지! 아!
0: 피도 안 나고 처음엔 괜찮다고 하던 봉구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5: 아니, 빨리 좀 어서와줘.
6: 간다, 간다.
2: 빨리 내려다.
5: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기고?
2: 봉구야.
5: 봉구?
7: 봉구가 와.
5: 봉구 뭐? 우리 봉구가 와.
7: 응? 어, 봉구, 봉구가 와, 와.
5: 빨리 봉구야.
0: 봉구는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했대.
2: 헬멧을 안 써서 그런 거야?
1: 그래, 헬멧을 썼으면 저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2: 정말? 응. 근데 누나, 왜 피도 안 났는데 쓰러지고 수술한 거야? 왜 피도 안 났는데 쓰러지고 수술한 거냐고? 왜?
1: 그게 그러니까 피가 안 났는데 왜 수술을 했을까요?
2: 누나는 딱지를 안 부르고 뭐 할까요?
0: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헬멧 딱지야! 헬멧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어? 누구세요?
9: 안녕, 우린 뇌누님의 뇌뼈 수비대!
0: 뇌뼈 수비대요?
9: 응, 우리 뇌누님은 원래 손가락만 갖다 대도 푹 들어갈 정도로 아주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다치거든.
0: 헉!
5: 더 큰 문제는 뇌누님은 한 번 다치면 고칠 수 없다는 거야.
3: 그래서 우리 뇌뼈 수비대는 열심히 내누님을 지켜주고 있지.
2: 그렇게 잘 지키는데 봉구는 왜 쓰러지고 병원도 가서 수술도 한 거예요? 왜요?
6: 그건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야.
1: 네?
9: 평상시 우리는
1: 한대
9: 공 같은 게 부딪혀 충격이 생기면 우리 뇌뼈 수비대가 보호하지.
3: 충격이 발생했다!
2: 충격!
9: 우리 뇌뼈 수비대가 흡수해서 막을 수 있어.
8: 와, 공이 머리에 닿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팠잖아. 잘했어, 뇌뼈 수비대.
9: 그래서 뇌는 이미 안전할 수 있었지. 이봐!

0: 그런데 공구가 한눈을 팔다가 나무에 부딪힌 거야.
1: 빨리 이제 엄청 잘 타게. 아! 아, 이런 강한 충격이다.
2: 충격 흡수.
0: 충격이 강했지만 우리는 충격을 흡수했고.
3: 이번엔 좀 셌어.
0: 뇌사님 괜찮으세요?
4: 응 괜찮아. 뇌뼈 수비대

0: 그때까지는 괜찮았지만 바위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겼어.
1: 어? 근데 봉구가 바위에 부딪히고 나서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2: 맞아. 피도 하나도 안 났는데.
0: 밖으로는 피가 안 났지만 머리 안에서 피를 흘렸거든. 그래서 뇌는 이미 아주 위험해졌어.
2: 네?
0: 나무에서 튕겨져서 바위에 부딪혔을 때.
3: 내구 가야 진행이다!
0: 빠른 속도로 부딪혀 충격이 너무 나빴지.
2: 충격을 흡수해라! 뇌는 이게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된다!
0: 버티지 못한 우리 뇌뼈 수비대들이 깨져버리면서 충격이 안쪽으로 가게 됐고 큰 핏줄이 터져버렸어.
3: 이게 뭐야?
0: 뇌누님 방에는 피가 점점 많이 고이기 시작했지.
3: 피다! 어떡해! 어떡해!
0: 그러나 결국 뇌는 이미 다치게 됐어. 그래서 봉구가 쓰러지게 된 거야. 우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이렇게 충격이 너무 크면 견딜 수 없어.
4: 특히 빠르게 달리는 퀵보드나 자전거 같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커지거든.
3: 그럴 때 진주처럼 헬멧을 썼더라면 봉구가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을 거야.
2: 헬멧을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0: 헬멧 안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어서.
4: 방금 무슨 일 있었어?
3: 우리 머리가 부...
0: 충격이 우리 뇌뼈 수비대까지 내려오지 않아.
5: 괜찮아. 헬멧 써서 괜찮아.
0: 그래서 진주가 다치지 않았던 거야.
2: 봉구가 헬멧만 썼었어도 안 다쳤겠다.
0: 맞아. 그러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퀵보드 같이 빠른 걸 탈 때는 보호대랑 헬멧을 꼭 써주라. 응?
2: 네. 누나 이제 앞으로 자전거나 퀵보드 탈 때 나 꼭 헬멧 쓸 거야.
1: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2: 근데 누나 봉구는 어떻게 됐어?
1: 봉구가 어떻게 됐냐면 큰 수술을 하고 다 나와서 돌아왔어. 이제 개하자.
6: 다행인데.
5: 그럼 다음에 이거 타볼 사람.
6: 내가 탈게다. 내가 탈게다. 내가 탈게.
5: 분이 잡아 주세요. 나.
2: 그거 잡으면 안 된다.
3: 왜 안 되는데? 이게 미끼야.
2: 네 보호대랑 헬멧도 없잖아.
6: 맞다. 네 헬멧이랑 보호대 다 없잖아.
3: 그럼 내 거 빌려줄게. 내 거.
1: 그리고 킥보드를 탈 때는 친구들 모두 보호대와 헬멧을 꼭 하고.
6: 와, 진짜 하나도 안 다치겠다.
5: 와, 어째? 우와, 신났다.
3: 우와, 잘한다.
1: 항상 안전하게 놀았지.
2: 우와, 잘됐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때 이 헬멧이나 보호장구는 필수.
1: 우와, 우리 오딱이 최고 최고.
2: 누나, 그럼 나 이제 이 헬멧 딱지 주는 거야?
1: 노래 잘 부르면.
2: 오예, 오예.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오예.

0: 수 있으면 충격 흡수해 때 안 다치지 퀵보드 탈 때 헬멧을 써서
1: 내일 보호

0: 꽃도가 뭔가 그렇게 웃겨?
1: 아니 진빵이 형이 얼마 전에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별이 어떻게 똥을 싸? 똥 싸는 별이 어딨어? 거짓말 거짓말.
0: 거짓말 아니야. 별똥별 있어.
1: 뭐? 정말로 별이 똥을 싼다고?
0: 별똥별은 똥이 아니라 돌이야.
1: 뭐? 돌? 그럼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는 거야?
0: 그래. 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맞을 뻔한 코맹맨 탐정 얘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코맹맨 탐정 얘기! 어. 그거야 당연히 기억 안 나지.
0: 아이고. 그래.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누나 최고 최고.

0: 말은 똥이 아니야. 어떤 마을의 하룻밤 사이 갑자기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생기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시장님은 코맹맹 탐정에게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
1: 제가 여기저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젯밤 사람들이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 쿵? 그렇다면 간밤에 또 우리 마을을 누가 침입했단 얘기군.
1: 그렇지.
2: 근데 그게 누구야? 누구야?
3: 시장님, 진정하시고 차분히 사건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4: 그래. 차분히.
3: 차분히.
4: 계속 가시게.
1: 근데 이상한 건 말이죠. 쿵 소리가 나기 전에 하늘에서 뭔가 반짝이며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 하늘에서 뭔가 반짝이는 무언가? 그게 뭔데? 뭐냐고!
1: 시장님!
3: 진정하십시오.
1: 무서웠어.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뭔가 반짝이며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2: 그렇다면 외계인이 우리 마을을 침범해서
3: 시장이
1: 내가
2: 누군지 알아? 이 마을의 시장이야. 그만해. 나 좀 살려주게. 나 좀 살려줘.
3: 지정하세요.
1: 갈게요.
2: 나 좀 살려주게.
3: 진정하세요. 대박. 부탁해.
0: 코맹맹 탐정은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무엇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
1: 외계인이 한 짓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톨은 어디서 왔다는 거지? 어디냐고? 어디?
0: 코맹맹 탐정은 포기하지 않고 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조사했어. 그러던 어느 날 밤.
1: 저거야!
0: 가만! 저거 UFO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1: 돌덩이다!
0: 마을에 떨어진 돌덩이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이었어.
5: 별똥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이구나.

0: 웃음이네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입니다.
0: 그럼 지구 수비대도 별똥별을 봤나요?
1: 그럼요. 우리는 지구로 들어오는 외계 물질을 막기 위해서 항상 지구를 감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별똥별도 저 멀리 우주에서 온 외계 물질이죠. 우리 공기들은 언제나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외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들어오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알겠나?
2: 네!
1: 외계 물질은 우주에서 떠도는 먼지들거나 금성, 수성, 화성 등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이죠.
3: 동실.
1: 우주 먼지와 돌덩이는 이리저리 우주를 날아다니게 됩니다.
0: 아, 별똥별은 우주를 날아다니는 돌덩이나 우주 먼지구나.
4: 근데 우주에 있던 돌덩이가 어떻게 지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1: 그건 바로 지구에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5: 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대장.
1: 지구에서 중력대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5: 당겨.
6: 나 좀 살려주게. 나 좀 살려줘.
1: 모자도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평소 사람들의 몸이 공중에 뜨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5: 당겨.
1: 모두 중력 때문입니다.
5: 끌어당겨.
1: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공기들 역시
5: 당겨. 끌어당겨.
1: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0: 아, 지구에는 막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구나.
4: 그럼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다닐 수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발이 공중에 붕붕 뜨면서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만큼 중력은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나 우주먼지가 우주를 날다 지구 근처로 오면 중력에 의해서 지구 안으로 이끌려오게 됩니다.
7: 안돼, 지구를 향해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다. 방어태세.
1: 중력에 의해 끌려온 돌덩이가 보호막을 뚫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8: 넌 누구냐? 그 누구도 지구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9: 없다.
10: 나도 끌려왔을 뿐이야.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 돼.
8: 저 돌을 막아라.
1: 그래서 우리 공기와 서로 맞붙게 된 거죠. 중력 대장에게 이끌려온 외계 물질.
8: 막아라.
1: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그를 막아내려 애썼습니다.
10: 들어갈 거야.
1: 막고 또 막고 우주에서 온 돌덩이는 우리 공기와 부딪히자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는 우리 공기층을 뚫고 지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에 불이 붙어 활활 타면서 길게 빛을 그으며 내려갔죠.
11: 가만, 저거 UFO가 아닌 것 같아. 뭐지? 헉! 돌덩이다!
4: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나는 거구나.
1: 그렇습니다. 별똥별은 우주를 날던 돌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공기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불빛이죠. 때론 우주에서 여러 개의 돌이나 먼지가 날아와 빛을 뿜으며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별똥별 쇼가 펼쳐지죠. 신기하죠? 별똥별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면서 생기는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구를 지키는 지구 수비대 안전!
4: 우와, 지구에는 정말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0: 맞아.

0: 근데 누나, 어? 코맹맹 탐정은 어떻게 됐어?
1: 코맹맹 탐정이 어떻게 됐냐면, 저게 말이죠. 별똥별을 맞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간절히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와,
2: 그런데 언제쯤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야? 아우, 졸려.

0: 완벽했어.
1: 그래. 언제쯤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야?
0: 이미 떨어졌습니다.
2: 어? 저희는 소원을 빌었습니다만.
3: 어? 그럼 나는? 어? 아, 나는. 에이, 뭐야?
0: 코맹맹 탐정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날 밤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었대.
4: 우와, 나도 별똥별의 소원 빌고 싶다.
0: 그래, 그럼 우리도 별똥별 떨어지나 잘 관찰해보자.
4: 그래, 누나. 누나, 그럼 나이 별똥별 딱지 주는 거야?
0: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4: 오예, 오예.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오예.
0: 밤하늘에
4: 빛을 내며
0: 떨어지는
4: 별똥별은
0: 우주를 날던
4: 돌덩이와 먼저

0: 먹고 말 거야.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4: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어,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 안녕하세요.
1: 와, 3년 만입니다.
0: 아, 완전 다시 오게 되니까 반가운데요.

0: 고양이들 부탁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1: 아, 고부에 벌써 3년 만에 부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문제 행동들, 보호자님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조금 부담도 되면서 조금 기대도 되고 있기는 해요.
2: 롤롤롤. 총 8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냥이, 개냥이들입니다. 귀엽더라고요. 저희 고양이들이 있어 행복하고요. 근데 갑자기 와서 애기를 부리는데 그거만큼 진짜 행복할 때가 없긴 해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청년 송규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고양이 나나랑 왼쪽 고양이 누누를 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두 마리를 한 번에 데려온 고양이고요.

청소는 일상이죠. 하루의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고 나서 이게 보통 청소가 아니게 됐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대청소급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만하게 본건 있죠. 8마리 고양이 키우는 거. 키우면 되겠지라고 솔직히 생각한 마음도 있는데 막상 키워보면 역시 다르긴 하더라고요. 케어 좀 시키려고 이제 손톱을 깎거나 매번 움직여주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부양할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허리가 터질 것 같아요.

0: 왔네? 네, 3년째 지금 연애 중인 네, 여자친구예요. 저보다 5살 어린 연하 여자친구예요.
1: 여자친구가 이렇게 고양이 키우는데 많이 도와줘요?
0: 네, 엄청 도와주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2: 아마 혼자였으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둘이어서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0: 누노 어디 있어?
1: 안돼 뭐해 얘들아 저기 가 빨리 가 어휴
2: 왜 그러세요?
1: 아, 네, 갑자기, 아, 노노 주변에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얘를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2: 얘 싸워서요?
1: 아, 싸우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너도 안 돼, 너도 가. 다 가. 가. 매일매일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물리고 있으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노노의 경우에는 애들이랑 따로 분리시키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0: 노노 참 이상할 때가 많아요. 저 지금

0: 노노가 다섯 마리 새끼들이 엄마가 아닌데 자꾸 젖을 물리는 것 같아요.
1: 너 그다 젖 사라져.
0: 본인이 직접 내 젖을 이제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싫으면 발로 차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을 갖다 대고 그냥 골골거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팔 거야? 너 엄마 이게 뭐야? 검정색 고양이가 갈색 고양이가 됐어. 응? 하루 종일 이제 쪽쪽쪽쪽 하면서 침도 다 묻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빨리 때문에 피가 나는 것 같아요. 피도 나고, 색도 변하고. 이 내려가자. 들어가자. 응? 응?
2: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지?
0: 오늘은 무기로 저희가 구조를 해온 친구거든요. 원래 천안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이 두 마리의 검정색 고양이 발견됐다고 혹시 데려갈 사람이 있냐라는 연락이 바로 일단 보러 갔었거든요. 손이 많이 가기도 했고 다른 느낌으로 정이 많이 갔죠. 그냥 고양이 키운다는 것보다는 자식처럼 키운 느낌이 확실히 되죠.
3: 노노가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발견이 돼서 분유를 4시간마다 줬어야 됐거든요.

0: 벌어졌으니까.
1: 그게 걱정이 되고 좀 안쓰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0: 걱정이 많대죠. 그래서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모니까.
2: 오늘은 잘 입고 있으려나?
3: 네, 입어봐야지.
1: 이렇게 해도 뭔가 좀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0: 환명복을 입히면 젖이 가려지니까 안 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거죠.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죠 지금은.
1: 따로 이렇게 격리하거나 이런 시도 같은 거 해봤어요?
0: 아 격리는 시도를 해보진 않았는데 격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애착이 생기지 않을까 격리를 시키면.
3: 뽀뽀! 뽀뽀!

0: 떨어질 것 같아.
1: 뽀뽀! 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어? 빨리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위험하다고 들었고. 그렇다면 무너져. 너 무거워서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로, 뒤로. 효진.
2: 아,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얘는?
1: 2주 된 것 같아요, 2주.
2: 쟤만 올라가요?
1: 올라가는 방법을 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원인은 알 수 없고요. 갑자기 올라갔죠. 정말 갑자기였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커튼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커튼봉이 떨어져서 다른 광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떨어져서 골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다 해봤는데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는 자식 갖고, 네, 저의 일부인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 행동이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1: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3년 만에 고양이 관련돼서 불러주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근데 오자마자 지금 뭐 우리 고양이 천국인가요?
2: 네.
1: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다 형제인가요?
0: 네, 맞아요.
1: 다 형제예요?
0: 네. 아, 엄마 아빠가 있고 네. 새끼가 5마리 있고 네. 한 마리가 이제 유기묘예요.
1: 아, 유기묘고?
0: 네네.
1: 그럼 이 친구들 다 같은 데에서?

0: 너무 귀여운데? 어떤 상황인지 제작진이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1: 네.

0: 검은색 고양이가 엄마가 아닌데 이제 새끼들이 이 고양이 말고도 다른 새끼들은 다 줬어요.
1: 그러니까 얘네 엄마는 따로 있고.
0: 네, 맞아요.
1: 엄마가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젖을 빤다라는 거죠?
0: 네.
1: 성묘가 성묘에 지금 젖을 빠는 듯한. 얘 노노는 몇 살이죠?
0: 둘이 차이가 3개월밖에 차이 안 나서.
1: 3개월밖에 안 나요?
0: 네.
1: 이렇게 보면은 상처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0: 상처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1: 네. 노노의 반응은 어땠어요?
0: 노노는 골골거려요.
1: 골골거린다?
0: 네.
1: 약간 골골거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기분이 좋다? 네. 아니, 만족스럽다 할 때 하는 어떤 고양이의 언어인데? 근데 그런 표현을 한다?
0: 네. 노노라는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가 아닌데 왜 새끼들의 젖을 물리면서 왜 골골거리고 새끼들은 또 반대로 왜 엄마도 아닌 노노한테 가서 젖을 물리는 행동, 이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1: 이게 두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젖을 빠는 아이들이랑 젖을 물리는 행동 하는 아이들 둘 다 서로의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0: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행동은 유아기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통 3주에서 길게 보면 13주 이 시기에 이제 보통 이제 젖을 찾아서 냄새로 찾아서 물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 이렇게 가지려는 행동이 이제 성묘 6개월 한 살이 돼도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육을 제대로. 노노는 강박성 증상이 있는 겁니다. 젖을 물리는 노노가 인내하거나 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성애가 강하니까 이게 물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싫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거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1: 네.
0: 많은 편이죠. 공간 대비 많은 편이고.

0: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되게 자동화가 많네요라고 얘기했죠.
1: 네.
0: 자동화가 많다라는 거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사람한테 편리하지만 고양이한테는 심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동급식기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동급식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자동급식기가 있으면 애들이 되게 사냥 본능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냥 본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대체제, 심심하고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제로 노노를 선택합니다. 노노는 한번 제가 피부 상태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피부병 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좀 뭉쳐있긴 하네요. 아이가 젖몽울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도 조금 그래가지고.

0: 그래서 노노의 저세빠는 쭈쭈비라는 행동을 하는 거는 특히나 뽀뽀. 뽀뽀 일로 와. 뽀뽀 일단 범인
1: 네.
0: 친구죠. 이 친구
1: 네.
0: 일로 와요. 좀 잡았다. 잡았다, 이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아마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잡았죠, 이놈은? 이놈은?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놀이 해소를 할수 있게끔, 에너지를 할수 있게끔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리킹 매트예요. 리킹 매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금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 없게끔 자동급식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되게 이쁘게 쳐다보네. 이거는 습식을 핥아먹을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붙일 수도 있거든요.

0: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식이나 트릭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습식을 먹이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조금 쓰게 되면은 아이들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노노가 젖을 물리는 이런 행동을 좀 예방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너무 다 자동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심심해. 그래서 이거를 회수시켜줘. 이런 게 됐든. 지금 뭐 요거 하나, 낚싯대 하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 들어도 애들이 다 모여.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거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얘 제가 물었잖아. 자, 여기. 먹어.
1: 근데 이게 잡을 때마다.
0: 맞아요. 잡을 때마다 해야 돼요. 오노가 또 냄새가 많은데? 잡았을 때는
2: 뽀뽀 두 번째 문제 행동 뽀뽀라는 친구인데요.
0: 걘가요 얘?
2: 아니 걘 뽀뽀고
0: 뽀뽀가 있고 뽀뽀가 있고
2: 아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천장에 커튼 봉원이 달아났는데 그 위로 올라타더라고요.
0: 하는 행동 보면은 네. 위로 수직 공간을 지금 약간 탐험하는 약간 그런 행동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공간의 아마 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숨어 낮은 데를 좋아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뽀뽀의 경우에는 높은 데서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커튼봉은 이면 안 되는 거죠.

0: 떨어질 것 같아.
1: 시위하는 거야?
2: 이 방은 애들이 좀 많이 있는 방이에요? 여기 거실하고 요 안방 중에 어디에 좀 많이 있어요?
0: 거의 여기서 애들이 다 같이 있어요.
2: 왜냐면은 밖에는 수직 공간이 생각보다 입구 쪽, 그러니까 명당이 없고 여기는 그래도 창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이 한 8마리 다 같이 있어요?
3: 5마리?
2: 5마리 정도?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찌그러져 있는데?
0: 커튼 뭐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다가
2: 밟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디딤발? 네. 디딤발 역할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여기 서툰대한 봉이 이렇게 조금
0: 네 휘었어요 좀
2: 내려앉았나?
0: 뽀뽀요
2: 뽀뽀 제 생각에는 이 수직 공간이 보통 고양이한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쉬는 공간으로서도 항상 중요한 공간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이거 자체가 디딤발이 돼서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커튼봉이 무너지면서 다 추락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정도 높이로 하면은 아이가 조금은 안 올라가려고 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공간에서 애들이 좀 더 놀 수 있게끔 놀이 제공을 그 캣타워를 위해서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자동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0: 여기서 이런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배치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자동 면접이 뭐였나요?
2: 무슨 것의 자동화? 였죠.
0: 너무 완전히 100% 자동화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2차적으로 고양이들이 다른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노노의 문제 행동 이제 좀 다른 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네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수의사님이 네 알려주셔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0: 고양이 고마워요.
1: 저는 이거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는 친구, 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2: 무사히 된 시우입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속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냥 화장실도 넓은 거고 모래도 충분히 넣어주는데 서서스 하는 거여가지고. 이유는 지금 12년째 가족이에요. 앞니빨로 그냥 털을 뜯어요. 지금 상태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못하게 하면 하악질하고 네카라 씌우려고 하면 도망가고 네카라 스스로 빼요. 빨 이렇게 탁탁 쳐서 빼내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 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신봤다.
1: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키운 최고의 약초를 꼽으라면 단연 인삼. 금산은 인삼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2: 금산 인삼이 정말 제일 좋아요.
1: 전국 인삼이 모이는 유통 중심지. 외국인들 발길도 끊이질 않는다고요.
3: 안녕하세요. EBS 고향민국 팀에서 촬영 왔어요.
4: 오케이.
3: 오케이.
4: 잘했어요.
1: 금산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삼의 무한 변신, 그리고 다양한 매력까지. 인삼 1번지 금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5: 아, 이거 맛있어. 엄청 진하다.
2: 삼이 들어가니까 향긋하면서도 쌉싸라니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인 것 같아요.
1: 전국 제1의 인삼 약초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 오늘 이야기는 금산읍에서 시작합니다. 1500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금산의 인삼 농업. 지난 2018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도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금산군에서 생산하는 인삼 양은 2024년 기준 약 2200톤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인삼이 모이는 금산 수삼센터. 지난 1973년 문을 연 이곳은 금산의 대형 수삼시장 중 하나인데요.
6: 여기 이렇게 똑같이 커요.
7: 그거 그냥 넣어줘요.
8: 인삼이 몸이 전이가 선 거죠.
9: 옛날부터 인삼 농경은 처음이잖아.
8: 인삼이 제일 알아주잖아요.
1: 산지에 가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통통하고 굵직한 인삼. 야, 보기만 해도 힘이 볼끈 솟는 것 같지 아니요? 기분 다신겨?
4: 최고야.
2: 금산 인삼이 정말 제일 좋아요.
10: 전국에 있는 삼이 거의 다 금산으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였다가 다시 또 헤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8: 경매 보내서 여기서 전국에서 나가요. 전국으로 가라.
1: 전국 인삼의 약 80%가 금산에 집화되는데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인삼의 유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산인 셈이죠.
11: 어, 서울로 가요.
3: 얘는 서울.
11: 네.
3: 선생님, 얘는?
11: 다 서울.
3: 아, 다 서울이에요?
11: 네.
3: 아, 이거는 부산. 그 다음에 이거는 군산. 부산까지 가요?
8: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다 가요.
3: 해외도 나가요?
8: 응?
3: 해외도?
8: 해외, 저기 나가게. 베트남 무지하게 많이 가요.
3: 베트남도? 금산 인삼이 유명해서?
8: 예.
1: 어, 그러고 보니 인삼 시장을 찾은 외국인 발견. 아니, 근데 혹시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 건가요?
12: 인삼을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달라는
1: 아하, 실시간 채팅으로 인삼을 판매하고 있단 말씀. 어, 베트남 분들. 한국 인삼에 대해 관심이 정말 뜨겁네요.
13: 이렇게 계속 부르면 뭐 보는 사람이 많이 와요.
3: 아, 이렇게 하트를?
13: 네네네. 오. 사장님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3: EBS.
13: 어디 왔어요?
3: 안녕하세요. EBS 고향민국 팀에서 촬영 왔어요. 베트남 분들 안녕하세요.
4: 오케이.
3: 오케이?
4: 잘했어요.
1: 여전히 좋은 인삼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삼 수확철이면 골목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려들었었다죠.
2: 38년 됐어요, 여기서. 그때는 택배가 발달되지 않아서 여기에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이 오셨었어. 삼이 없어가지고 막 저쪽에 가서 사다가 이쪽에서 팔고 막 그래서 삶이 없어서 다 팔고.
1: 금산읍에 있는 대규모 인삼시장은 모두 3곳.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 일대엔 차를 대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고 매년 다양한 축제도 열리곤 했답니다.
2: 금산을 알아주는 이유가 금산 인삼이 그렇게 더 단단하고 야물고 효능도 좋고 그래요. 내도도 좋고 이렇게 뿌리도 잔뿌리도 많고 몸이 기른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술 사람들은 이렇게 못생긴 것도 약효는 똑같은데 이제 가격이 더 싸.
0: 얼마요?
2: 야는 4만 5천 원이면 얘는 5만 5천 원.
1: 품질 좋은 인삼은 식감이 단단하고 아삭하며 쌉싸름한 뒤에 오는 묵직한 단맛이 특징.
6: 인삼이 향 상큼하게 향긋한 냄새가 나죠. 마구 먹으면 더 맛있어요.
0: 단맛이 나네요. 한편으로
6: 싹 나기 전에는 달아. 봄에 캔 거예요. 1년에 두 번 저장을 하는데 봄에 캐서 싹 나기 전에 캐서 저장을 해서 지금 한 7월, 8월까지 팔고 11월, 12월쯤에 또 캐서 겨울에 1년에 두 번 저장해요.
8: 밥에다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반찬에다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0: 우리 어머니는 주로 뭐 해야지?
8: 저는 잘 안 먹어요.
14: 어머니!
8: 몰라. 팔아먹어야지.
0: 팔아야잖아. 팔아야 되니까.
1: 이렇게 인기 많은 금산 인삼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팔립니다. 시장 근처 인삼 튀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좀 특이한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
15: 사장님, 저희 홍두 과자랑 스무디 주세요.
4: 네.
1: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호두 과자. 이 레시피로 지난 2024년 금산군이 개최한 전국 인삼 제품 품평회 공모전에서 혁신 대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16: 타당금하고 흑임자 앙금을 가지고 홍삼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인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고 맛있는 거를 못 찾으세요. 그래서 디저트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인삼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1: 생인삼이 아닌 홍삼을 쓴 이유. 디저트인 만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였다는데요.
16: 스무디는 직접 청을 제조를 해서요. 설탕하고 꿀과 시럽을 배합을 해서 인삼을 넣고 담 숙성을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1: 여기에 궁합이 딱 맞는 인삼 스무디는 건강한 단맛이 매력적인 음료라죠.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힘이 솟는 디저트 한 상.
16: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5: 네.
1: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는 편견을 버리시죠. 그 맛이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17: 아, 인삼의 쌉싸름 향은 나는데 그래도 그 거부감은 없어요.
18: 그리고 인삼이랑 흑임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삼향이 많이 안 들어가서 괜찮아요.
17: 그냥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1: 금산읍에는 인삼튀김 가게가 즐비한 골목에 있는데요. 귀한 인삼을 통째 튀겨내는 것이 특징. 인삼 고유의 향을 가리지 않기 위해 얇은 반죽을 입히고 튀겨주면 금산의 명물 인삼튀김 완성입니다.
19: 인삼 막걸리도 있고 닭발도 있고 인삼 닭발 그리고 뭐 인삼 골뱅이도 있고 다 술안주에다 다 인삼 넣어서 같이 무쳐드릴게요.
1: 그 외에도 인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인삼 막걸리도 일품. 인삼 튀김과 찰떡 궁합이라는데요. 고소하고 쌉쌀한 인삼 튀김과 막걸리 한 잔. 금산 골목길에서 만나는 행복입니다. 인삼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모양을 낸 인삼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금산에선 좋은 날 인삼주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20: 전라도에서는 이제 홍어 이제 잔치날 이제 홍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금산에서는 인삼이 빠지면 안 돼요.
14: 신부 신랑 측 이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폐백. 그 이제 그 물건을 할 때 수리 꼭 들어가야 돼요.
1: 아,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인삼주는 난생 처음 보는데요. 병 속에 장미며 매화며 하하하 꽃이 피었습니다.
14: 인삼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저거를 만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삼으로 장미를 조각한 거예요.
1: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그 주인공은 일대에서 인삼주 장인으로 정평이 난 정순옥 씨입니다.
20: 요 꽃은 만드는 거 이거를 동가리라고 그래요. 인삼 동가리. 요거를 슬라이드를 해서 만드는 게 요렇게 나온 거고 하다 보면 이거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말려서 요렇게 하는 그런 거.
1: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인삼주를 만들까 고민하다 꽃을 만들게 됐다는 순옥 씨. 일명 인삼꽃이라 부르는 모양을 만들어 병에 넣고 인삼주를 만드는 건데요.
20: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내가 만들었어도 이쁜 것 같아요.
1: 전통을 지키고 거기에 가치를 더하는 섬세한 손끝에서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금산읍에서 지락산 자락을 따라 가다 보면 인삼밭이 눈에 띕니다.
21: 자, 우리
22: 우리 가족
21: 예!
23: 파이팅!
21: 가족 파이팅!
23: 우리 가족 파이팅!
24: 가족 하도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25: 저희는 항상 같이 다녀요. 작업할 때도 인삼 파종할 때도 파종에서 시작해서 수확까지 항상 가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1: 여긴 3대째 인삼 농부인 서문일 씨의 인삼밭. 오늘은 장마 대비 작업을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문일 씨와 아내.
26: 내가 얘기하면 땡겨줘.
1: 여기 두 분은 문일 씨의 장인 어른과 장모님인데요.
26: 아니, 여기.
1: 거기에 문일 씨의 부모님까지. 어렵다는 사돈지간이 자식들 일에 합심해 팔 걷어붙인 겁니다.

0: 끝이 안 보인다. 아우 깊이 들었다 이거. 아우 신봤다. 아 이거 좀 많이 여물었네.
1: 와 좋다. 그래도. 와
0: 아이고 좋네.
2: 좋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0: 우리 6년근 인삼 한 향 좀 한번 맡좀 보세요.
1: 아유 그래요? 아,
0: 예 그거 안 닦아도
2: 돼요. 아 이 맛이 진짜 꿀맛이요.
0: 아 너무 건강해지겠죠. 그만 맡아.
2: 아유 고만해. 사람들 한번 맡아봐.
0: 아 저요? 아 저는 뭐 수분실을 맡는데. 아 진하기는 진하네요 확실히. 진학산 밑에라서 토지질도 좋고 또 기후상 그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좀 많아서 그 인삼의 그 사포닌 함량을 축적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여겨왔습니다.
3: 천혜 병풍지형이 만든 큰 일교차와 서늘한 산바람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고 숨을 쉬는 모래진흙은 인삼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이죠.
0: 물 빠짐도 좋고 또 물 지임도 좋고 이래갖고 가장 적당한 토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토양에서 삶을 재배해야지만이 그 아까 같이 잘 들어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3: 천혜 자연 환경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양질의 인삼이 자라는 곳. 평생을 인삼 농부로 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된 문일 씨는 인삼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1: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농사, 농업에 좀 익숙해져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은 저는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부모님 일하시는 밭으로 항상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대학 졸업하고 군 제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농업에 발을 들게 됐죠. 네.
0: 그 농사도 잘 해야 되지만 또 기본 또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 다 결합돼 가지고 이래야지만이 마이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3: 문인 씨는 지난 2015년 금산군 최초이자 전국 최연소 인삼 마이스터로 지정됐는데요. 이를 위해 10년 넘게 공부하며 노력했고 인삼 장인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마이스터가 되기까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3차 시험까지 통과해야지만이 마이스터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삼 최고 권위자라는 꿈을 이뤄낸 아들. 앞으로 세계적인 인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문일 씨 가족은 얼마 전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 이거는 지금 인삼 전용 고압 세척기고요. 순수하게 물로만 세척을 해요.
3: 인삼을 가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4: 여기서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증삼기에 넣고 한번 증숙을 해요. 그래서 홍삼이 만들어지면 그걸 홍삼 삼계탕 재료용 그 홍삼으로 만들어집니다.
3: 여기에 각종 재료를 더한 삼계탕용 약재를 포장해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온 가족이 땀 흘린 오늘 모처럼 다 같이 손을 벗대 특식 요리 대결을 해볼 참입니다.
5: 이거 다 만들어서 누구께 제일 맛있는 거 우리 한번 평가 좀 해보자고요.
6: 좋아 좋아.
7: 평가해서 제일 맛있는 사람 뭐 있어?
6: 얘기해서 1등 했다가 화이팅!
5: 화이팅! 화이팅!
3: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문일 씨 부모님은 전통의 강호 삼계탕을 맡았습니다.
8: 금산분들은 삼계탕 재료들을 흔히 같이 재배를 많이 하세요. 여름이 되면은 밭에서

0: 그랬더니 잘 넘겨요.
1: 문일 씨 아내 한나 씨는 젊은 감성을 살린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2: 건강 생각해서 인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같이 아침에 한번 먹고 가면 하루가 든든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
1: 모였다 하면 인삼으로 잔치를 여는 문일 씨 가족.
3: 아, 소스는 뿌려요.
4: 소스도 뿌려서 해야지 새콤하니 맛있지.
1: 그 귀한 인삼이 이 집에선 흔하다 보니 예전부터 요리 여기저기 인삼을 곁들여 먹었다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요리가 바로 인삼 샐러드와 인삼 김치입니다.
5: 금산 오면은 이렇게 인삼에 김치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게 다들 좋아하고 하잖아요.
1: 누가 인삼 마이스터 집안 아니랄까봐 그야말로 인삼 가득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2: 아우, 이거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빨리 앉아서 드세요.
6: 이 향 좋은 거 봐요. 한약재 향, 은어, 흔하니 향이.
7: 오늘 날도 더운데 제대로 내오네.
1: 사실 날이 대결이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차린 한 상.
8: 아, 이거 엄청 진하다. 그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닭 냄새는 하나도 안 나.
9: 이렇게 삼계탕을 잘 끓였는데 우리가 1등이지.
10: 아유, 우리가 1등이요. 이거 봐요. 이 김치에 삼에 이게 어디다.
9: 아니, 국물 좀 한번 드셔봐요.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가.
10: 아, 우리 딸 고생했어. 아이고.
2: 아. 삼이 들어가니까 향긋하면서도 쌉싸라니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인 것 같아.
1: 마무리는 문희 씨 부부가 준비한 인삼 요거트와 스무디인데요. 향긋한 인삼 향이 입안 가득.
8: 아, 맛있다.
10: 인삼 향이 좋다. 인삼 내가
6: 향이 너무 좋아요.
11: 디저트까지 전부 인삼이네.
2: 응? 맛있으니까.
6: 세 사람이 한 중에서 거의 다 맛있어요. 네. 다 똑같아요.
10: 새 집이 다 이렇게 똑같아요.
2: 손님을 알려.
1: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날, 오늘은 특별한 장소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인삼 가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 바로 금산의 인삼이 시작된 곳인데요.
12: 아, 여기는 계삼터입니다. 계삼터라고 하는 곳은 약 1500년 전에 인삼이 처음으로 재배된 곳을 일컫는데요.
1: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효자 강처사의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빨간 열매가 달린 신비한 약초를 일러주었다는 전설. 이것이 금산 인삼에 대한 설화인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계삼터는 금산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공간이 되었죠.
10: 여기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예요.
1: 지난 2012년 5월 테마 공원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계삼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금산 세계 인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계삼제가 열립니다.
13: 소나무 밑에서 호랭이가 이래 얇혀져갖고 거기서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키워갖고 부모님한테 멋져갖고 한 게 그 위례가 이 자리에서부터 위례가 돼 있는 제 각이에요.
12: 여기 계삼터라는 곳은 금산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처음 재배된 인삼이 금산을 거쳐서 우리나라 전국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된 인삼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금산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고 봐야죠.
14: 금산은 어떤 곳이에요?
15: 금산이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
16: 아, 인심 좋고 공기도 좋고 아, 참 살기 좋아요.
17: 나고 자란 그냥 고향.

0: 회식 같은 거나 이렇게.
1: 금단인사 파이팅!
2: 인삼향 가득한 넉넉한 고장 금산. 지친 일상에 건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당신. 이 여름 금산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남녀 불문, 현대인의 말 못할 고민, 탈모.
1: 문자 없이는 어디 외치를 못해요.
0: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발 디자이너.
2: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흰머리 심어야 돼.
0: 자연스러운 가발 제작을 위해 새치머리를 심는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2: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0: 세차가 필요한 중장비와 대형 차량을 찾아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사람들.
3: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려요. 사람이.
0: 묵은 먼지와 윤활유를 때리는 고온 고압의 스팀 작업은 필수. 한여름 찌는 더위와 200도가 넘는 스팀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 현장입니다.
4: 이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5: 여름 최고 싫어요.
0: 도구의 도움은 받지만 모든 과정은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하는 숫작업.
3: 사람들이 그러지, 뭘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고.
0: 인테리어나 이사를 위해 집을 말끔히 단장해주는 입주 청소.
6: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7: 도배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0: 숨은 오염까지 없애기 위한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6: 끝났습니다.
0: 과연 청소를 마친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이를 찾아 대전광역시로 갔습니다. 오래된 쇼핑센터에 위치한 이곳.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혹시 미용학원일까요?
2: 여기는 미용학원은 아니고요. 가발샵입니다.
8: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나입니다. 여기가 저희 샵인데요. 이렇게 방마다 가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착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친언니예요.
10: 안녕하세요.
8: 제가 원래는 네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발 일에 뛰어들어서 창업한 지는 14년째이고요. 창업 전에 제가 백화점 가발 매장에서 2년 반 일을 했습니다.
0: 이곳의 하루는 택배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모두 가발들이 들어있는데요.
2: 이건 이제 손님이 착용하시다가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척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려요.
0: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만 매일 수십 건. 사용자들이 한 달 정도 착용한 가발을 보내오는 건데요. 그 가발을 세척하고 관리합니다.
2: 잇몸 세척하는 거예요.

0: 쉽게 말해 머리 감기고 있는 거.
1: 예, 머리 감기고.
2: 가발은 인조모와 사람의 모발을 쓰는 인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인모로 만든 가발의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인모는 샴푸와 린스를 한 후 한 가지를 더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데요.
1: 저희가 만든 유연제예요. 가발이 쉽게 엉킬 수가 있어요, 쓰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엉키지 않게 유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방치.
2: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쉽게 엉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척부터 유연제 작업까지 이틀이 걸리는 작업으로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1: 이게 어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품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유연 처리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2: 스타일링까지 해야 하니 가발 하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꼬박 3일은 걸립니다.
1: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님이 없어도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3: 이게 김희경이.
4: 아,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11시에 가셨어요.
1: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조금 많이 망설이시다가 다시 또 재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5: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집에서는 괜찮지만.
2: 고민하고 망설이다 가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고객. 탈모가 얼마나 심한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이런. 아,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5: 갱년기 후서부터 줄줄 조금씩 줄줄줄줄 빠지더니 이제 걸어가면은 내 자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0: 아, 집에서요?
5: 집에서. 예,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 걷는 대로 머리가 이게 떨어진 거야.
0: 이 정도면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은데.
5: 두피 관리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0: 이제 그럼 어떤 작업 들어가요?
1: 아, 이제 두상 본을 뜰 거예요.
2: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가발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두상 본뜨기.
0: 이거는 뭐예요? 특수 비닐이에요?
1: 아니요, 그냥 랩인데 사실 이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두상에 이렇게 테이프로 캡을 만든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고객님 잠시만 잡아주세요. 팔 아프셔도 조금만 잡아주세요.
2: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1: 기계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기는 하나 일단 고객님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어요. 마카 좀 주세요.
2: 본을 다 떴으면 이후 잘라낼 부분과 가발을 고정해줄 핀의 위치까지 두상의 모양을 보며 표시해줍니다.
1: 이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이런 거 좀 잡아서 보내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5: 아이고 시원하네.
2: 본을 뜨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야 하는데요.
1: 일단 예전에 파마도 많이 하셨죠?
5: 했죠.
1: 그루프도 마르셨어요?
5: 그루프도 말고 네. 다 이렇게 씹어놨어요.
1: 그리고 이제 그루프 만 것 같은 머리 한번 착용해볼게요. 네.
2: 과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이야, 가발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0: 너무 인상이 확 달라지셨는데.
5: 우와, 하니 숱도 많고.
1: 그리고 조금 밝은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2: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머리카락의 색이 밝으니 또 달라 보입니다.
5: 숱도 많고. 네,
1: 갑자기 숱이 많아지면 네, 안 되니까.
5: 남들이 알아보겠어요.
1: 네.
5: 숱만 하고 머리 심었네. 깜짝 그렇죠. 놀래겠어요.
1: 갑자기 이렇게 숱이 많아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처음에는 가볍게 네. 그리고 뭐 내 머리 그냥 구르프 마른 그렇죠. 것처럼 그런 네.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어떤 스타일 한번 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파마 좀 강하게
2: 네,
1: 나온 거.
2: 강하게.
1: 아, 파마가 포모머리가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2: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
3: 머리숱이 줄기 전에 잘하고 다녔던 파마 스타일로 결정. 참 자연스럽네요.
0: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정말 머리가 생명이라 그 머리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1: 모자보다 가벼울 거예요.
2: 많이 가벼워요. 네.
0: 모자가 82.
3: 가발의 무게는 48g. 모자의 절반가량.
0: 우리는 오늘은 모자 벗으시고 요거 착용하시고 가세요. 예, 예.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 예. 친구 만나시고 예. 들어가세요.
2: 맛있는 거 먹고 네네. 들어가야겠어요. 네.
0: 자, 가발 거치들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서 가발 벗으셔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3: 맞춤 가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기성 가발까지 구매를 했네요.
4: 감사했습니다.
0: 네, 들어가세요. 네.
3: 모자로 가렸던 머리를 훤하게 드러내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0: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또 본인이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음까지 치유해드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3: 맞춤 가발을 위한 두상 보는 불필요한 부분을 재단한 후 가발 제작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작업 지시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0: 맞춤 가발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100%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은 제가 또 2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분 이미지에 맞게 뭐 커트하고 펌,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내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3: 공장에서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0: 네, 맞춤 가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캡하고 이렇게 두피 연출되게 가르마죠. 이렇게 해서 모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요. 뭐 50%, 60%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모량에 맞게 이제 기술자들이 심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2차 제조를 하는 거예요.
3: 완성된 가발이 오면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손질. 이 모든 것이 가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5: 우리 사장님 머리는 본인 머리세요?
0: 저도 가발이에요.
5: 가발이라고요?
0: 네네. 이렇게 쓴 건데 머리수는 제가 있는 편인데 파마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마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3: 정수리용 부분 가발을 쓴 건데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착용감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0: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5: 아,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0: 너무 이제 오래 쓰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가발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본을 떠서 맞춰놓은 거를 오늘 찾으러 오셨거든요.
5: 손님, 이 가발을 얼마나 쓰신 거예요?
6: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5: 2년이요?
6: 네네.
3: 사용하던 가발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새로 가발을 맞췄는데요.
6: EBS 나온다고?
0: 응, EBS.
6: 네. 그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0: 극한 지금.
6: 마스크.
5: 이미 다 찍었는데.
6: 대표 그냥 보세요.
3: 공장에서 보내온 가발은 1차로 손질한 후 손님 머리에 씌워봅니다.
0: 자, 지금은 이제 완성이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요.
3: 가발 주인의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모습을 고려해서 2차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5: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6: 탈모가 40대 초반부터.
5: 되게 일찍.
6: 예, 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너무 심해져서.
5: 아,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졌어요.
6: 예, 예. 60대 되니까 너무 이제 흉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도 들고 또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5: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0: 아, 앞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앞을 살짝 가볍게 했어요.
3: 손질한 가발은 다시 한번 착용시킨 후 확인합니다.
1: 이제 쓰고 다시 커트.
3: 마지막으로 원래 머리카락과 가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커트를 하는데요.
5: 가발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6: 매일 뭐 속이 빈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그러네요.
1: 가발을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나쁘면 이렇게 안경 쓰듯이 머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3: 이야, 자연스럽게 정리 잘 됐네요.
6: 이뻐졌네요.
3: 가발을 다루려면 미용 기술은 필수. 어쩌다 일반 미용이 아닌 가발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군요.
1: 처음부터 가발을 하려고 미용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이 딸이에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비용이 너무 또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4: 흰머리가 있어?
1: 아, 흰머리 심어야 돼.
4: 아, 진짜?
3: 주문자가 새치가 있으면 자연스러움을 위해 가발에도 흰 머리카락을 넣는데요. 기계로는 불가. 작업자가 한 가닥씩 심어야 합니다.
7: 본인들 머리가 흰머리 나오면 서로 좀 가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몇 가닥만 심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흰머리는 다 인모가 아니에요. 인조모. 사람 흰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가발 만들기 어려워요.
3: 흰머리를 심는 일은 이 일을 한 지 4년 차인 작업자의 언니가 맡아 하는데요. 한올한올 심어야 하는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7: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 하루요?
7: 네.
5: 그럼 앉아서 계속 흰머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7: 네, 그렇죠.
5: 보통 사람들은 흰머리 뽑고 있는데
7: 네.
5: 흰머리 심고 있는 거예요.
7: 원장님 커트해 주세요.
3: 보통 가발 손질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씌워서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가발 주인의 두상 모양,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1: 네, 거의 알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 오신 분은 하여튼 다 거의 기억하는 편이에요.
3: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지 검증에 들어가 봅니다.
5: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1: 네.
5: 양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양님은 이마 살짝 나오게 해서 흰머리 새치 살짝 들어간 제품이에요.
5: 머리 색깔은요?
1: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5: 박님은요?
1: 박님은 여자 머리처럼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5: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분 걸 한번 해볼게요.
1: 님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전체 가발이세요. 커트 머리.
5: 김님이요.
1: 김님은 머리 생머리고 노란색 머리.
5: 갈색인데요?
1: 네, 그러니까 갈색. 노랑에 가까운 갈색. 완전히 노란색은 없고요. 밝은 갈색이라는 거예요.
3: 마치 보는 것처럼 손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해내네요.
1: 저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8: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네.
3: 왁자하게 등장한 이분들은 이곳의 단골이라는데요.
1: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힘이 없어.
8: 힘이 없어.
1: 요거를 오늘 찾을 거.
3: 택배 대신 방문에 기존 가발은 맡기고 새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8: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 나가면 다니면은 다 예쁘대. 이 머리가 탈모 이런 거 없어요. 멋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몰라.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모이신 분들이 한 30%, 머리 간편하게 그냥 머리 안 만지려고 쓰신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밖에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분들이 한 10%.
9: 색깔이 옛날에는
3: 요즘은 멋도 멋이지만 가발의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

0: 하는데요.
1: 아,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 감아서 화장실에서 이거 숨겨놨다가 안 볼 때 살짝 쓰고서 이제는 드라이 헛쳐가고서 미날로 하면서 막 가요 나와요. 그러면 어머 너는 머리도 참 삽시간에 잘 돈다. 난 솜씨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런 거 봐.
0: 손님들 응대하랴, 가발은 손질하고 관리하랴,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2: 계속 방문하신 분 손님들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
3: 제가 이제 감사 문자라든지 저 휴가 때 이럴 때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0: 아이들을 위해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이민아 씨. 인생 2막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3: 돈을 벌려고 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지금.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업보다는 진짜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세차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만 공략하고 있다는 이곳.
4: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대형 출장 세차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중장비, 그다음에 건설 장비, 여러 가지 농기에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대형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포터 차량 부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차량들은 고압수 300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팀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청소기 두 발짜리 스팀 건식 다 되는 거, 콤프레셔, 발전기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움직이면 세차장이 하나가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이른 새벽부터 출장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가져가는 장비만 60가지나 된다는데요. 그중 사다리는 필수입니다.
4: 아무래도 큰 장비를 저 세차하니까는 대형 사다리, 뭐 조그만 사다리, 중간 사다리 다 싣고 가야지 혹시나 모르니까.
0: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작업복입니다.
5: 이거를 포크레인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스가 묶고 그래서
2: 하루 입은 거는 폐기 처분한 거예요?
5: 네, 생활 폐기로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2: 일회용 작업복인 거예요?
5: 네, 일회용 작업복입니다.
4: 폐기물 봉투하고 그런 거 싹 가져가야 되고.
0: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 세차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굴착기 한 대와 대형 트럭 두 대 세차를 진행. 하루 안에 끝내야 해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4: 운 좋으면 한 시간 걸리는데 웬만하면 다섯 시간 걸리.
0: 대형 화물 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세차장이 따로 없어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여기다 세팅해드릴까? 네. 아니면 여기다 해드릴까?
4: 네, 이렇게 분대만 이렇게 그냥 아예 펴주시면. 네.
0: 첫 번째 작업할 차량은 굴착기입니다.
8: 깨끗해 보이는데요?
6: 아,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나 기름이 붙어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8: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6: 네, 왜냐하면 제 재산이잖아요. 이 장비가 거의 2억 들어가는데 화재 위험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자동차도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도.
0: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동 문제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차를 통해 관리하는 건데요. 세차를 위해 넓은 공간으로 굴착기를 이동 후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세차가 가능합니다.
4: 자기가 자세를 다 잡아달라고 해요, 오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손으로 닦아야 되니까, 이게 스팀으로.
0: 세차는 개인의 사유지나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공간을 빌려 진행하는데요.
6: 포대 먼저 깔아야 돼, 포대 먼저 깔아야 돼.
0: 작업할 굴착기 주변에 넓게 방수포부터 깔아주는 작업자들. 폐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임시 세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9: 이걸 닦으다 보면 구리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여기 떨어진 걸 여기다 이불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아,
8: 흡수하는 용이에요?
9: 네, 네. 그래서 폐기물 처리.
8: 이불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9: 집에서 뭐 쓰던 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불을.

0: 것들 얻어오는 것들 있어요.
1: 세차장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출장을 다니다 보니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임시 세차장이 완성됐으니 장비를 세팅, 본격적인 세차에 나섰는데요.
2: 홀스가 너무 많아서 스팅기 하나 더 피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쏘려고 하는 200도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어버려요, 사람이.
1: 굴착기 곳곳에 찐득하게 붙어있는 윤활유들을 떼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스팀기는 필수. 이걸로 굴착기의 팔 부분부터 세척합니다. 스팀기로 기름도 녹이고 때도 굴려주는 건데요. 스팀의 분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3: 어느 부분은 잘 닦이는데요. 어느 부분은 계속 여러 번 같은 곳이 닦아야 됩니다.
2: 몇 번을 닦아야 몇 번을 지워줄 때까지.
1: 굴착기는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0: 스팀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던 팔바 이런 데서 막 지고 막
2: 엄청 덥습니다.
1: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온의 스팀 열기까지 더해져 습하고 뜨거운 야외 작업장.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2: 볼트까지 싹 깨끗해 처음 샀던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차하시.
1: 굴착기 팔에 붙은 더러웠던 기름때가 모두 닦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온몸은 이미 땀 범벅인데요.
2: 음료수 마시자, 음료수.
1: 중장비 세차를 배우는 중이라는 작업자. 첫여름이라 더욱 고됩니다.
4: 원래 땀이 많으세요?
3: 네, 땀이 많기도 한데요. 와, 이 스팀을 쏟아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0: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최고 싫어요.
1: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4: 물 맛이 어때요?
0: 꿀맛이에요, 꿀맛.
1: 1차로 스팀을 사용해 찌든 때를 불리고 뺐다면 이제 구석구석 남은 오염물들을 닦아냅니다.
0: 닦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뭐 이거 그리스 제거하는 게 늘 작업이니까 제일 힘들죠.
1: 때를 벗겨내고 닦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일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고된데요. 4시간을 꼬박 매달려서 굴착기 팔 부분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4: 힘들진 않으세요?
3: 많이 힘듭니다.
4: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2: 욕먹을 때 포기하고 싶지. 욕먹을 때.
4: 언제 욕하세요?
2: 왜냐면 진짜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도 힘든데 진짜 진도가 너무 많이 안 나가면 힘들죠.
1: 곧바로 운전석 세차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4: 이 실내 청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2: 빨리 하면 2시간.
4: 이 조그만 데가요?
2: 네. 타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1: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중장비 차량이라 운전석도 켜켜이 쌓인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2: 쏘보니까 닦을 수도 없고 저희 몸이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1: 운전석 청소는 천장부터 시작하는데요. 고온 고압의 스팀을 다루는 일이라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스팀 분사 후 전용 세제로 꼼꼼하게 닦아내는데요. 그런 다음 흡입기를 이용 묵은 때와 세제까지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2: 팀장님.
0: 네.
2: 이 실내 저거 이제 싹 저거 해가 세척해 버리는데.
0: 네.
1: 천장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교체.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는데요.
0: 실내 세정제 하고요, 코팅제 하고. 이제 사이사이 닦아야 되니까 뭐 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1: 실내 청소는 경력 5년 차의 작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몸이 작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편해요.
1: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솔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는 작업자. 거친 부분은 큰 솔을 사용. 예민한 부분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합니다.
0: 승용차는 그냥 닦아도 되는데 중장비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솔로 닦아도 더 깨끗해져요.
1: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0: 이제 밥 먹고 해야죠.
1: 그런데 식사 장소가 작업 현장.
4: 새벽에 나오신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3: 아니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4: 배 엄청 고프시겠네요.
3: 네, 엄청 고픕니다.
1: 식당에 가는 대신 챙겨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0: 해가지고 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낫지.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그러는데 가면은 걔들 눈치 보여요.
1: 찬밥만 있었고 그냥 고기 하나만 있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만해요 그냥. 빨리 먹기에는.
2: 그런데 의자가 안 보입니다.
1: 저희 서서 먹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의자까지 챙겨요.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되는데.
2: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경력 8년 차의 이용성 씨는 중장비 세차를 하기 전 일반 차량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장비나 대형 차량 세차로 눈을 돌린 건데요.
1: 원래 자가용 세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3: 그냥 승용차 세차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1: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 쓰고 있는데 승용차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거야. 단가도 너무 다르고.
2: 경쟁력이 있다 싶어 중장비 세차로 전향. 차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도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요.
3: 정말로 몸 큰 사람은 청소 못하겠어요.
0: 네. 저는 등치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죠. 등치 큰 사람도 못 들어와요.
1: 사람들이 그러네요. 뭘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돈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해줘.
2: 내부 세차 작업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바닥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 강도가 센 전동솔로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지저분한 뗏물을 빼내는 바닥 정리 완료.
1: 네, 걸레에서 오늘 마무리 쳐줘. 걸레를 싹 뒀다가.
2: 세척이 끝나면 마무리는 의자나 팔걸이에 코팅을 한번 입혀주는 건데요.
1: 네, 지금 이런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 코팅제를 입히면은 고무 코팅제를 덮으면은 원래 색깔이 돌아와요.
3: 아, 원래 출고했을 때 그 까만 색깔이 돌아와요?
1: 그거가 더 돌아오죠.
2: 실내 작업이 끝나고 유리창까지 닦으면 마무리. 장장 7시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0: 이제 포크레인 한 대 끝난 거예요.
2: 기름과 먼지, 색가루가 범벅돼 새까만 때가 찌들었던 외부가 이제 막 출고된 듯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모래와 먼지로 가득했던 운전석.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모습 보는 맛에 세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 3명의 땀과 노력으로 세차 완료입니다.
4: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날도 더운데 새거가 돼버렸어요 차가.
5: 고생하셨습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2: 과연 불짝이 한 대 세차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 이거 금액이 잘못 찍힌 건 아니죠?
3: 포크레인 한 대인데 200만 원인가요?
1: 네, 부가세는 별도세요.
3: 와, 그러면 승용차 막 10대, 20대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1: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이 있진 않아요. 생각해도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뽑으신 지 좀 한 1년 좀 넘으셨으니까는 한번 큰맘 먹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진 않아요, 수요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2: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차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 차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3: 사장님,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6: 네.
3: 차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6: 예, 이거 49년생이에요.
3: 차가요?
6: 예.
3: 사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6: 저는 56년생.
3: 선생님보다 차가 더 늙었어요?
6: 예, 제가 모시고 된 게요. 벌모 가는 데 쓰는 차죠.
2: 무려 77년이나 된 트럭. 벌목 현장에서 무거운 나무를 싣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용도입니다.
6: 이런 차는 세차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세차를 해준다 그래서 끌고 와봤어요.
2: 경력 5년 차 작업자 눈에도 신기한가 봅니다.
0: 지금 처음 봐가지고 사진으로 기록해보려고요.
1: 뉴스나 그런 데 좀 봤죠.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나 그런 거는 봤죠.
3: 실제로 처음 오신 거예요?
1: 실제로 처음 봤죠.
5: 와.
1: 볼 일이 없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2: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실내. 핸들부터 계기판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1: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셔가지고 세차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것도 이제 다 닦으셔야 되죠.
3: 외부는요?
1: 외부는 그냥 물만 그냥 살짝 싸드릴 겁니다.
2: 처음 다루는 차량인 만큼 세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요. 실내는 먼지와 쓰레기부터 제거한 후 스팀의 압력을 낮춰서 살살 쏘아가며 때를 벗겨냅니다.
7: 세장비들이 있잖아요.
8: 네네.
7: 있는데 스팀을 쏴도 괜찮은 거예요?
8: 아무래도 스팀이다 보니까 안쪽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 바깥에서 때만 벗기고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1: 그만 쏴야 되고 예민한 차야. 근데 수급이 더 나오면 큰일 나고 조심히 쏴야 돼.
2: 결국 스팀 작업도 최소화. 손으로 하나하나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 사이 외부에서는 고압수를 이용, 바퀴 사이사이에 오염물을 벗겨냅니다.
3: 이거는 수압이 어느 정도 돼요?
1: 300바.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의 두세 배.
2: 차량 외부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압력이 워낙 세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 사람한테 말씀은 돼요.
8: 여기다가 여기다가.
1: 여기 가서 우리가 쓰고 안 돼요.
3: 엄청 센데요, 이거?
2: 장비에 붙은 콘크리트도 떼어낼 만큼 강력한 수압. 건장한 성인 남자도 휘청일 정도입니다.
1: 일반 차량은 못 쓸 거예요. 전부 장비들이 약간 좀 쓰는 거예요.
2: 77년이나 된 오래된 차.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이 날까 봐 시원하게 작업을 못하니 작업자들도 답답한데요.
0: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어요.
3: 선생님, 이 정도면 세차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6: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본 중에 최고 잘 됐어요.
1: 뭐 시동 한번 걸어본 세상에 아무 이상 없나, 차. 오, 걸리네.
3: 안심하셨어요?
1: 아무 이상 없네. 잘 들어가네.
2: 2시간 만에 작업 완료. 안전하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3: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이제 저희는 퇴근합니다.
3: 벌써요?
0: 네. 저희 새벽,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가게 매장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 거거든요.
3: 그럼 지금 12시간이 넘은 거예요?
0: 네.
2: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아직 의뢰가 한 건 남은 상황. 마무리를 하러 경기도 양주로 이동합니다.
3: 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9: 근무 시간도 있고 다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가서 또 뒷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정리만 2시간 걸려요.
2: 오늘 마지막 의뢰는 25톤짜리 대형 트럭의 내부 세차.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1: 예약을 무슨 하려신 분들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아니면 또 밀려버리고 하니까는 약속은 웬만하면 지킬까 오늘 어쩔 분들은 좀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없겠냐 그런 분이 있어요.
2: 세차 시장의 틈새를 찾아 시작한 중장비 출장 세차. 차량이 크니 일도 고되고 매일 전국을 누비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1: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좀 안 좋은 차들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닦을 때마다 변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2: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애쓰는 일을 찾아 충청북도 청주시로 왔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업체를 하는 손정식입니다. 보시면 사무실에 전부 청소용품이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매직, 고무장갑, 기역자 헤라락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죠. 걸레. 국세서 걸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요. 유리창 세제, 락스, 다용도 세제 주로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수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청소업체 1년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인생 2막의 직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청소 전문가를 선택한 건데요.
2: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아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소 업무 진행을 전담하고 계세요.
1: 오늘 청소하러 가는 곳은 청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강동구 지역입니다. 의뢰하는 곳은 복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도배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부분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 전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3: 우선은 확인 먼저 해야 돼서.
1: 청소 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
3: 진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자 체크 먼저 진행을 해요. 이거.
1: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기록도 꼼꼼하게 해둡니다.
4: 벽지 하단부하고 다 받아가고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렌트카빌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흠집 있나 다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 화질이 좋아요 이제는.
1: 기록해 둔 것들은 의뢰인에게 공유해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기로 바닥부터 싹 치워주는데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 바닥 청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 둘 옮기는데요.
5: 웬 양말이에요?
2: 아,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흠집 내기 좋거든요. 이거는 일반 야외에서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이제 실내에서는 저기 바닥 손상 안 입히려고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4: 시작합시다.
6: 파이팅!
4: 파이팅!
1: 각자 파트를 나눠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단히 들러붙은 때는 한 번에 제거는 불가. 붓으로 중성 세제를 구석구석 발라 먼저 불려주는데요.
7: 이렇게 1차 작업을 해놔야 이따가 닦기가 조금 수월해요.
1: 창틀에 때를 불리는 사이 유리창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세제로 꼼꼼히 닦은 후 물기 제거용 밀대로 단숨에 닦아내리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세제와 이 물질을 걷어낸 다음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 불려둔 창틀의 때를 닦아낼 차례인데요.
7: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1: 작업자의 손길이 닿을수록 지저분했던 창틀이 깨끗하게 변신하는데요. 이야,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8: 혹시 부린 집에서도 이렇게 창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요?
7: 아... 죄송합니다.
1: 입주 청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창문과 셋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6: 창문만 끝나면 다른 데 금방이에요.
4: 창문이 그냥 오래 걸려요?
1: 작업자들이 창문과 씨름하는 사이 현관은 청소업체 대표인 손정식 씨가 맡아 하는데요.
9: 대표님 제일 쉬운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 아직 경력이 저분들이 많이 경력이 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주방 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창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도 배우고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경험자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 퇴직 후 입주 청소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 경험자들과 팀을 꾸려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7: 하수구 열어서 막힘 있는지 뭐 이물질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뜯을 거예요. 사장님!
10: 네?
7: 빨 안 뜯어져.
1: 청소를 위해 환풍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파손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4: 이거 좀 센데.
2: 아이 팀장님.
11: 네.
2: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11: 네.
2: 우리 경험.

0: 살려가지고 이거 지금 분해가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 너무 해라 되면 이렇게 있으니까 손으로 일단 맞춰.
1: 될까요? 어? 어?
0: 야, 이거 바닥 청소 많이 한 사람 틀려.
1: 아,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둘은.
2: 어떻게 또 드셨대요?
3: 힘으로요.
2: 힘으로요.
0: 힘은 아닌 것 같고 기술이야. 과학이야, 과학.
4: 청소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력자들을 팀원으로 영입한 것도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 세상쓰는 직종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6: 네. 물청소를 해야 해요.
4: 찡트대 청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곳이라 가림막을 드러내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도배에 사용된 풀이 남아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5: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지겠다 싶을 때는 뭐 추가 요금을 받나요?
1: 좀 그런 것 같고요.
0: 제주도 바람 많이 불 때 예보를 보고 승객들한테 선생님 여러분 현재 제주도에 악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때 착륙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자, 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4: 어느덧 청소를 시작한 지 7시간 경과. 바닥 청소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5: 이제 끝이에요?
6: 네, 끝났습니다.
4: 묵은 때를 벗고 새 것 같아진 창틀. 곰팡이 생긴 타일도 깨끗이 닦아냈고 코팅까지 벼 반짝이는 바닥까지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0: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후기를 보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관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 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 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털고 킹칭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경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소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고요.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 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 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0: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형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불안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가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초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가정입니다.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이번 일에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2: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사놨다, 야.
2: 밥 한 번 사.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우리 몸 안에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기죠. 하나의 대사 질환은 다른 대사 질환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대사 질환을 예방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 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바로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10대, 20대에서 40에서 4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서 31%, 80대에서 3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대사증후군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구식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인 전체의 복부 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 잘 챙겨 먹기? 아니면 건강검진 잘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움직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감소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어딜 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을 찰 때 엉덩이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네. 두 번째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되면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동작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왕복 20번 엉덩이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때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몸을 곧게 펴주셔야 상체가 고정이 되고 정확히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가슴은 완전히 펴주시고 시선은 아래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증가시켜 갑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배꼽 높이까지 올려서 20번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는 몸통이 옆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려 보실게요. 하나, 그렇죠. 둘, 좋습니다. 이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호흡과 함께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셔야 하는데 위치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해줄 때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차기와 무릎 들어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발은 앞쪽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몸통을 세워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상체 고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동작은 제자리에서 달리기인데요. 무릎은 배꼽까지 들어 올리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발끝 살짝 들어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을 완전히 세우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주면서 무릎의 높이를 배꼽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렇게 호흡하시고 뒤꿈치는 대지 않고 발끝으로 뛰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수면 습관과 식습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신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푹 자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마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에 대한 두려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성 통증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생각, 잡생각들이 많을 때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큰 이유가 없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으로 텐션을 떨어뜨려 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영양소 다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시 식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대략 탄수화물을 50에서 60%, 지방을 30%, 단백질을 15에서 2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과 설탕류의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20에서 30%까지 낮추어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맛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 순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섬유질과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랑 처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식사의 초반부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밥과 국, 김치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습관이지만 추천드립니다. 대사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숨이 찰 때까지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주 2회 이상 필요하며
가벼운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근력운동 역시 주 2회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배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주 1회씩 가볍게 시작하고 빈도와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혈당을 낮추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강화되고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양쪽 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닿아주세요. 그렇죠, 제자리. 반대로. 네,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에 무릎이 닿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른쪽 한번. 그렇죠, 왼쪽. 네, 다시 오른쪽. 자, 이 상태로 왕복 20번. 네, 상체 비틀어주면서 몸통이 꼬이고 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코어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팔꿈치가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줄여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닿으면 안 닿는 위치에서 조금 조금씩 닿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유연성과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요. 측면으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을 닿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측면으로 네 무릎을 닿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10번만 더 해보실게요. 조금 빠르게 갑니다. 하나, 더. 둘, 그렇죠. 네,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코어가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더, 호흡, 둘, 하나, 둘. 이렇게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하고 측면으로 터치하는 동작을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3분까지 확대하시면 코어, 균형,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됩니다. 만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질환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조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수영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력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의 운동은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런지,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혈당 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따른 운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운동 처방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계획은 빈도, 강도, 형태,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는 주간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할 것인지, 운동의 형태는 근력,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서 90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건강하게 운동이 계획됩니다. 어렵다면 주변의 건강운동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운동 기본 원칙을 알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반복하거나 무게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라 하면 2.5kg, 5kg 반복 횟수라면 한 번에서 두번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는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옆에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람의 질환이나 문제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한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어느 시점에 운동을 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스태미너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에서 발을 벌리는 동작입니다. 골반 넓이 정도에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일어나면서 발을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로. 그러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벌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가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의 통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점프, 다시 앉고, 네, 그리고 다시 점프. 마찬가지로 앉을 때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운동이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동작으로 20번만 자, 반복해 보실게요. 경쾌하게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 벌리고, 자, 속도 하나. 상체 세워서 시선은 앞에 고정해 주시고요. 몸통 단단하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하면 허벅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 팔 운동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넓이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다시 모아서 스쿼트를 합니다. 다시 벌리시고요. 다시 모아줍니다. 하체 동작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양쪽 팔은 가능하면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네. 이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힘을 뺀 상태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벌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모아줍니다. 네, 다시 벌리고, 네,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발달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의 앞쪽, 그 다음에 등의 뒤쪽이 운동이 되면 좋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위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아주고 다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모으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희 20개를 할 텐데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운동을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운동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멈출 때 근육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헐렁이처럼 움직이는 건 근육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씩 빠르게 하나. 빠르게 완전히 탁 멈춰주세요.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체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을 뒤쪽에서 조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모으고 조이고 모으고 조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가슴 앞쪽 호흡을 통해서 코어 운동까지 전신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스태미너를 높이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운동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 발달을 위한 운동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은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건, 힘줄이라는 것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척추근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를 먼저 발달시키고 사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어의 망가짐으로 사지의 근력을 쓸 수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근의 발달인데요. 말이 어렵죠. 고정근은 내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이고요. 밑에서 보면 내 다리를 시키는 고관절입니다. 어깨와 고관절이 단단해야 사지의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각의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동작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라는 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딱 요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근만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박근 운동에 만세를 하게 되면 어깨 운동까지 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몸통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팔을 움직이거나 양쪽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몸통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흉추, 척추뼈가 굳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하면 양팔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팔,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도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운동의 징후를 피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운동은 첫 번째, 운동 수행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뛰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염 횟수가 증가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디가 조금 조금씩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기나 여타 가벼운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도 과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상실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과훈련을 하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 빈도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팀에서 근무를 할 때 캠프를 가면 아주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캠프를 가게 되면 호주나 괌, 사이판 엄청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일주일 안에 모두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 둘째 날부터 트레이너실을 찾아서 감기약을 찾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제가 루키일 땐 몰랐었는데요.

0: 조금씩 베테랑이 되면서 알게 된 건 과훈련에 의한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저체력자가 운동을 할 땐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에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나 또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숨차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주 운동을 해주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운동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 한두 개, 유산소 운동 살짝, 근력 운동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급자 정도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월간 3, 4회로 빈도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당 2회에서 3회를 계획하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50에서 60%를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의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스트레칭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걷기 플러스 슬로우 조깅을 5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 3회 정도 계획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 2, 3회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빈도를 4회에서 5회까지 주간 늘려가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대략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운동의 시간은 30분에서 60분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을 대략 6개 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포함한 러닝을 5에서 30분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근력 운동은 플로에서 코어, 하체, 상체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상급 운동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하체와 상체 홈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튼튼한 하체와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체의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네, 몸통을 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차렷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뒤로 네, 천천히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측면으로 조금 멀리 가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쭉 멀리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갈 때 몸통이 풀려버리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내려가면서 네, 몸통이 반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네, 코어에 꼬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다음은 내려갈 때 몸통 자체가 구부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로 가야 할 로드가 분산되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동작을 좀 주의하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옆으로 멀리 가주시고 몸통이 꼬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개만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고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면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요. 꼬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그렇죠. 내려가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나는 속도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체는 전방을 주시해 주시고 그렇죠. 하체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 근력, 평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스태미너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체 운동하면 팔굽혀펴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팔굽혀펴기보다 3배 이상 힘든 팔굽혀펴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려 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코를 양손의 가운데에다 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땅에 닿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힘이 없다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갔다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내 코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갔다가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가슴의 전면부, 중앙, 후면부까지 발달할 수 있어서 아마 운동 강도가 일반 팔굽혀펴기에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가 조금 쉽다면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강도 있는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요. 네, 발은 조금 벌려주시고 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를 지면에 양손 사이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10번만 해보실게요. 코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옵니다.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내 가슴이 발달되고 가슴이 자극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나 위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동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가슴의 위, 중앙, 하면부 이 세 군데가 자극을 받으면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완전한 자세를 만들면 건강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상 없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운동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을 만들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2: .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2: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

0: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등장해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액티브 시니어는 과연 어떻게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을까요? 일본에는 재학생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쿄 도내의 이케부쿠로라는 곳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 도쿄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평일 오후 이 캠퍼스에서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학생 식당에서 낯선 풍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희끗한 고령 학생들의 학구열 현장입니다. 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기초교양 과목 수업에서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청강에 열중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자들은 실제로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에 다니는 시니어 학생들입니다.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1년제 대학 과정인데요. 주 5일 강의가 진행되며 학비는 연 40만 엔 정도입니다. 정식 학위는 주어지지 않지만 일반 대학생과 다름없이 선택 과목, 세미나 등 정규 수업을 이수해야 하고 논문 등의 이수 절차를 거쳐서 소정의 증서가 수여됩니다. 또 학생 본인이 원한다면 전공 과정 1년을 추가로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과정 재학생 평균 연령은 무려 62세입니다. 리쿄대학은 지난 2008년 고령자를 위한 평생 학습의 장으로 처음 시니어 정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건 주로 퇴직 후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긴 베이비부머들입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싶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또 한 번의 학창 시절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적 교류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인맥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학,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과 동창생이 그리운 퇴직자들. 이 둘의 만남은 캠퍼스에서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의 즐거운 상호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의 해외 유학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젊었을 때 동경했던 외국 생활과 어학 공부에 다시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던 유학 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라며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해외 유학이

일단 주로 영어 등 어학을 배우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어학도 배우고 현지 문화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어학 코스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적지 등을 관광하는 등 엔터테인먼트에도 비중을 둔 점입니다. 미국 LA에서 영어도 배우고 헐리우드 스타도 만나자. 이탈리아를 배우면서 유서 깊은 와이너리 견학 코스도 함께 가보자. 하와이의 푸른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면서 영어 실력도 쌓아보자. 이처럼 어학과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시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에는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오후 자유 시간에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취미를 즐기거나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하죠. 유학업계나 관광업계는 시니어들의 해외 유학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적이고 경제력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즉 단과이 세대가 해외 유학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일을 택한 액티브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한 회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력 파견 회사로 유명한 고레이샤인데요. 이 회사 이름 고레이샤는 고령자를 뜻하는 일본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 회사는 고령자가 아니면 입사할 수 없습니다. 고레이샤 인재풀에 등록을 위해서는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 60세 이상 7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레이샤라는 회사는 도쿄 가스에 근무하던 우에다 켄지 씨가 2000년 60세가 넘어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가 현역 시절 일을 하다 보니 도쿄 가스의 비정기적인 업무들의 경우 인력 배치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쏟아지면 직원들이 휴일 연장 근무를 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경험이 풍부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남아도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던 도쿄가스 오비 선배 직원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비정기적인 업무부터 하나둘씩 퇴직한 직원들에게 맡긴 것이 바로 고레이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주로 왕년의 일과 맞닿아 있는 도시가스 관련 업무 중심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 요일과 시간을 나누고 보면 대체로 주 3일 정도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짭짤한 용돈벌이도 되죠. 고령자의 재취업.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은 뭘까요? 최근 일본에서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찾는 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지낸 생활이 힘든 시니어들이 혼활, 즉 결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관계 비즈니스도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매 사이트처럼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혼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한 기업 회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약 59세, 그리고 여성이 약 56세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 23년 1월까지 약 3년간 회원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늙은 나이에 상대를 찾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이 혼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시니어 혼활은 고령 인구에 대한 일본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인식 변화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집단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새로운 고령 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뉴 시니어들. 이른바

액티브시니어의 등장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남을 돕고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쌓으며 자신의 효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노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령자와 DNA가 다른 일본의 젊은 노인들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새로운 고령 인류, 유쾌한 시니어가 세상에 없던 문화와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4: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5: 이거 교차 검증했나?
4: 네?
3: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5: 이거 기밀 아닌가?
4: 맞습니다.
3: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6: 이거 자네가 썼나?
4: AI가 썼습니다.
5: 그럼 출처를 써야지.
3: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5: 아, 이게 뭐야?
3: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5: 점심 뭐 먹을까?
3: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5: 아, 안 돼!
3: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5: 자네인가?
7: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국시대와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삼국사기에 나온 구장산술이라는 수학 교과서의 제8장을 말씀드렸습니다. 8장은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그럼 구장

산술의 제일 마지막 챕터는 뭐겠어요? 당연히 구장이겠죠. 여러분,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이 풀었던 구장산술이라는 수학책의 제 마지막 챕터인 제9장의 맨 처음 1, 2, 3번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다. 밑변이 3좌이고 높이가 4좌이다. 빗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다. 빗변이 5좌이고 밑변이 3좌이다. 높이는 얼마인가?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다. 높이가 4좌이고 빗변이 5좌이다. 밑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이 문제의 풀이가 수학책이니까 풀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풀이를 우리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똑같습니다. 3대 4대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변과 높이를 구와 고라고 했습니다. 원래 구는 여기서는 갈고리 구자입니다. 높이는 고자지요. 많이 못 보신 한자죠. 허벅다리 고자입니다. 높이니까 허벅다리 같지 않으세요? 네. 빗변은 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변 가운데 짧은 변을 구라고 하고 긴 변을 고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밑변을 고라고 하고 구라고 하고 높이를 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풀이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 3번 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와 고를 각각 자승하고 이를 합하여 개방하면 현의 길이다. 빗변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A좌승 플러스 B좌승 이꼴 C좌승이잖아. 근데 이걸 배울 때 우리는 좌승이란 말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좌승이란 말 아십니까? 쓰십니까? 네, 저는 좌승이라는 한자도 원래 영어를 일본 사람이 한자말로 바꾼 거를 우리가 그대로 쓰는지 알았어요. 개방이라는 말도 원래 서양 수학에 있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개방이라고 번역한 것을 제가 배우는지 알았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딱 보시면 좌승과 개방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좌승이란 말도 비록 중국의 수학책이지만 우리 삼국시대 선조들이 배웠잖아. 개방이란 말도 우리 삼국시대 선조들이 썼잖아.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었잖아. 그런데 나는 왜 이것들이 모두 서양 수학이라고 생각했을까? 아, 피타고라스 정리도 삼국시대에 풀었구나. 저는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였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는 중국 학생도 많아요. 어느 날이 강의를 하다가 중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지?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라? 모른대요.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A좌승 플러스 B좌승 C좌승 몰라? 그랬더니 안 돼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이 아, 저희들은 구고정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학자들은 구장산수를 연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안 하고 구고 정리라고 합니다. 밑변 높이 정리 되겠습니까? 그들은 구장산수를 연구했다는 뜻이죠. 우린 안 했으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이 틀린 것 아니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만 가르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도 모르는 게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실제를 연구해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삼국시대에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세계 수학사를 보면 음수와 양수가 어떤 챕터에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음수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서양 수학사를 보면 방정식을 풀면서 음수가 발견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항을 하다 보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 8장 방정 샵터에 음수와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음수 양수라는 말은 그때는 안 썼어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음수 양수를 부르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방정 샵터를 보면 정부 술로 풀어야 한다. 정부의 기술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이 플러스입니다. 발음 정자. 부는 언제 쓰죠? 부채, 부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어요? 10만 원 빚을 졌어요?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통계학에서는 그것도 재산입니다. 마이너스 재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빚 부자가 빚을 지달 때 부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과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이때 없었어요. 인도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만들었어요. 대략 언제 만들었냐면 600년대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봐도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썼단 말인가? 네,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산가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작은 나무 막대에 이걸 가지고 수를 표시했어요. 그 산가지, 우리말로는 산가지라고 하고, 예, 산대라고도 불렀습니다. 플러스 양수는 붉은색 산대를 썼어요. 붉은색 산대를 갖다 놓으면 양수예요. 검은색 산대를 갖다 놓으면 그게 음수예요. 되겠습니까? 색깔로 구분하거나, 혹은 산대를 반듯반듯하게 놓으면, 예, 그것이 양수예요. 정수예요. 쭉 수를 놓다가 비교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놔요. 비스듬하게. 그게 음수예요.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산대 이렇게 놓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은 옆으로 놓습니다. 10, 20, 30, 40, 50. 60서부터는 저렇게 표시합니다. 지금 낯설지 모르지만, 뭐 대략 한 5분, 10분만 쳐다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6347 보면 산대가 하나 옆으로 놓여 있죠. 음수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6347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수를 표시했습니다.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제곱근이라고 배우셨나요? 평방근이라고 배우셨나요? 엑사슴. 제곱근으로 배우셨나요? 네. 제곱근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구장산술에 나옵니다. 삼승은 최제곱근이라 하죠. 한자로는 입방근이라 합니다. 이것을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를 한번 보시죠. 넓이가 39억 7,215만 625보 좌승인 정사각형이 있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예, 평방근 풀이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주고 평방근을 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 다음에는 평방근, 제곱근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설명이 구장산술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피가 한번 보실까요? 190 3만 7541척과 27분의 17인 좌 3승인 정육면체가 있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X3승에서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예, 최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여러분의 선조들이 풀었던 구장산술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X3승 입방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 여기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아, 저런 것이 구장산술에 있고, 그것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그것이 그 당시 수학이었구나, 라는 사실 아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혹시 우리나라 수학이 세계 최고였던 거 아니야? 중국의 수학, 동양의 수학이 최고였던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수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훨씬 먼저 발전했습니다. 동양에는 한자의 초기 문자, 가장 오래된 한자를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거북이 등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문자가 있어요. 그걸 갑골 문자라 그래요. 갑골 문자가 언제 시대께 제일 많냐면 BC 1200년대께 제일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은나라 때예요.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라고도 해요. 은나라 때 은나라를 가장 발전시킨 왕이 있어요. 무정이란 왕입니다. 그 사람이 BC 1200년대 은나라의 왕이에요. 갑골 문자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갑골 문자의 70%가 이 무정이라는 사람, 1200년대 은나라의 왕을 했던 무정이라는 사람이 시댁 것이에요. 그런데 갑골 문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전부가 전복에 관한 거예요. 저 나라를 공격하려 하는데 좋겠습니까? 하는 점을 쳐요. 그 결과가 나와요. 우리 왕비가 아이를 뵈는데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를 여행하려 하는데 여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건 전복에 관한 기사가 거의 모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점토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진흙에 글자를 새겨요. 그 글자가 쐐기 문자에 있었어요. 한자로는 쐐기가 설이에요. 설형 문자라고 돼요. 이게 설형 문자를 쭉 써놓은 진흙으로 만든 이만한 판들이 땅속에서 발굴이 됐어요. 언제 거냐면 대략 BC 2200년대 거예요. 그런데 그 점토판이 몇 개나 발견됐냐면 50만 개쯤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300개가 수학에 관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원주율도 거기 나와요. 사각형의 넓이 내는 법, 원 넓이 내는 법, 뭐 삼각형 넓이 내는 법 이런 거다 나와요. 거기에는 1차 방정식의 문제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문제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3차 방정식의 문제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게 이 BC 2200년대의 점토판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인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동양이나 우리나라가 수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앞섰던 건 절대 아닙니다. 서양 것도 항상 같이 보셔야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넓이가 1500 18보와 4분의 3보 자승인 원이 있다. 둘레는 얼마인가? 원둘레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둘레가 뭐죠? 2파이알이죠. 2파이알이죠. 2파이알이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잠시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부피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죠. 1조 6,448억 6,643만 7,500자 3승인 공이 있다. 지름은 얼마인가? 단위가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크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인 9가 있다. 공이 있다. 지름은 얼마인가? 생각나시죠? 구체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알 3승이죠? 여기도 파이가 나와요. 조금 전에 원둘레 푸는 문제 나왔었죠? 거기도 2파이알 파이가 나와요. 그렇다면 파이의 값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원줄 파이의 값이 부장산술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거기에는 예, 원주가 나와요. 원주란 말이 거기 나와요. 파이라는 글자는 안 나오죠? 서양 말이니까. 원주란 말은 나와요. 근데 원주율에 두 가지 부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휘율이라는 것이에요. 휘율의 값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50분의 157이에요. 밀률이 나와요. 밀률의 값은 113분의 355로 나와요. 휘율의 값은 3.14가 됩니다. 이걸 구한 사람은 3세기의 유휘란 사람이에요. 3세기 시대니까 여러분 삼국지 보시면 조조가 세운 나라이죠. 우리나라. 그때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이 예. 이 원주율의 값을 3.14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2세기가 지나와서 5세기쯤에 조충지라는 사람이 나와요. 조충지라는 사람은 남송 사람입니다. 우이진 남북조 시대에 남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송나라. 그때 송나라를 당나라 다음에 세운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불러요. 조충지라는 사람이 파이의 값을 3.14159294까지 구합니다. 이걸 구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3.14가 같죠? 네, 아래 거를 밀률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밀률이라는 말 번역해 보시겠습니까? 비밀스러운 비율. 파이는 비밀스러운 비율인가요? 그렇죠. 지금 슈퍼컴퓨터로 파이의 값을 수점이야 몇 자리까지 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1조 자리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무한소수예요. 수학자들은 꿈이 있거든요. 100만 자리까지 구했는데 무한소수다. 혹시 100만 1자리부터 1415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순환소수가 아닐까? 억자리까지 구해요. 무한소수예요. 근데 혹시 억자리까지 무한소수고 1서부터 1415로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꿈을 꿔요. 그때부터 이제 순환소수가 되겠죠? 아니에요. 1조 자리까지 구했어요. 그런데도 무한소수예요. 영원히 비밀스러운 비율. 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밀률이라고 불렀어요. 밀률. 파이가 여기서는 3.14로 하는데 대체로 삼국시대는 3으로 풀었어요. 고려시대 수학 교과서를 보면 3.14로 풀었어요. 조선시대가 되면 우리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수학자들이 나오고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이 나와요. 그 천문학을 쓴 책을 보면 우리는 원주율의 값을 3.14 1옥으로 계산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되겠습니까? 조선시대 세종 때 천문학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14 1옥을 보통 조선시대에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둔 건 뭐냐면 구장산술이라는 책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그 산술책을 보면 방정식도 나온다. 방정의 뜻도 거기 나온다.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도 거기에 나온다. 원주율도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수학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를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그때부터 수학은 계속 우리나라 우리 역사에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면 수학을 잘하면 공무원이 됐어요. 산관 되겠습니까? 산관이라는 직위를 줬어요. 수학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고려 말에서 조선에 올 때 수학은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구가 쳐들어오고 거란이 쳐들어오고 네, 또 국내로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이러한 외적의 침략을 다 막은 게 이성계 장군입니다. 너무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조정에서 계급을 점점 올려줬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요새 말로 하면 국무총리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이성계가 딱 보니까 국고가 비어있어요. 관리들에게 줄 녹봉, 복록이 없어요. 왜? 그래 가봤더니 정부미 창고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왜 정부미 창고가 비어있어? 농지세를 받았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이 나라 농지의 대부분을 권력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력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농지세를 안 냈어요. 아십니까?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사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안 물렸어요.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는 고려 왕조가 망한다. 그러니까 전제 개혁을 하자. 발전자예요. 요새 말로 하면 토지 개혁이에요. 다 권력자들 장원 여기서 토지 뺏자.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정식으로 농지세를 받자. 그래야 고려 왕조가 틈실해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가 되어서 이 전제 개혁을 실제로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땅을 얼마를 확보했냐면 80만 결을 확보했어요.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전제개혁, 토지개혁 했지만 저거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아직도 기득권층이 숨겨놓은 땅 굉장히 많아 하고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100만 결을 확보했어요. 그만큼 조선은 재정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됐어요.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종 하면 뭐 악률, 음악률을 정비하고 한글을 만들고 하니까 조금 나약한 왕 같죠? 아닙니다.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 토지개혁 했지만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독종 우리 아버지 토지개혁 했어. 저거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다시 하자 하고 전국적으로 다시 했어요. 누구를 보내냐면 측량술을 완전히 익힌
예, 수학자들을 다 보내.

했어요. 그래서 숨겨놓은 땅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얼마를 확보했냐면 180만 개를 확보했어요. 태조 이성계보다 몇배 늘었습니까? 2배 이상 늘었죠. 이 작업을 끝내고 세종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종실록 25년 11월 17일 자를 딱 보면 수학은 국가행정의 필수적 기능이다. 최근 농지를 등급별로 측량하는데 이순지, 김담 등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계산할 수 있었겠는가? 이순지, 김담이 누구냐면 조선 최고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순지가 한 일은 뭐냐? 아라비아에는 달력이 있어요. 회회력이라고 하는. 원나라에 온 회회력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선 정부에 와 있었어요. 이순지 때 세종은 명령을 했어요. 조선 이 땅에 맞는 조선을 표준시로 하는 달력을 만들 수 있는가? 이순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인지를 중심으로 한 천문학자들은 중국의 달력을 한양 표준시에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이순지란 사람은 아니야. 중국 달력이 더 정확한 게 아니야. 저 아라비아에서 만든 회회력이 훨씬 더 정확해. 그래서 메카 표준시의 회회력을 한양 표준시로 맞춘 작업을 했어요. 이것이 칠정산 외편입니다. 정인지가 만든 게 칠정산 내편입니다. 칠정산 외편이 훨씬 정확했어요. 이걸 만든 게 이순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러한 위대한 수학자가 세종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말한 것입니다. 보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이걸 계산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문장 보실래요? 널리 수학을 익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랬어요. 수학은 이처럼 예, 조선의 정치와 행정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이러한 수학의 연원이 부장산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부장산수라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서부터 방정식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있었다. 피타고라 정리도 있었고 음수양수도 있었고 예, 개방근, 평방근을 구하는 것도 있었고 원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우리 역사는 정말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왜 우리는 무심히 없었다고 생각했을까? 없었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못 봤죠? 그런데 왜 없었다고 생각했을까? 아, 나에겐 하나의 우상이 있었구나. 당연히 삼국시대에는 수학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우상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이 우리 선조들이 지내온 역사를 보는데 하나의 편견을 만들었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 정말 진실로 한번 삼국사기를 보는 관점을 가져보자. 그런 안목을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니까 우리 삼국시대 선조들 수학 공부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 드세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야 다부탁도 나오고, 구부사도 나오고, 익산 밀익사지 석탑도 나오고, 강서대매도 나오고, 문영왕궁도 설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취미는 과학 제작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자, 우리 과학자분들이 이 보상금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받아요?
0: 일단 당신은 안 돼요.
1: 오, 왜요?
0: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1: 아니요.
0: 그리고 지금 주식이 잘 되고 있잖아요.
1: 누구보다 정신
0: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둘이 안 돼요. 대상은요, 오직 장홍재, 이대한 이 두 분입니다. 자그마치 보상금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0만 원이요?
0: 예.
1: 와.
0: 사이언스 게임. 자, 여러분들 앞에 카드가 두 장씩 있죠.
1: 네.
0: 카드에는요, 나누기와 모두 갖기가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나누기를 선택하면은 평화롭게 돈을 두 분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나누기를 했고 한 명이 모두 갖기를 했다. 그러면 모두 갖기를 선택한 분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둘 다 모두 갖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택

0: 전에 두 교수님들 서로 뭘 선택할지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1: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둘 다 힘든데.
2: 그렇죠.
1: 솔직히 좀 같이 갑시다.
3: 아, 당연히 그런데 믿어도 되는 거예요?
1: 믿음직스럽잖아요.
4: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3: 1에서 제가 나누기를 했는데 모두 갖기를 하시면 저는 빵 100이라서 지금 바로 밑밥 까시는 건...
1: 저를 믿으십시오. 같이 갑시다.
3: We go together?
0: 자, 준비됐어요? 본인들이 일단 골라요. 고르고
2: 뒤집어서 줘요. 네,
0: 뒤집어서 주세요.
2: 뒤집어서. 아, 궁금하다.
0: 누군가는 나눔이냐? 네. 누군가는 꺼져라, 독식이다. 다 먹을란다.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먼저 공개를 할까요?
4: 어, 왜 이렇게 긴장돼? 이게 뭐라고 긴장돼?
0: 이대한의 카드.
2: 오!
0: 나누기.
2: 야.
0: 자, 이 교수님은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누기. 왜죠?
3: 모두 갖기를 선택하면 장홍지 교수님이 100만 원을 받잖아요.
0: 네.
3: 그러면 장홍지 교수님 뜯어먹으면 되니까.
0: 아, 뜯어먹겠다. 난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장홍지 교수님의 자 선택은 하나, 둘, 셋! 야! 아~ 모두 갈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모두 갈기를 선택한 우리 장홍지!
4: 감사합니다.
0: 자, 모두 갖기를 선택을 했는데, 예, 왜요?
1: 왜냐면 뭐, 어차피 같이 못 벌면 덜 억울하고.
4: 아, 그럼요.
1: 그래야 같이 나눠가지면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죠. 심적으로. 아, 내가 그때 그것만 했었다라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3: 아니, 근데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저를 기만하셨어요?
1: 아, 그래야 제가 혼자 지금.
0: 기만이라뇨. 기만이라뇨. 예. 이게 맞죠. 예, 나눠갔다뇨. 예, 예, 예.
3: 그 봉투 열어보세요, 근데.
1: 아, 왜요? 안 돼, 안 돼. 부정타요.
0: 절대 사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오늘 게임으로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뭐 해보긴 해봤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한 거죠?
5: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사실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0: 아, 게임 이론.
5: 네.
0: 아, 게임 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이게 정확히는 저희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게임 이론.
5: 사실 이 게임 이론이 네.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특히 생물, 진화 같은 데도 그렇고 게임 이론이 쓰입니다.
0: 아...
5: 그래서 꽤나 흥미로운 이론이거든요.
0: 야, 나는 이거 그냥 약간 우리 좋아하는 그 게임 네. 이런 게임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생각했거든.
5: 네.
0: 근데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5: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게임 이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게임 이론의 전문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죠!

0: 아, 환영합니다. 아, 예.
1: 전혀 게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2: 예,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게임 이론을 가르치는 경제학자이고요. 최정규라고 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 취민연구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네. 과학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게임을 안 하시죠?
2: 안 하고요.
0: 어,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2: 분석을 하고요.
0: 아, 진짜요? 네, 뭐. 오,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교수님. 저는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러면 공부를 만약에 하면은 게임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알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사실 이기는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한테 얼마가 돌아올까의 여부가 내 선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뭐 전략적 상황이다, 개인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게임 이론이라는 건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0: 일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이 게임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화로운 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2: 제가요?
0: 네. 뭔가 흥미진진하고 아 뭔가 약간 도파민 터지는 이런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0: 아, 어떤 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그게 사실 선택을 안 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고요.
0: 분석이요? 네.

0: 나누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모두각기를 선택하는 게
1: 먹는다.
0: 어. 그러면
2: 소리밖에 없네.
0: 어떤 경우가 돼도 나는 모두각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네요.
0: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두각기를 선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2: 근데 이제 모두각기를 했다가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지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딜레마 이렇게
1: 딜레마 한다.
0: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졌다. 딜레마 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다. 이거는 딜레마인 거예요.
1: 딜레마. 그렇죠.
2: 또 생각해 보면 딜레마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못 가질 거 너도 갖지 마 하면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손해본 건 아니니까.
0: 어떤 전제를 사실상 하고 출발을 하냐면 네. 모든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이 갖고자 애쓸 거다. 근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 결과를 못 얻었다. 그런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게임 이론을 가르치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2: 죄수의 딜레마요?
0: 말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네. 쫓기고 있어요.
3: 이러면은 우리
0: 두 분 하시겠어요?
2: 네, 저희가 이제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도둑 둘. 네.
0: 오케이. 그래서 경찰이 두 사람을 잡아갔는데 네. 증거를 확보를 못했어요. 둘을 이제 각방에다가
2: 굴려놨죠.
0: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한 사람의 자백이 필요하다. 두 사람 다 자백하면 5년 형식 살게 우리가 갈 거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1년씩 살게 하겠다. 네. 오케이, 이제부터 본론. 근데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 자백하는 사람은 곧바로 풀어주고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괘씸죄까지 더해서 7년.
2: 야, 달콤하네. 달콤해.
0: 상대가 불었어요. 네. 그럼 뭐가 나한테 제일 좋죠?
2: 나는 형
0: 불어야죠.
2: 무조건 불어야죠.
0: 불면
2: 상대가 분 걸 알면 나도 불어야 돼.
0: 부는 게 낫고 네. 상대가
2: 안 불었다.
0: 안 불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형량을 제일 줄이죠?
3: 나도 불어야죠.
0: 그냥 불어야죠.
3: 네.
0: 그죠? 왜냐면 그냥 불면 나가니까. 곧바로 나가니까.
2: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서로 불겠네 그러면.
0: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부는 게 형량을 최소화시켜.
2: 어떨 거야? 불 거야 말 거야?
3: 믿습니까 저를?
2: 어?
3: 저를 믿습니까?
2: 믿으니까 같이 걔네 집에 들어갔지.
3: 그러면은 저는 한번 끝까지 참아볼게요.
2: 네. 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 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2: 얘가 다 꾸며낸 거예요.
0: 두 사람 다 자기 형량 줄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3: 그렇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형량을 5년씩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
2: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의리가 없어요.
3: 아, 그럼요.
2: 그럼 다 불잖아.
3: 아, 우리끼리 무슨 의리입니까? 아,
2: 진짜로 우리끼리. 빠져나오셔야지.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경제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0: 우리가 만일 죄수의 초점이 바뀌면 경제학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딜레마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좀 파고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2: 보이지 않는 그죠? 손?
3: 애덤 스미스.
0: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를 출발시킨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해도 시장이 잘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딜레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득이 안 간 거잖아요.
2: 그렇죠. 아, 맞네요.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왜 생겼을까?
2: 어떤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뭐 예를 들어 어촌마을이 있다. 이 어획량이라는 게 이게 사실 유한하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 그럼 앞으로 절제하자. 네. 그래 남들이 다 절제하잖아요. 맘 편히 잡아도 이 어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없어요. 남들이 절제를 해주니까. 남들이 그럼 절제 안 하고 다 잡는다. 내가 안 잡아도 어차피 망할 어장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때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0: 이 경우도
2: 똑같네요.
0: 이게 또 비극인 게 똑같은 딜레마가 사실상 또 여기도 숨어 있는 거죠.
2: 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0: 아, 나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2: 그렇지.
0: 그죠?
2: 난리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인 거.
3: 경제학은 약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아 이기적인 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이런 경우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기심을 좀 줄이는 거,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득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그게 딜레마가 되지 않게 뭔가 제도나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떨까? 그죠? 두 네.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2: 두 번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고쳐서 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고쳤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고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낫죠. 그죠?
1: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경제학자들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그게 가능한 한 일인가? 사람만 믿었다가는 낭패 아닐까? 아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3: 그렇죠.
1: 그게 좀 안전한 상황 아닐까? 그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
2: 또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1: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예. 보이는 손을 한번 만들어보자.
2: 아예 보이는 손을 예. 만들자.
1: 남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득이 추가적으로 돌아가도록 해보자. 거짓말을 하는 거를 못하게 막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 이러저러한 벌금을 때리거나 이러저러한 벌을 내리면 이 사람이 착해진 거는 아니지만
2: 지키려고 한다.
1: 지킬 걸 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몇 겨 있으면 뭐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때 시민을 좋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규칙을 좋게 만들 거냐. 그래서 좋은 규칙은 좋은 시민을 대체한다.
2: 아하.
1: 뭐 이런 생각들을 맞네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네. 야, 나는 경제학자가 그 이익을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
3: 주식시장 같은 거요.
2: 주식은 좀 어떻게 작동하냐.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걸까? 라는 거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설문조사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걸까요?
1: 경제학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네. 물어봐서 얻은 답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한 가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4: 경제학자들한테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뭔가를 찾아내자.
4: 네.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을 때도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게 해보자.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불어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실험이라는 거를 해요.
2: 실험이요?
4: 아, 진짜로 실험을 해요?
1: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듣기로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이라는 거를 실제 돈을 주고 하는 거죠.
4: 네.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뭐 배신을 선택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끝까지 버티는 걸 선택할까? 뭐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임을 뭐 사실상 한 1980년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위스콘신 대학의 마웰하고 웨임스라는 사회학과 교수들이 뭐 경제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이럴 때 다 배신을 한대
4: 네.
1: 진짜 하나 한번 해보자 웬걸 50%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전화했겠죠. 얘네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던데 실험 잘못했을 거야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해보겠죠.
2: 실험 잘못됐다.
1: 그러니까 또 전화해보면 야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거야. 돈 좀 올려봐. 그래서 돈도 올려보고 실험도 다시 해보고 여러 방식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다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이상하게 예측한 거다.

0: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그룹하고 게임을 했는데,
1: 네.
0: 근데 거기서 협력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나온 거죠.
2: 아, 원래는 절반 정도?
0: 절반 정도
2: 그
0: 나오는데.
2: 그전에는 모두 다 절반 정도 나왔는데.
1: 아, 어떤 집단이에요, 거기가?
0: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들
1: 이게
0: 게임을 하니까.
1: 50%가?
0: 예,
3: 심지어 대학원생이요?
0: 그러니까 딱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집단이 경제학자들.
1: 아, 아이러니한 게 20%면 보통 이제 약간 범죄 집단이라든가 사기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서 실험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엄청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예? 이기적으로.
0: 되게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왜 이럴까? 첫 번째 가설, 배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
1: 아, 배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 돈을 배우니까.
0: 극대화 문제 풀고, 자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하는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배우니까 그랬다. 이게 쉽게 우리가 그거는 검증할 수 있는데, 1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1: 그렇죠.
0: 4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뭐, 그런데 이게 1학년 애들한테 하나, 4학년 애들한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1: 진짜요?
0: 네, 별 차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경제학자는 이기적이다가 딱 통하네요.
0: 그래서 두 번째 가설, 아, 그런 애들이 경제학과를 가나.
1: 왜냐면 1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그렇고 했는데, 아, 그럼 이거 인간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좀 더 이기적이다.
3: 경제학의 기본 소양.
1: 이거 어떻게 보면 팀킬 아닙니까? 교수님도 경제학자인데?
0: 그래서 예. 우리 사랑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어떻게 행동을 하나를 보려고 얘네들 따로 모아서 네. 한번 해봤더니 협력률이 진짜 낮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진짜 낮아요.
1: 야, 이게 학생들도 그렇구나.
0: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비협력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얘네들이 유독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1: 아,
0: 예. 그래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굳이 협력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
1: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0: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상대방이 지금 협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1: 네.
0: 얘네들의 협력도는 남들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3: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결국 생각보다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럼
0: 거죠.
3: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좀 더 믿게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다 가정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나요?
0: 그래서 일부는 예 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분석하니? 그러면 아까처럼 그게 안전한 가정이니까.
1: 경제학자와 함께하는 취미는 과학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4: 진짜로요?
1: 저는 이런 그 이기적인 경제학자분들하고 다른 방송을 런칭해서 경제학이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4: 아, 세상을 경제학자의 네. 마인드로 말아보기.
1: 그렇지. 이게 팩트가 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 아까 뭐 수학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했다고. 그럼 게임 이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0: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게임 이론은 1920년대에 이제 천재 과학자라고 알려졌던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포커 게임을 보면서 그런 포커 게임이 이제 누구나 이제 또 나한테 손해를 크게 만들려고 제로섬이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시작이 알려졌다.
1: 폰 노이만. 우리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4: 네.
1: 그 저기 뭐야 핵폭탄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예.
4: 플루토늄 압축하고.
1: 근데 이분이요? 이분 과학자인데?
4: 맞아요. 사실 폰 노이만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3: 원래 화학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4: 경제학도 했었고 특히 컴퓨터 계산 분야에서 완전히 큰 업적을 쌓은, 기초를 쌓은 분이죠. 저희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 우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에요.
1: 폰 노이만.
3: 네. 그런 게 진짜 어느 분야를 봐도 산더미처럼 있는 천재입니다.
1: 대단한 분이에요. 항성, 이대한, 우리 또 장홍재, 최정규 모든 분들을 합친 예, 네, 이분들을 다 하나로 합친 사람 아닙니까?
3: 합쳐도 안 돼요?
1: 합쳐도 안 됩니까?
4: 저희는 안 돼요.
1: 야, 근데 과학자면서 경제, 물리 모든 걸 다 통합을 하셨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게임 이론이 경제학이랑 과학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천재들이

0: 전쟁에 불려가요.
1: 그렇죠.
0: 상대방이 이제 암호 코드를 분석한다거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거나 이제 50년대가 되고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 이기는 전략을 찾을까
1: 지면 안
0: 이런 걸 이제
1: 되니까.
0: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대방하고 핵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파국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등등이 이제 인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풀기 시작을 했던 것
1: 그때
0: 같아요.
1: 이제 아까 보면 그 냉전에 또핵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둘다안 쏘면 제일 좋은 건데,
2: 그렇죠.
1: 나만 쏘는 게 제일 또 유리하기도 하고,
2: 오.
1: 둘다 쏘면 한국 다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0: 둘이 힘이 비슷할 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공격할 때 항복하면 자존심은 깎이고 그 이유가 암담하긴 해도 피해는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져줘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3: 치킨 게임.
4: 그렇게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1: 게임이에요?
0: 내가 지금 져줘야 되나 끝까지 싸워야 되나 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도 많이 쓰였고 뭐 그래요.
1: 모두 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0: 그러니까요.
1: 한쪽이 무조건 난 쏴야 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0: 그게 그것도 재밌는 답일 것 같아요.
1: 게임으로 따지면 딜레마로 죄수의 딜레마로 따지면 무조건 나는 쏴야 되거든요 지금.
0: 네. 근데 이제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쏘겠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확신시키면 상대방도 쏘는 게 유리한 게임인데 지금 이 치킨 게임에서는
1: 네.
0: 상대가 100% 확률로 쏜다. 그럼 나는 안 쏘는 게 낫거든. 둘다 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만드는 거죠.
1: 바꿔본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이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트럭 막 전속력으로 가다가 먼저 핸들 꺾는 애가
1: 진다.
0: 치킨, 쫄보, 끝까지 버티는 애가 짱. 이 게임을 한단 말이죠.
1: 죽는 줄줄에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인가?
0: 그런 거죠.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핵전쟁이나 뭐 이런 군비 경쟁이나 뭐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해법을 하나 토마스 쉐일링이라는 분이 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으세요?
1: 일단 먼저 기세가 중요하죠.
2: 그렇죠.
1: 내 수틀리면 쏠 거야. 나 쏜다. 쏴. 나쏠 놈이야. 나 돌아 있어. 난 쏘는 놈이다. 상대가 먼저, 아이고, 저는 저 미친놈 저 피해야겠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0: 근데
1: 그렇잖아요. 쟤는 미친 애야. 쟤는 피해야 돼.
0: 그래요. 바로 그건데, 백날 내가 나는 쏠 거야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그거를 왜 믿어줘야 되냐고.
1: 아, 안
0: 뭐,
1: 믿겠다.
0: 상대가 안 믿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에서 나는 절대 안 꺾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봐.
1: 아, 그렇죠.
0: 그죠? 그러면 진짜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1: 그렇긴 하죠.
0: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러는데,
1: 아,
0: 핸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2: 아, 그런 거
0: 그래서
2: 같구나.
0: 상대한테 핸들을 뽑아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꺾고 싶어도 못 꺾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걸 알면, 아, 얘는 핸들이 없는 애기 때문에,
1: 난 직진이야, 무조건.
0: 얘는 무조건 직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4: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적이네.
1: 그냥 핸들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출발할게! 이러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서.
0: 그래서 셸링이 뭐라 그랬냐면,
1: 셸링이.
0: 핵을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게 만드는 데 있다.
2: 그럼 게임 이론적으로 누가 핸들 뽑아 보여줬으면 제 입장에서도 핸들을 맞뽑는 게 게임 이론상 맞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뽑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다시 꽂을 수도 있습니까?
0: 그건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근데 내가 이쪽에서 핸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면 상대가 웬만하면 쫄지 않겠어요?
2: 이 선수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냉전기 이후부터는 게임 이론이 이게 중요해진 겁니까?
0: 가만 보니까 이게 전쟁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을 한다. 할까 말까. 그 다음에 20%를 할까 30%를 할까. 경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0: 그다음에 뭐 생물학에서 동물들이 먹이를 두고 싸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배우자를 놓고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게임적인
1: 다
0: 상황이더라고요.
1: 게임이론이 생물학 분야에서도 쓰인다면은 우리 이대한 교수님, 게임이론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진화생물학은 생물학 분야 내에서도 게임이론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이고 많이 들어와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도 사실 일종의 게임의 연속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뭐 서로 먹고 먹히는 거 아니면 그렇지. 자원을 나누는 그렇지. 거. 그래서 게임이론과 진화생물학을 융합한 역사도 사실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됐고요. 저도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무화과 존벌.
1: 아, 무화과 존벌. 예.
2: 기억나시잖아요.
1: 아, 알죠.
2: 그럼 무화과 존벌이 암열매로 들어가냐, 순열매로 들어가냐.
1: 분명히 달리지.
2: 다 그렇죠. 게임이잖아요.
1: 그렇지.
2: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게임 이론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가 또 이 무화과 존벌을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자연계는 보통 적자 생존은 아닙니까? 네. 동물 세계에서도 인간처럼 뭔가 이게 전략 싸움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을까요?
2: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게 힘이 세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고.
1: 아, 자연계.
2: 네, 그거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저희 뭐 의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재밌는 전략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의태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실 다 게임 이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진화적인 게임 이론 뭐
0: 이렇게, 라고 하죠.
2: 네. 네.
1: 동물도 사람처럼 약간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펼친다라고 보면 될까요?
0: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론을 해나가지는 않겠지만 동물들은 고민 안 하고 얘네들은 딜레마를 푼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3: 아, 고민을 안 하고?
0: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렇죠.
0: 꿀벌들의 집단을 보면 이 수천 마리의 꿀벌이 멸종 안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진화생물학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1: 개미도 그럴 거고.
0: 개미들도 그런 거고.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했을 때 환경에 더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건데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기, 물 뭐 이런 무생물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적 환경을 포함하고 그 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적자 생존은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을 잘하는 생물들이 살아남았다. 근데 그게 걔네들 생각을 하고 막 우리처럼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생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히 그렇지. 행동들을 통해서 게임을 잘했던 애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퍼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게임을 할 때도 이기는 게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수컷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뿔을 막 진화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뿔을 진화시켰으면 아마 굉장히 치명적으로 뿔들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각도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심장을 노릴 수 있게 만들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네들은 왜 뿔이 이따우로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뿔들이 나는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뿔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뻗어서 얘네들 싸울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싸워요. 그다음에 날카로운 뿔을 또 이렇게 막 꼬아요.
1: 꼬아요.
0: 그래서 사실 그게 치명적이지 않게 만든
1: 거예요.
0: 그렇게 하는 게 얘네들한테 더 이득이 됐던 거죠. 네. 자손을 더 번성시켰든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득을 만들어줬겠죠. 그걸 보고 이제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1: 자연이 선택했다.
0: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환경에서 제일 적합한 게 선택되었을 거다.
3: 이런 진화 게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뭐 동물들이 사용하는 흥미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0: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꿀벌들은 왜 배신을 안 하고 협력을 할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 알고 보면 되게 혈연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연 집단일 때 이게 왜 그러면 협력이 유지가 될까? 아까 그 게임을 동생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갖기 나누기 게임을 100만 원 갖고 동생이랑 했다.
1: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담합이 되죠, 그냥.
0: 그러니까
1: 네가 갔든 내가 갔든 가지면 좋은 거 아니냐. 혈연이잖아요, 혈연.
0: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다 갔더라도
1: 손해보지
0: 나한테
1: 않는다.
0: 뭔가

0: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1: 그렇죠.
0: 이제 가령 그 얘기를 이제 유전자가 생각하기에 나를 갖고 있는 예로 하여금 협력을 하게 만들면 상대방한테 저기도 지금 내가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복제도 했으니까. 네. 그럼 얘가 쟤를 도와주면 결국에 나를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2: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0: 이득이 되는 거죠. 쟤한테 지금 내가 있을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형제 자매면 50%, 부모 자식이면 50%, 이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그게 확률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 그럼 저 확률이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1: 그렇지,
0: 해요.
1: 그렇죠.
0: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혈연 선택 이론이다.
1: 혈연이면 네가 100을 가져도 네가 나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니까. 예.
2: 그런 혈연 관계들이 협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벌레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어주면 오히려 살아 공생 관계처럼 살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0: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호혜성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1: 하는데 호혜성?
0: 호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고 상대가 나를 안 도우면 나도 안 돕고
1: 아, 토마시 같은 거예요?
0: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저 남미 지역에 저 흡혈박쥐라는 게 있대요.
1: 흡혈박쥐요?
0: 피를 뽑아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사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허탕치고 오고 허탕치고 오고 그런 이제 힘이 빠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오늘 배불리 먹고 온 애가 걔한테 가서 자기가 먹고 온 거를 다 토해서
1: 헌혈을
0: 나눠 먹는데 헌혈을 하는 거죠, 말하자.
1: 배고픈 애한테요, 가가지고.
0: 가서. 근데 이게 혈연이 아닌 애들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예전에 나 굶었을 때 준 애.
1: 아, 보은이구나.
0: 보은이죠. 이걸 호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니.
0: 그거를 이제 티폴텟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1: 티폴텟?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요.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로버트 악셀로드라는 정치학자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게임에서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제출을 하면 진짜 실제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끼리 게임을 하게 해서 제일 높은 보수를 얻는 애를 승자로 발표를 하겠다.
1: 토너먼트네.
0: 그중에서 1등을 한 전략이 티폴텟이라는 이름의 전략인데 이거 딱 네 줄짜리 전략이래요. 컴퓨터 코딩으로.
1: 아 진짜로요?
0: 예. 일단 협력하는 거로부터 시작해라. 상대가 바로 직전기에 협력했으면 협력해라. 상대가 직전기에 배신했으면 배신해라. 이게 끝.
1: 야 이거 완전 서바이벌 게임이네. 교과서네.
0: 끝.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너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죠.
1: 와. 서바이벌 게임 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보면 처음에는 다 같이 협력을 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편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티폴텟이 다 나오네요.
0: 그게 이제 티폴텟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약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티폴텟이라는 거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1: 뭐예요?
0: 그러니까 얘가 잘 작동을 하려면 무지무지 오래 해야 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다. 내가 오늘 선물을 주면 내 다음에 또 선물을 주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는 이유는 아까운데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면 내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건 내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계속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토너먼트 할 때 200번씩 했대요.
1: 아, 진짜요?
2: 많이 했구나.
0: 그러니까 이제 티폴텟이 1등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한 거죠. 근데 만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그럼 그 방법은 못 쓰는 거죠.
3: 그 처음에 그냥 무조건 나쁘게 하는 전략 있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런 전략도 유리하고 끝날 때쯤 돼서는 딱 치고 나오는 것도 유리하고.
2: 근데 인간 사회라는 게 동물 사회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고려할 게 많은데 이것도 티포테 전략이 잘 통하는 거예요?
0: 디폴트 전략이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잘 통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디폴트 치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안 통할
0: 그래서
1: 수 있다.
0: 이제 사실 인간

0: 사회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한다.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주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쟤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 수도 있고, 쟤는 맨날 보니까 등만 쳐먹고 다녀. 맨날 배신해. 이런 평판이 또 돌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제 자기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 거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도움이 돌려받으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왔다. 이런 건 우리가 간접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1: 간접
0: 합니다.
1: 보였어.
0: 간접적으로 호혜적인
1: 그러네요.
0: 거죠.
1: 내가 이쪽에다가 도움을 줬는데
0: 돌고 돌아서
1: 나한테 왔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뭐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이렇게 또 섭외들이 계속해서 막뭐 오게 되는 게 이것도 약간 간접 호혜성이라고 보면 될수 있잖아요.
0: 바로 그거죠.
1: 그렇죠.
2: 예.
1: 그럴 수 있는 거죠.
2: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 드라마 혈연 선택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성 협력하는 걸 얘기를 하고, 박쥐 정도 왔을 때는 직접 호혜성. 그러니까 내가 피를 얻어먹었던 그 박쥐에게 다시 돌려준. 근데 이 호혜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능이 발달해야
1: 발달해야
2: 되잖아요.
1: 되죠.
2: 기억해야 되잖아요.
0: 그렇지.
2: 근데 간접 호혜성까지 가면 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
2: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1: 동물은 안
2: 사례들.
1: 되겠는데 인간만 되고.
0: 그러니까 평판이 중요하니까
2: 아, 네.
0: 이거는 되게 인간적인 얘기인
3: 근데 지금
0: 거죠.
3: 이야기한 호혜성이나 뭐 협력이나 모든 게 동물보다 인간이 복잡할 것 같은 게 인간은 아무래도 직위든 나이든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상황도 많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선택은 동등하다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위계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0: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위아래가 있을 때 윗사람이 나한테 협력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1: 그렇죠.
0: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거, 뭔가 열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동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했을 텐데, 우리도 협력을 얘기할 때 사실 동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협력을 생각을 해야지, 위아래가 막 있는 상태에서 협력을 얘기하면 누구는 협력하고 누구는 협력의 결과물 가져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1: 우리
0: 같아요.
1: 경제학자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내가 줬어요. 근데 저쪽이 안 줬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박쥐처럼 손절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아, 줬다. 난 아가페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경제학자한테 묻습니다. 좀 이기적이셔야 되잖아요. 자, 묻습니다. 예.
0: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1: 네.
0: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제가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사람한테 뭘 줬을 때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부러운
4: 당연하다라는
1: 것도
4: 듯이.
1: 없고 그러면은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손절을 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게임 이론을 통해가지고 오늘 좀 느낍니다.
0: 그게 티폴텟이 하는 일이고,
1: 티폴텟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티폴텟에 좀더 멋있게 얘기해 보자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협력에 얹혀서 살고자 하는 개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1: 그렇죠.
0: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극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킬까? 내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이다. 내가 활동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가페적이면 나는 활동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너무 이기적인데. 목이 아니야, 목이.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들 이제 티폴텟 같은 거를 쓴다. 적어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력할 의사가 없으면 나도 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협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제일 수도 있는 거죠.
1: 우리 교수님,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3: 직설적인.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이제
1: 그러니까.
3: 많다.
1: 그 착한 사람이 손해보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묻습니다.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람이세요? 어떠세요?
0: 저는 아가페적인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1: 아이,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그 누님이 좋아요.

0: 아니거든요.
1: 그래도 우리는 협력 집단이에요, 그죠? 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그렇죠. 그 일의 결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 거 같냐면 협력적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2: 그 맞습니다. 네. 당연하죠.
1: 뭐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제 아담 스미스 당시의 그런 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덕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덕은 아무 소용없다. 이게 제 사람 얘기예요.
2: 아, 명언이네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옳다고 해야 되기 옳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 얘기는 별로 안 먹히고 그게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해라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후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사회 만들면 좋은 건 거죠.
2: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기는 하겠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오늘 게임 이론을 배워봤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셨는지 살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배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배신한 분의 얘기를 먼저 좀 해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4: 아, 뭐 당연히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엔 우선 협력하는 게 말씀대로 제일 현명한 선택 같아서 앞으로 게임 이론을 좀 참고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2: 강태범 이대한 교수님 어때요?
3: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의 또 역사의 풍파에 따라서 협력보다는 또 배신과 또 서로 말하자면 또 안 좋은 길로 가려는 뭐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가려는 길이 있는데 이 게임 이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서 배신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 교수님 뭐 처음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1: 저는 재밌었는데요. 네. 뭐 과학자분들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2: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네.
1: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2: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야.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5: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2: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5: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6: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2: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5: 포기할지,
2: 주락할지.
5: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네.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2: 이 법칙이 끝났대요.
5: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2: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5: 얼마든지 일어나요.
2: 아, 얘기해 주세요.
5: 이게.
7: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약 관련된 주제 마지막 날입니다. 서비스 예약, 영어로 뭐라고 하죠? Appointment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주에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시간대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예약이 꽉 차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약 관련된 얘기를 누구나 대화할 때 정확하게 어떤 동사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추가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옮기다, 늦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예약 시간을 변경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change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문장이 늘려면 뭔가 콜로케이션이 필요하겠죠? Change one's appointment. 예를 들어서 I want to change my appointment. Maybe I should change my appointment. Do you think I should change my appointment? Change my appointment. 그쵸? 소유격만 넣어주시면 돼요. 본인 거면 my, 남의 거면 your. 이런 식으로. 자, 들어보겠습니다.
1: Change one's appointment. Change one's appointment.
0: 변경도 있지만, 우리 옮기다도 있죠? 예약을 옮길까? 예약을 오후로 옮길까? 옮기다. 밀어요. Move. 그쵸? 이동시키는 거죠? Move my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그쵸? 물론 이제 ones를 넣어도 되고요. 이게 누구 건지에 따라서 move my appointment, move your appointment 소유격을 넣어줘도 되는데 본인 시점에서 이건 연습해 볼게요. I think I should move my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이렇게 갑시다. 들어볼게요.
1: Move one's appointment. Move one's appointment.
0: 자, 늦다는 어떻게 할까요? 늦다.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늦은 거죠? 근데 여기 for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내 예약이 3시였는데 내가 3시 30분에 도착했네? 그럼 나 늦은 거죠? I was late for my appointment 하면 되겠죠? 됐죠? Be late for 소유격 appointment 이렇게 들어볼게요.
1: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0: 그래서 읽는 연습하실 때 저희는 원형을 드리느라고 자꾸 원스를 드리는 거고 원스로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처럼 자 일부러 마이를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마이로 다 연습하세요. 읽는 연습할 땐 어차피 내 중심을 연습해서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 할 때는 살짝 유어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마이로 연습하세요. 웬만하면 이거 입에 붙일 때나 예약 시간에 늦고 싶지 않아. 마이 넣어야 되거든요. 나 예약 시간 늦고 싶지 않아. 나 빨리 갈래. 나 3시야. 나 3시 늦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부정문.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그죠?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나저 예약 잡혀 있는 거 늦으면 안 돼.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강세 주세요.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예약 시간을 뒤로 좀 미루다. 요거 하고 1시간 뒤로 미루다. 3시로 미루다. 요거 해 볼까요? 자, 미루다니까 아까 change하고 move 동사는 알겠어요. 그 미루다. 약간 좀 밀다. 밀다. push예요. push. 근데 뒤로 미는 거니까 push back. 이해되세요? push back. 뒤로 미는 거예요.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왜요?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가야 돼요. push back이 아니라 push back. One's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one's appointment.
0: I think I should push back my appointment. 예약을 뒤로 좀 미룰까? 네. 그날 뭐 2시에서 3시로, 3시에서 4시로 이런 식으로. 자, 1시간 뒤로 미루다는, 자, 일단 my appointment가 좀 기니까 is로 바꿔볼게요. is 뭐예요? appointment라고 생각하세요. Push it back by an hour. 1시간 뒤로 미루는 거니까 1시간이라는 어떤 그 덩어리를 그만큼의 단위로 쓰는 거죠. 그래서 by예요. by an hour. push it back by an hour. I think I should push it back by an hour.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예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1시간 정도 미뤄야겠다. push it back by an hour. 그렇죠? 부동사니까 여기다 힘을 주는데 대명사 들어갔으니까 양쪽에 힘 줄게요. push it back by an hour. 들어볼게요.
1: Push it back by an hour. Push it back by an hour.
0: 뭐뭐만큼이니까 by예요. 자, 3시로. ro는 뭐예요? 정확하게 3시 딱 이거죠. 그러면 글로 보내야 되니까 전치사가 to로 바뀝니다. Push it back to 3 p.m. 1시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 뒤로 밀어서

0: 3시로 잡았으면 해. I want to push it back to 3 p.m. 자, 뭐 예를 들어 뭐 전화한다면 Hi, I want to push back my appointment. I want to push it back to 3 p.m.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들어볼까요?
1: Push it back to 3 p.m. Push it back to 3 p.m.
0: 좋아요. 자, 넣어봅시다. 나 예약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뤘다? 나 예약 시간 1시간 뒤로 미뤘어. 과거예요. 미뤘어요, 이미.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Yes을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예약 관련된 얘기를 곧장 하는 거면, 아, 나 미용실 예약 잡혀 있었는데, 1시간 뒤로 미뤘지? 그래서, pushed my appointment back. 1시간 by an hou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강세 4군데 들어보세요.
1: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0: 잘하셨어요.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볼까요? 예약을 이제 바꾸려면 자리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약이 꽉차 있을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리가 있다. Have an opening. Opening이 뭘 열려 있는 걸 말하는 건데, 2시 때딱 시간이 열려 있네요. 그거 opening이라고 불러요. 그죠?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에서 이제 인사 멘트 같은 거 오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프닝 그게 아니죠? Have an opening. Have an opening. 아, 딱 비어 있는 자리가 있네요. 그거를 opening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 Have an opening. Have an opening.
0: 반면, 없어. 자리가 없어요. 꽉 찼네? 뭐라고 할까요? full 같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full 하긴 조금 애매하고, fully booked. 외우세요. 이건 외울게요. Be fully booked. 예약이 꽉찬 겁니다. 야, 미용실 오늘 예약하려고 했는데 꽉 찼네. 우리 강아지 미용 좀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예약 꽉 찼대. They are fully booked. They are fully booked. 아유, 비행기 좌석이 만석이네. 어? The flight is fully booked. 아유, 호텔이 만실이네. The hotel is fully booked. 유용하죠? 이거 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외우면 유용합니다.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들어보세요.
1: Be fully booked. Be fully booked.
0: Bingo. 표가 다 이게 다 나갔을 때, 그렇죠? 매진됐을 때는 살짝 다른 거 쓰죠. 못 써요, 여러분. Sold out 쓰잖아요. Sold out. 표가 들어가면 약간 sold out가 조금 더 좋아요. The concert is sold out. 제품 품절도. 제품이 더 이상 재고가 없네? Sold out. 예약 시간이 꽉 찼네? 자리가 꽉 찼네? Fully booked. 음식점은? 음식점에 자리 없대. 꽉 찼대. 음식점은? 음식점은요? Fully booked. 약간 느낌이. 그죠? 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제품이 없네? 그러려면 sold out. 시간대가 없네? 꽉 찼네? Fully booked. 느낌 와요?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방금 전에 fully booked를 이용을 좀 해보려고. 미용실 예약이 꽉 차서 가능한 자리가 없었다. 가능한 자리란 건 이제 시간대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Fully booked. 그래서 no opening. 오프닝이 없었다. 자, the hair salon, 미용실, was fully booked. 과거 시제,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자리가 없었다. 꽉 찼었다. 되죠? 되죠? 다시 한번.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And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들어볼게요.
1: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0: 방금 전에 전화해봤더니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죠? 과거의 경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의 과거 시제.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 변경과 시간 관련된 얘기 할 때, 자, 시간에 늦다 있었죠?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요거부터 복습을 좀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0: 자, 그다음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뒤로 미루다와 꽉 차다. Push back one's appointment. 뒤로 미루는 거니까 push back one's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one's appointment.
0: 마지막으로 강조 많이 했던 거죠. Be fully booked. 요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들어보세요.
1: Be fully booked. Be fully booked.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끝났고 이번 주 예약 관련된 주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놓치신 방송 있으시면요. 앞에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교환 내용도 다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elete versus remove. Delete versus rem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delete 그리고 remove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의 뜻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오늘 확실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delete부터 살펴볼게요. 삭제하다라, 삭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e가 세 개가 있네요. 근데 뭔가 e, delete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발음은 d, i 발음. 첫 번째 음절은 d, i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delete가 보다는 d, 그 다음에 마지막은 e 발음이에요. delete, delete, delete. 네, 그래서 스펠링은 다 e가 들어있지만 발음은 달라요. 이래서 영어 스펠링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delete, delete, delete. Very good. Okay. 자, delete. 그 컴퓨터 파일 등을 없애거나 삭제할 때 delete라는 단어 사용해요. 네, we often use the word delete when we are getting rid of something, either like a text or something like a file or a program or an app on our computer or phone. Okay? 그리고 영구히 삭제하거나 지울 때 이 dele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hen we use the word delete, there is this feeling of deleting it forever. So getting rid of it forever. 근데 delete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막 그냥 사람끼리 쓰는 것보다는 뭔가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I deleted some apps. Can you delete this file? I deleted the sentence. Delete. 삭제하다. Delet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앱을 몇 개 삭제했어. 왜 가끔 가다가 이제 어플이 너무 많아지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delet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Okay?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들을 지우니까 delete라는 단어가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할 때는 Can you delete this file? Can you delete this file? Okay, so again, we're talking about a file on a computer or on some sort of digital device. Can you delete this file?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삭제했어. I deleted the sentence. 하지만 신기한 게 뭔가 이게 필기에서 문장을 지울 때는 delete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이제 어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막 글을 썼는데 거기서 문장을 삭제할 때 delete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치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remove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remove when we want to take something away or get rid of something that is not necessary. 그리고 제거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한 뭐 물건을 없애거나 제거할 때도 remove, 아니면 얼굴에 주근깨를 없애고 싶을 때도 또 remove,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got my cavity removed. They removed the old sofa. Please remove your car. 제거하다, remove. 네, remove 보다는 remove.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충치를 제거했어. 이럴 때 remove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니까 remove. Okay? I got my cavity removed.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은 낡은 소파를 치웠어. 혹은 없앴어. 그런 느낌 나죠? They removed the old sofa. They removed the old sofa. One more time. They removed the old sofa.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의 차를 치워주세요. 뭔가 치워달라. 그래서 꼭 뭐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 그러니까 delete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remove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냥 어디를 그냥 치워달라는 느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ove your car. Please remove your car.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Please remove your car. Please remove your car. 정리해 드릴게요. 네, delete. 뭔가 삭제할 때, 그래서 뭔가 그런 디지털 기기에서 주로 뭐를 삭제할 때 dele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remove는 좀 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뭐를 제거할 때 remove 단어 사용해 보세요.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Excellent work today. Fabulous.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 Yes,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
0: Competition. 경쟁 또는 경연 대회가 될 수 있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

0: edge, how you are better
1: Yeah, you're
0: than
1: better.
0: your rivals.
1: Yeah.
0: 네, 그래서 competitive, 예를 들어서 competitive company라고 했을 때 경쟁력 있는, 굉장히
1: Yeah.
0: 실력도 좋고,
1: That means they're good at what they do.
0: 네, 수익도 잘 내고 이런 거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competitiveness가 이제 competitive라는 형용사 자체도 경쟁심이 센, 경쟁심이
1: Yeah.
0: 높은, 많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 You
0: 그래서
1: always want to win.
0: competitiveness를 봤을 때에도 이게 경쟁력, 실력이 뛰어남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경쟁적인 상태, 경쟁 자체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having a moderate, 적당하고 지나치지 않고 healthy amount, 건전한 양의 competitiveness, 경쟁은 또는 경쟁심은 will actually help you do better.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1: For example, she says, For example, when I was in school, I know that I personally tried to push myself.
0: 예를 들어서, when I was in school,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즉 학생이었을 때, I know that I personally tried to push myself 라고 했어요. 번역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스스로를 이제 채찍질했어요 정도가 될 텐데요. 채찍질을 하다라는 번역 외에도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고 네 자극을 준 거죠.
1: Yeah, you kind of make yourself want to do better. It's like I can do it. I
0: 네.
1: can do it.
0: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Push myself 하지 않고도 he pushed me to do better. 하면
1: yeah.
0: he motivated me.
1: He motivated you or encouraged you
0: 네.
1: to do better.
0: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번역을 해서 pushed. He pushed you 하면은
1: no.
0: 밀었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맥 잘 보시고 아
1: yes.
0: 그게 아니고 약간 밀어준
1: yeah.
0: 거죠. 그런데 더 잘할 수 있게끔 자극을
1: like,
0: 준
1: 거. You can do it. You can do it. Do
0: 네.
1: it.
0: Do 그래서 it. push myself 뒤에 이어지죠.
1: To push yourself to do what? To push myself to be better in certain studies. To you know to do quite well.
0: To do to be better라고 했습니다. To be better도 나왔고 뒤에도 to do well도 나왔고 앞에 to do better 나왔는데 세 가지가 다 비슷해요.
1: Yeah.
0: To be better in certain studies, 특정 과목들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studies는 학업을 말해요.
1: Yes, she's talking yeah. about at school
0: yeah.
1: or in school.
0: Like the subjects.
1: The subject, yeah.
0: 과목들인데 특정 과목들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to, you know, to do quite well,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과목에서 학교에서 잘한다는 거는 결국 성적이니까
1: yes.
0: to get good,
1: good grades.
0: 성적이 아주 좋도록 말이에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of our clip. However, if your competitiveness gets to be too much and it starts to negatively affect other people, you know, putting someone down in order for you to do better, that's when maybe your competitiveness is becoming a bit of a problem. However, if your competitiveness gets to be too much and it starts to negatively affect other people.
0: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은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했던 건데요.
1: Mm-hmm.
0: 반면 그런데 if your competitiveness 여기서 말하는 건 경쟁력보다는 경쟁심이죠.
1: Mm-hmm. Yes.
0: 경쟁심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gets가 있으니까 이게 바뀌는 의미가 있어요.
1: Yeah, it 네. grows and grows and grows until it's too much.
0: 네, 상태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gets to be 그러니까 your competitiveness is too much가 아니고 gets to be too much는
1: yeah.
0: 원래는 안 그랬다가 더 많아지면 너무 심해지면 and it starts to negatively
1: affect other people. affect.
0: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고요. 영향을 주다.
1: Affect.
0: Affect.
1: Affect. All right. And she gives us an example of that by saying, you know, putting someone down in order for you to do better.
0: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Put someone down. 누군가를 내려놓는 거 뭐
1: yeah.
0: 어떻게 될까요? Like you could say, put me down, put me down. 누가
1: yeah.
0: 이렇게
1: Oh,
0: 들어올리면.
1: I'm holding you up. Yeah. I'm so strong. But in this case, to put someone down means to talk negatively to them. Like, you're bad. You can't do it.
0: 그렇죠.
1: Discouraging someone.
0: 네, 이렇게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도 put someone down 할 수도
1: yeah.
0: 있겠지만 you actually, literally, you beat them in a game, in a contest, in a test. 내가 이겨가지고 누르고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n order for A to B, A가 B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라는 이 패턴 이용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켰어요.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줬어요 라고 하고 싶을 때 We moved in order for them to pass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Sometimes, 가끔씩은 it can help drive all standards up. Drive something up 하면은 올려주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 말한 standard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expectations, 아니면 그 평균 기준. 그래서 all standards up 하니까 다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1: That's true. If you think about sports, that happens. Like as the years go by, you get better and better players, right? So the standards go up.
0: 네, 그런 의미고요.
1: 그다음으로, and Debbie says,
0: Debbie 씨는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똑같은 문장이죠.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면서 however, 그런데 if you spend your whole life, 평생을 always competing with others and trying to one-up them, one-up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평생을 남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나으려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보내면 you'll be sadly,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disappointed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다.
1: This is also true.
0: I think so.
1: All righ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자, 슬기 씨는 네네. 만약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간다고 칠 때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어우,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0: 예.
1: 저,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아,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예. 그, 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예.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싸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아,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네.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와,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울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의,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1: 그러면
0: 또.
1: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1: 예.
0: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오케이?
1: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건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여행집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3 suitcase 부족해.
2: New York?
1: New York, we are going to New York.
2: Yeah.
1: So we need more clothes. So 3 suitcase. Okay.
2: Really?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2: What?
1: 부족해, 부족해. 응. Don't cry. So, 3 suitcase. Okay?
2: What? Telling me not to cry?
1: No. 3 suitcase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Okay. 뉴욕.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응?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1: 바이?
2: clothes?
1: 바이? 와, you have so much money?
2: Me?
1: What? Don't buy. Don't pay money.
2: Three
1: Right.
2: suitcase.
0: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하셨다고
1: 에,
0: 가서.
1: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0: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0: 하나 더 있으면
1: 불포함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다
1: 예.
0: 논이잖아요
1: 돈
0: 그렇죠?
1: 많이 내야 돼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용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해
1: 네.
0: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1: 그렇죠.
0: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3개나 필요해? 이거는
1: 아,
0: 참고로
1: 그치.
0: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0: 지금 그 상대방의 집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1: 거의 이민 가방
0: 그쵸,
1: 수준이다.
0: 그쵸.
1: 에,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three 가방,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0: 아, 그렇죠.
1: 수트케이스겠네요. 세
0: 오,
1: 개잖아요.
0: 세 개네요.
1: 네.
0: 복수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죠?
1: Why?
0: Why,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1: For a
0: For a
1: week.
0: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1: 오.
0: Beautiful. Alright, suitcase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 가방인데,
1: 네.
0: 사실 생각해 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옷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1: 거의 옷 담기 때문에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0: 맞아요. 솔직히
1: 네.
0: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0: 아,
1: 예.
0: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뭐 생각해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1: 네.
0: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1: 네.
0: 그거는 carry on
1: on.
0: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1: 서류 가방.
0: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무슨
1: 이것도
0: 케이스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수트케이스.
0: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지
1: 아, 이게
0: 않았나요?
1: 수트케이스죠, 참. 어?
0: 네. 네.
1: 무슨 케이스지?
0: 보여드릴까요?
1: 예.
0: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1: 오.
0: 브리프케이스입니다.
1: 아, 들어는
0: 브리프케이스.
1: 봤어요.
0: Yes. 이게
1: 예.
0: 원래 브리프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뜻이 또
1: 맞아요.
0: 있어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뭐
1: 브리프.
0: 브리핑한다 뭐 이러잖아요.
1: 네.
0: So briefcase가 one word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1: A week.
0: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때 전치사
1: Four.
0: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1: 네.
0: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1: For 3 days.
0: 30분 동안 그러면
1: For 30 minutes.
0: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달러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달러가 필요하다.
1: I need 300 dollars.
0: 100달러, 100달러.
1: I need 100 dollars
0: 3일 동안?
1: for 3 days.
0: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1: Wait for 30 minutes.
0: 그렇죠. There you go. Wait for 30 minutes. 전치사 for 써주는 sense. 오케이? 특히 wait하고 for는 거의 친구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100 for 3 days.
1: I need $100 for 3 days.
0: Wait for 30 minutes.
1: Wait for 30 minutes.
0: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0: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아우, 뉴욕 가려면 일단 뉴요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0: 그렇군요.
1: 집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예
0: 느낌 자체가요?
1: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0: 아,
1: 되고
0: 맞습니다. 왠지 또, 그리고 멀리
1: 예
0: 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1: 챙겨야
0: 써가야 될것
1: 돼요
0: 같은 느낌.
1: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줘야 되니까
0: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1: 많이
0: 분들
1: 살 거예요 예
0: 많더라고요. 네.
1: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0: 오케이. 좋습니다. So we a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라고 했는데
1: 네
0: 아쉽게도 clothes죠. 방금 한 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네. 어,

0: 기억이 나요.
1: 천이 하나 필요해. 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So, we a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0: Clothes가
1: 맞는데 clothes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짧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Z로 해도 무방하다.
0: 아.
1: 오케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억지로 cloth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thes.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0: 네.
1: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 1000번 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0: 네.
1: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0: Be going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1: Be going to do, be going to the 동사 넣는 거, right? 뭐뭐 할 것이다.
0: 네.
1: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0: 왜요?
1: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0: 아,
1: 아니죠?
0: 뉴욕은 아니네요.
1: 네,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0: 아.
1: 얘에서 끝이에요. 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0: 아.
1: 네, be going to를 쓸 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0: 네.
1: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0: 어.
1: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0: 아니요, 할
1: 나
0: 거야.
1: 나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0: 아니요.
1: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0: 네.
1: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0: 그쵸, 그쵸.
1: 저 뮤지컬 봐요. 이러죠.
0: 확정된 미래 사실.
1: 그럴 때 쓰는 겁니다.
0: 아, B-I-N-G.
1: 특히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말하죠.
0: 아,
1: 정해놓은 거.
0: 네네.
1: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0: 아, 윌리 아니라.
1: Right.
0: 어.
1: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0: 아.
1: 우리 가 뉴욕에.
0: 어디로?
1: 팩트야.
0: 뉴욕에.
1: 투 뉴욕으로.
0: 아.
1: 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언제 떠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아, 우리 떠나. 오늘 밤에.
0: We are leaving tonight.
1: There you go. We are leaving ton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이사,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0: 예.
1: 오케이? 그녀는 옮겨 독일로.
0: She's moving to Germany.
1: Ooh, nice. Oh, she's moving. Oh, yeah, she's moving. Fact야,
0: yes,
1: 이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fact라고 이거 얘기하는
0: 했으니까.
1: 거예요. Right. So she's moving to Germany.
0: Mm-hmm.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Wow.
1: 그래서 이거를 입영작을 해볼 때, 그냥 낭독할 때, 그리고 뭔가 직접 실제로 스피킹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Alright? 자, oh, we are leaving tonight.
0: We are leaving tonight.
1: All right. She's moving to Germany.
0: She's moving to Germany.
1: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0: 네.
1: 자, 너 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 곧 돌아와? 너 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0: Are you coming back?
1: 곧 뭐예요? 곧?
0: Soon?
1: Soon?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0: Oh.
1: Fact니? 이렇게 하는 거야.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네네.
1: Al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0: 네.
1: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We a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We a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0: 그렇죠.
1: Yeah.
0: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가고요.
1: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

0: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1: Do you know?
0: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1: 맞아요?
0: 아,
1: 그거 들어가야 돼요.
0: Better enough than.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1: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런 분으로 하셨습니다.
0: 이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1: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되어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는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네. 눈치라는 게 있는데 you mean 이러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safe가 어떻게 거예요? 형용사로?
0: 안전한.
1: 안전한.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0: 네.
1: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0: 위험한 참고. 거는 뭐 너무 dangerous.
1: O-U-S.
0: 요거 같아요.
1: 정답입니다.
0: 오호.
1: Okay.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than 기억나세요?
0: than, than.
1: than, 뭐뭐 보다, right? 네.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a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보다.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0: 그러게요.
1: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네.
1: 오케이.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0: 그죠.
1: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0: 유감인 거.
1: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0: 음흠.
1: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fe하게 가는 게 낫다
0: 네.
1: 라고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0: 아니요.
1: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0: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1: Exactly.
0: Yay!
1: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0: 그렇지.
1: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이미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0: 너무 멋진 말이다.
1: 그렇죠. 그렇죠. Right?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0: 오케이? 네.
1: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0: 도구보다 right? 호랑이가 빠르대요.
1: 그렇습니다. 예, 호랑이가 예. 빠르다,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than을 쓸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0: 저는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1: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0: 멋지다.
1: 좋은 것 같아요. Right, right.
0: 네.
1: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0: 그치.
1: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0: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1: 네.
0: 살 수 없어?
1: 언니?
0: 거기서.
1: 맞죠.
0: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1: 거기서니까요.
0: 거기서?
1: 간단하게. Okay.
0: 네.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Yes. 오늘 좋은데요, 성격이.
1: 어디긴 좋은데요. 네.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0: yes.
1: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0: 네.
1: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죠?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0: 와.
1: 그냥 좀 이런 느낌으로.
0: 그냥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느낌.

0: 딱 이 표정이에요. 딱 이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 너무 외울 수 있어요.
0: Alright, alright. So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아 뭐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1: Can't you just call him?
0: 그렇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1: Can't you just wait here?
0: Wait here, 그죠?
1: Yes.
0: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1: 네.
0: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1: 그렇죠. 네. 지금 특히나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0: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이러면서.
1: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wait here?
1: Can't you just wait here?
0: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1: 네.
0: them이 나왔잖아요. them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close.
0: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네. 복습하는 겸.
1: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0: Okay, close. 맞습니다.
1: Yes.
0: 그래서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1: 오케이.
0: 가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우리 오늘 밤에 떠나.
1: Yeah, we are leaving tonight.
0: You got it.
1: Yeah.
0: We're leaving tonight.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1: We are going to New York.
0: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1: 헷갈렸어요.
0: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I understand.
1: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0: Right.
1: 예.
0: 자, 이번에는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걔 독일로 이민가.
1: Yeah, she is moving to Germany.
0: 그쵸, she i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3: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0: Alright, 자, 다음은요.
1: 음흠.
0: tha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1: 그쵸.
0: 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자, 이거는, better로 시작을 해서 늦는 게더 낫다? 절대 아닌 것보다.
1: 네. Better late than never.
0: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평범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1: 예.
0: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1: Tigers faster than
0: 비동사 빠졌다.
1: Tigers
0: Tigers.
1: are faster than dogs.
0: 그렇죠? 얘는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 예.
0: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1: 야.
0: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더 낫다.
1: 에요.
0: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Sorry, right? 오케이.
1: 예.
0: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Al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3: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4: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
4: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1: I have no money.
4: Oh.
1: Yeah.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0: Than love. 그렇죠. 중요한 건 없죠.
1: 예,
0: right,
1: 맞습니다.
0: Right.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 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1: 네.
0: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1: 네.
0: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right, right.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0: 그냥.
1: 와,
0: 에.
1: 소문, 저는 그거를 그게
0: 에.
1: 전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0: 전설.
1: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0: 귀찮죠.
1: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 나
0: 맞아요.
1: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0: 예.
1: 그걸 계속 또 해줘야
0: 계속
1: 된다면서요.
0: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 아.
0: 저도 지금 뭐 김이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1: 아하.
0: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1: 아하.
0: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0: 꿀팁까지 지금 또. 아,
1: 그렇습니다. 그
0: 좋아요.
1: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0: 아하.
1: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에이,
0: 그래도 좀, 네. 자, 두
1: 약간은.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아, 그
1: 100번.
0: 또
1: 와.
0: 친구들 중에 유독, 아유,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0: 아,
1: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1: 예.
0: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1: 그쵸.
0: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오, 이제 봐.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0: What are you saying?
1: 오. Look at you. 쿡쿡 치킨. 오버쿡 치킨.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1: Why, why,
0: burns.
1: why, why?
0: No,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스크림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엔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1: 아,
0: 했어요.
1: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1: 아이고.
0: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아,
0: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0: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0: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튀긴 게
0: 그렇습니다.
1: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 구운 게, 그러면 fire 쪽으로 가볼까요? 예.
0: fire.
1: Fire 치킨.
0: 불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fire chicken.
0: 굉장히 그 뜨거울 것 같아요.
1: Yeah.
0: Fire chicken. Al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 are like a fire chicken.
1: 응?
0: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1: 그죠,
0: 합니다. 자,
1: 그죠.
0: 정답은요. Roast
1: 아,
0: chicken.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나요?
1: 네.
0: 그렇죠. 보면은 프라이 치킨, 튀긴 치킨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1: 전기
0: 맞습니다.
1: 장작구이 뭐 이런 거.
0: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너무 맛있잖아.
0: 네.
1: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0: 그렇죠.
1: 아주 담백해요.
0: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1: 그럼요.
0: 있어요.
1: 그건 단백질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자, roast chicken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roast 자체가 구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참고로 지금 roast chicken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0: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로스트
1: 아.
0: 치킨.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뭐,
1: 치킨.
0: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1: 아.
0: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Look
1: 네.
0: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1: 에.
0: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oh, look at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걸 응용할 수가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나는 look at을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look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1: 맞아.
0: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1: 아, 또 때에 따라
0: 다 달라요.
1: 다르군요.
0: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So,
1: 예.
0: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Oh, look at that guy. 무슨 말,
1: Ah,
0: right? 그래서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좀 봐봐. 할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Oh, look at this
0: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1: guy. 예.
0: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1: 예.
0: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1: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1: 정말.
0: 한번 해볼게요. 너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1: Are you looking at girls?
0: 그 여자애들이니까.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1: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뭐 하는
0: 아닌
1: 거예요?
0: 거예요.
1: 하면서.
0: 바로
1: 예.
0: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 명작 연습하셔야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1: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고맙네.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 cream. 그죠? 고마워.
0: 이거는
1: 뭐뭐 써야
0: 비꼬는 느낌이
1: 되는데.
0: 아시죠?
1: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1: 뭐
0: 아유,
1: 응징할 순 없으니까.
0: 고마워. 이런 느낌.
1: 예. 그럼 여기가 선크림인데,
0: 네.
1: sun,
0: 스펠링을 한번 잘
1: 그쵸.
0: 볼게요.
1: sun cream.
0: 오케이.
1: 이거 아닐까요?
0: Alright.
1: Yeah.
0: 자, sun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1: cream.
0: 했는데
1: 네.
0: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선크림 뭐요?
1: sunscreen.
0: 선스크린,
1: 아,
0: 선스크린.
1: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써
0: 선스크린,
1: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1: 아,
0: 오케이.
1: kreo.
0: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그렇게
1: 네.
0: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1: Put on인가요?
0: Put on,
1: Yes.
0: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I'm putting on my socks.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0: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1: 제공하는 거죠. 아닌가요?
0: 그건 아닙니다.
1: 어플라이?
0: apply, 제공하다?
1: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아닙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1: 오.
0: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 때,
1: 예.
0: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같은 거 지웁니다.
1: 클렌징, 클렌즈.
0: 자,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1: 리무버.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하나 써주세요.
1: 아, 그러면
0: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1: 리무브가 되겠네요. 예.
0: remove 동사 맞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어내 Direct한 즉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1: 네.
0: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 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1: 오호.
0: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 아하.
0: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1: 예.
0: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1: water.
0: Right.
1: 예.
0: 그래서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Yes.
0: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Put
1: 예.
0: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sunscreen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단 얘기예요?
1: 못 발랐어요.
0: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쵸?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하지만
1: 아하.
0: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보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1: 아.
0: 자, 오늘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 네.
0: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0: 못
1: 발랐습니다.
0: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1: 그래.
0: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때요?
1: You should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1: Some
0: lotion.
1: lotion.
0: 오케이,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ve이라고 많이 합니다.
1: Should'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0: 아,
1: 정말.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1: PP.
0: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1: PP.
0: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잘안 들릴 수가
0: 맞아요.
1: 있어서.
0: 그리고
1: 예.
0: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1: 그러네요.
0: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입영작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영작, 입영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1: 예.
0: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0: 했는데 실제로는
1: 아,
0: 해버린 거
1: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0: 약간 그
1: 아이고, 아이고.
0: 느낌입니다.
1: 항상 후회하거든요.
0: 후회.
1: 예.
0: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조금 더 건드려 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0: 빙,
1: 있어가지고
0: 빙, 빙
1: warn.
0: 하는 거, 그죠?
1: 예. warn.
0: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0: 오케이.
1: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1: 예.
0: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0: Right.
1: 있어요.
0: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서 여기서는 warn, right?
1: Warning.
0: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1: 네.
0: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란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 뭐 300불, 뭐한 30초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0: 뭔가
1: 쓰죠.
0: 생각이 갑자기 안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shed it like 10
1: Ten times.
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너한 10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1: 그럼 it's like, like 너무 많이
0: 거예요. Like 많이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0: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이런
1: 오.
0: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다다다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파운드?
0: 맞아요.
1: 어.
0: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1: 예.
0: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0: 그렇죠.
1: times.
0: 약간 고민. 두
1: 에.
0: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자,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all hundred,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1: 어허,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0: 장난
1: 벗겨지잖아요.
0: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1: 이 따가워.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이치.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0: 그걸 더
1: 없잖아요.
0: 읽어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1: 예,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따갑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0: 그죠?
1: 뭐냐면
0: 아!
1: it burns.
0: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1: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0: 우와,
1: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아, it burns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
1: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0: 예.
1: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은 하고
0: 아하.
1: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0: burn,
1: burn,
0: burn.
1: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몇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0: 네.
1: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0: 그쵸.
1: right? 쑤시고 통증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0: 살짝
1: 하시면,
0: 다르네요.
1: 그쵸?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0: 네.
1: 그래서 만지지 마.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0: 응?
1: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미션 정리할게요.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0: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얘좀 봐. 널 봐봐.
0: Look at you.
1: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0: Look
1: 봐.
0: at this
1: Look at this
0: guy.
1: guy. 너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0: 네.
1: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0: It's like 20 pounds.
1: There you go. 나 그거 한 10번 봤어.
0: I watched it like 10 times.
1: 아, 그렇죠.
0: Yeah.
1: 고민하는 느낌.
0: 그렇죠.
1: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우, 나이스.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5: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4: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3: 안 만졌는데?
4: Oka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3: Okay, okay.
2: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2: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투였죠. 그렇죠? 네. 해야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3: 예.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3: 오.
2: 네,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 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좀 버릇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뭐 하는 버릇이

버릇이 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하는 버릇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뭐 하는 버릇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have a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아 제가 좀아 다리를 이렇게 떠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 바로 I have a habit of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제 버릇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릇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I have 버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버릇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habit이죠. 그래서 I have a habit. 제가 좀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of 하고 나서 ing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특정 행동을 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에 좀 집중해서요, I have a habit of ing로 그 행동하는 거를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I have a habit. 제가 버릇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버릇이요? Of ing 하는 버릇이요. 근데 다리를 떨다라고 얘기를 할때그 동사를요, sh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하고 나선 of shaking my le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떨 때는 shaking my legs로 여러분 복수로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해서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빙빙빙빙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머리를 꼬다라고 얘기를 할때 twir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머리를 꼬는 버릇이 있어요.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해서 이번엔 머리를 핑칭칭 이제 꼬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어뜯을 때는 bit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하고 나선 of biting my nail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손톱을 좀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biting 이라는 그 T 소리는요, 몸소리 가운데서 biting my nails, biting 이런 식으로 굴려서도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릴 거예요.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이렇게 biting으로 굴리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 저는요, 코를 좀 후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후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픽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쑤시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ail. 아, picking my nose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nail은 손톱이니까요. 요거 차이지. 구분지어서.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저는 코를 좀 후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라고 얘기를 해서 코를 후비는 버릇이 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는 그

0: biting my nails.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1: 저는요,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이 표현을 배웠다면 이번에는요, 어떠한 버릇을 고쳤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버릇을 고칠 때는요, 여러분 고치다 라는 것 자체는 fix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fix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러한 버릇을 깨버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I broke my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그 잘못된 버릇을 이제 깨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쳤다 라는 의미를 바로 I broke my habit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버릇을 고치다 라는 의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broke my habit of shaking my leg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아 저 그 버릇 고쳤어요. I broke my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어떠한 이제 하는 버릇이 좀 있었는데요.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 버릇이 있었어요 라는 표현도 여러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 have a hab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버릇이 있는 거고 버릇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have의 과거인 I had a habit 혹은 I had my habi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연습이 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머리를 빙글빙글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거를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릇이 있었어요. 라는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요. 제가 그 버릇을 고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broke my habits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버릇을 만들다 라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버릇을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버릇을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동사를 make를 씁니다. 그래서 make a habit 이라는 게 버릇을 들이다, 버릇을 만들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버릇을 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n't make a habit 이런 표현이 바로 버릇을 들이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머리 빙빙 꼬는 거 그거 버릇 들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make a habit of twirling your hair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make a habit of twirling your hair 해서 여러분이 make a habit이라는 게 바로 버릇을 들이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habit of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여러분, 별일 없이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피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긍정적 좋은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매일이라도 언제든 만들어 두세요.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차 마시면서 아, 행복하다. When I, every time I drink tea, I feel happy.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저는

0: 행복이라는 게 자기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Happiness is self-persuasion. Persuading yourself, right?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 시작합니다.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Give it a try, give it a go, give it a shot.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능동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낸 거야? 긴 것 같지만 모함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디서 뭐뭐한 거야? 라고 해서 지나간 행동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질 때 쓰는 표현. 영어로는 Where did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Where did you?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제일 적절합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여기에 네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했어? 어디에서 찾았어? 어디로 보냈어?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서 만났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느 때 쓴다고요? 지나간 무엇인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뭘 쓰면 되신다고요? Where did you? 그 중에서도 장소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Where did you 구했다?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되게 쉽죠. 그래서 get은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슬쩍 무엇인가 구하는 것은 get입니다.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뺏는 듯한 느낌은 take it. 아시겠죠? 그래서 take it.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이게 사다란 뜻도 있고 구하다 다 좋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찾다가 뭐예요? find. where did you find it? 찾은 장소가 궁금할 때, 그죠? 됐고요. 어디로 보냈어? 그러면 보내다가 뭐예요? send. S-E-N-D. where did you send it? 어디로 보낸 거야?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가 더 궁금하다면 Where did you send it to?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뒤에 to를 써도 되고 to를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Where did you send it?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를 어디에서 만났어? 장소가 궁금한 거죠. Where did you meet him? Where did you meet him? 해도 되고요. Meet him 해도 되고 meet him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발음이 줄어들어서 미림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밋, 힘이요. 네 가지예요. 자, 동작과 함께 할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쪽 보지 마시고요. 저만 보세요. 오케이? 이게 눈이 자꾸 가는 거는 습관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이제는 다들 저를 보는 습관 갖고 계시죠? 좋습니다. 어디에서 구했어?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get it? 됐고요. 어디에서 찾았어? Your turn. 네, where did you find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그걸 보냈어? 라고 할 때 보내다?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send it? Where did you send it? 됐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네, 어디에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탐 크루즈를 어디서 만난 건데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럴 때는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meet him? 동작을 살짝 과장되게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런 상황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똑같이 입 밖으로 It'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아시겠죠? 그걸 노리는 거니까 한번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감사드리고요. 알고 계시면.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어디서 해낸 거야?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함하단 또 뭐지 걱정되지만 그런 건 그냥 버리세요. 일단 시작은 어디서 해낸 거야잖아요. 그러면 Where did you get이잖아요. Where did you get? 그러면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The idea. Where did you get the idea?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모함하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걔는 요리 재료입니다. 요리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set somebody up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갖다 딱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근데 완전이란 뜻의 up까지 쓰면은 set somebody up. 누굴

함정에 빠뜨리다 혹은 모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라고란 뜻의 대신 거죠. That I set you up. 내가 너를 함정에 그렇게 빠뜨렸다고 라는 생각을 어디서 해낸 거야? Where did you get that idea? 아니면 get the idea? 그렇죠? 예, 어떤 생각에 That I set you up?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의 잃어버린 안경을 어디서 찾은 거야? 잃어버린 안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서 찾았다? Where did you find? 간단하죠? 그러면 나의 잃어버린 안경이니까 My lost glasses. My lost glasses. 주의하세요. 글라스는 컵이란 뜻이잖아요. 글라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잔. 그 다음에 글라스, 글라스, 글라시즈. 그래서 안경인데, 너 그걸 어디서 찾았어? 라고 할때 it를 쓰시면 안 돼요. Where did you find it? 이렇게 쓰면 아닙니다. Where did you find them? 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면 glasses이기 때문에. 흔히 하기 쉬운 실수니까 그냥 살짝 말씀드렸고요. 됐고요. 자, 미국 어디에서 학교를 다닌 건데? 이거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Where did you? 간단하죠? 그다음에 학교를 가다.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미국이니까 in the States. In the States.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니까 한번 다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해낸 거야?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Where did you get the idea that I set you up? Set you up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함하다 함정에 빠뜨리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I know everything. Now, 이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So stop lying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If you're not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로 오셔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에너지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The number 2.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0: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